0: 오늘 첫 곡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6월 마무리하시면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나에게 6월은 어떤 의미였나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지금처럼 오후 1시에, 재방송은 아침 9시에 95.1로 채널 고정해 주시고 그시고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중전마마 아니고요. 머니마마시죠. 똑 부러진 솔루션으로 가정경제의 천하를 평정한다. 머니천하 납쇼. 재무전문가 홍하나 팀장님, 권미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2: 안녕하세요. 권미아입니다.
0: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라 6월 돌이켜보면은 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거 뭐 어떤 거 기억나세요?
1: 저는
0: 좋았던 순간?
1: 사실 제가 그 4월, 5월에 집에 좀 일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좀 일을 좀 못했던 좀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6월달 월급을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0: 아,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 이상일 때.
1: 맞아요.
0: 홍 팀장님은?
2: 6월에 제가 짧게 그 일본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갑은 굉장히 얇아졌지만 힐링을 하고 배속은 든든하게 채우고 일본에서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온 기억.
0: 야, 근데 네. 그렇게 시간 내서 여행 다니기가 어려우시죠?
2: 어렵죠. 어려워서 진짜 이렇게 뭐 회사 동료들이나 이런 이제 일이 있어서 가는 거 말고는 진짜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0: 야, 얼마나 네. 즐거우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6월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혹은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상담 신청은 생방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투자 확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 이점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규제 지역 효력은 바로 내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됩니다. 또 경기도는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아파트 거래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토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 투자가 제한됩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가운데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66.7%였습니다. 반대로 구직 중이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 비율은 33.3%로 집계됐는데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은 겁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전임 교수나 정부 출연 연구원, 대기업 연구개발직 등 박사급 일자리는 충분히 늘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전임 교원을 줄이고 강사 채용도 축소하면서 신규 박사들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도 박사급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 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소액 포상 제도는 조사와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포상보다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신고에 지급하는 소액 포상금 한도를 기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자가 해당 행위에 일부 가담했더라도 신고를 통해 적발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 포상 대상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전달돼 불공정 거래 적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초기 단계의 제보가 불공정 거래 적발에 중요한 만큼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인의 신분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동지 경기도 이천입니다. 함께 나눌 얘기의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결혼은 선택이지만 노후 준비는 필수다입니다. 오늘은 30대 싱글 직장인 사례를 통해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 네,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 결혼은 선택할 수 있지만 노후는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문제입니다. 이 방법들 좀 알려드리죠.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 삶의 최대 난제는 결혼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장르가 노후 준비로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 비혼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결혼을 꼭 하려는 것도 아니라서요. 밤에 누워서 천장 보다가 아, 나 이대로 진짜 혼자 늙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큰맘 먹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봤거든요. 내심 그래도 직장 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한 달에 뭐 150원 나오겠지 했는데 화면에 뜬 숫자는 월 78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눈을 비볐습니다. 어? 78만 원? 맨 앞에 일자 빠진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평소 야무지기로 소문난 친한 언니를 바로 불러냈습니다.

0: 언니, 나 방금 국민연금 조회를 해봤거든? 근데 있지? 나중에 한 달에 78만원 밖에 안 나온대. 나 이제 어떡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야?
1: 뭐? 78만원? 야, 너 설마 연금 준비해둔 게 그거 딸랑 하나야? 국민연금?
0: 국민연금이 전부지. 연금이 국민연금 말고 또 있어?
1: 야, 너 3층 연금 몰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해서 3층 연금 기본이잖아, 기본. 근데 요즘 그것도 부족하다고 5층 연금 얘기하더라.
0: 대박. 그래서 언니는 3층이야, 5층이야?
1: 난 국민연금 빼고 매달 그 50만 원씩 연금 붓고 있어. 65세부터 한 250 정도 받게 됐는데 그래도 300은 맞춰야 되겠더라. 뭐 여행도 좀 다니고 하려면. 너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알아봐. 나중에는 시간도 없고 선택지도 줄어들걸?
2: 언니를 만나고 더 고민이 커졌습니다. 저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한다면 월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국민연금 외에 어떤 방식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야, 오늘 사연. 언니는 3층이야 5층이야 이렇게 묻는데 문득 나는 지금 24층 사는데 이게 연금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38세 미혼 여성분 사연인데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국민연금을 조회를 해봤더니 예상 수령액이 월 78만 원이더라. 이거는 좀 부족하죠. 예, 혼자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은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사연이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당이 다 된다? 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1: 아유,
3: 없죠? 예. 그래서 보통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는 사연자님처럼 뭐 3층 구조로 쌓아서 만들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2: 예, 연금은 3층 탑을 쌓아야 된다. 진짜 팀장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아직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3층 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네, 먼저 1층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죠. 예, 사연자님처럼 직장생활 하시면서 국민연금 납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비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우리 사연자님처럼 실제 노후에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든요. 예. 그래서 쌓는 게 두 번째가 퇴직연금, 세 번째가 개인연금까지 더해지는 구조로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되겠죠.
2: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고 이후로는 개인연금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3: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연자분처럼 국민연금 예상액이 78만 원 정도라고 하고 나중에 내가 받고 싶은 노후 생활비가 한 200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2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죠. 그 부분을 저희가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2: 예. 아까 그러면 2층이 퇴직연금이었는데 이거는 자영업자분들은 요거를 뭐 건너뛰고 3층을 더 크게 튼튼하게 가야
1: 돼. 예.
2: 그래. 아니, 그럼 5층은 어떻게 쌓는 거예요? 5층은?
1: 뭐 주택연금이 될 수도 있고.
2: 아, 주택연금. 예. 예. 자, 그러면 연금을 가입하면 언제부터 이제 보통 받으시죠?
1: 연금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연금 개시 나이를 55세 뭐 60세, 65세 등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연자님이 38세 연금 가입을 해서 10년을 납입을 하고 65세 연금 받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된다.
2: 아,
1: 그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2: 나중에 언제 받을지를 미리 정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네요.
1: 그렇죠. 근데 사연자님은 지금 30대 후반이에요. 38세니까. 근데 연금 기시 그 준비하시는 시작이 절대 늦은 건 아니에요.
2: 30대니까.
1: 네, 저보다도 거의 많이 젊으세요. 네. 부럽네요. 일단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지금의 나이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 준비가 가능한 시점이다. 그래도 빨리 느끼셨다.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맞아요. 사연자님처럼 예를 들어서 뭐 30대로 가정을 한다면 뭐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만 꾸준히 준비를 하시더라도 노후에는 뭐 국민연금과 함께 생활비 형태 연금구조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사연자님의 그 친한 언니 지인도 한 달에 5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특히 혼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 당연히 연금에 대한 준비 필수잖아요. 퇴직 후에 일을 하지 않는 시기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이 있다. 이건 너무 최고잖아요.
2: 그렇죠. 노후에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달에 정말 느낀 바인데 근데 이제

0: 그리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을 한다면 네.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1: 아, 근데 우리 사연자님은 이제 국민연금만 하나 딸랑 있는데 그게 78만 원이니까 부족하겠네요.
2: 맞아요.
1: 네.
2: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사연자님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연금을 준비했을 때 그 10년 납입 후에 예상연금액이 월 76만 원 정도 예상액으로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2: 맞아요. 그리고 또한 그 연금을 준비하시다가 가령 뭐 연금을 받기 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없으셔야겠지만 유지기간 동안 그 금리 연동으로 운영되는 그런 뭐 납입보험료가 많은 금액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금액이 바로 사망 시 저희가 수익자에게 사망보험으로 지급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연금도 보면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연금저축이라는 거 있던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0: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구조예요. 먼저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납입하는 중간에 세액공제를 혜택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납입해야 할 세금 구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네.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 최대 5.5%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연자님이 물으신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네. 연금 보험은. 근데 일정 기간 충족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세금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 그 세금 혜택을 그러니까 지금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그런 차이인데 지금 받는 게 연금 저축인 거고 네. 나중에 받는 게 연금 보험인 거고 네. 그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담에서 그 연금 저축으로는 세액 공제를 받고요 미리 네. 그 연금 보험으로는 노후에 이제 비과세로 연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같이 준비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1: 같이.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며 함께 준비할 순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바로 좀 전에.
0: 답을 드렸나?
1: 예, 함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할 수 있다. 정답은 X. X. 디디디디디. 예. 예.
0: 네. 조금만 유심히 들었으면 답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연금 저축은 현재의 세액공제, 연금보험은 미래의 비과세. 이런 연금 흐름이라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이 준비하실수록 좋아요. 두 가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종류도 상관없고 개수도 상관없는 거죠?
0: 비가 한도는 있죠.
1: 아, 한도는 네. 있는데. 네. 어쨌거나 뭐.
0: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1: 같이 하셔도 된다. 예. 자, 오늘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채워갈지 알아봤습니다. 이 노후 준비는 정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내 삶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일 텐데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예상되는 금액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개인연금과 저축으로 차근차근 좀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급해하기보다는 내가 몇 살부터 얼마가 필요한지 내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노후 재무설계 하고 싶다 하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무척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뭐 자외선 지수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고요. 더워서 직관적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생각하기가 싫죠, 이제. 직관적으로. 시스타, so cool. Are you ready?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 특별지, 지? 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3826번님, 저는 몇 년째 유지하던 암보험이 있었는데요. 3개월 전 실직한 뒤에 아이고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현재 계약이 실효된 상태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면 나중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활 과정에서 추가 검사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지 또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아이고 좀 마음이 절실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1: 네. 이건 조금 급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답변드리자면 지금 어떤 실효 상태인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 일단 첫 번째는 특별부활.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를 한 번 내지 않은 상태예요. 한 번 안 냈다. 예, 그 미납 상태이면 단순하게 콜센터 통해서 보험료 입금만 하시면 보상 가능하실 거예요.
0: 예. 그러면은 보험료를 뭐 한 달 미납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완전히 실효되기 전이라면 이 미납 보험료 납부하고 보장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계약이 실효된 뒤에 좀 몇 달이 지났다. 이 경우에는 건강고지나 부활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을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실효합니다라는 통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통보가 뭐 등기 우편이라든지 전자 우편 통해서 우리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알려야 돼요. 네. 그 의무가 있는데 본인 계약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아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럼 이 의무는 보험사한테 있기 때문에.

0: 때문에 문서를 받지 않은 상태다. 아직 나는 등기를 못 받았다. 이 상태라면 실효는 효과를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사에서. 이런 경우는 실효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납된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 계약을 부활시킨 후에는 보험금 수령 가능하시겠습니다.
1: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왜 우리 법원에서 뭐 이런 거 보냈을 때 일부러 안 받는 경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2: 보험도 똑같아요.
1: 아, 그래요? 일부러 안 받으면 못 받았어요. 그러고 뭐가
2: 그것도
1: 이게
2: 가능한
1: 좀.
2: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뭐, 근데요. 근데 이제 우리 3826번님은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본인 현재 실효 상태인 것도 알고 있고, 추가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암진단을 받게 되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2: 맞습니다. 이미 그 여러 달 실효 상태에서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 청약은 신규 청약과 같은 과정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병력이나 그리고 추가 검사 소견을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뭐 부담보라든지 할증 등 면책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암보험의 경우는 제가 가입을 하고 나면 90일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년이라는 감액 기간이 있는 상품이라면 부활 후에도 그 면책이라든지 감액 기간을 고스란히 되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효된 보험의 부활은 여러모로 좀 불리하다, 소비자들한테는. 실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뭐 잠시 한 달 정도 못 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보장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실효 기간이나 부활 절차에 따라서 보장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건강 이상 소견이나 추가 검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를 하셔야 되고 이 보험사의 심사 결과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826번님. 이해하셨죠?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50번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3410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보험 가입한 날에 바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0: 일단은 뭐 바로 청구한 게 나 암이에요 이건 아닐까 그거 보고 그런 건 이제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이 질문의 요지는 보험 가입한 날 병원 갔는데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첫째는 일단은 계약 전에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은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 안 돼야 되고요.
1: 네.
0: 보험료 납입한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은 전산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1: 아, 보험금
0: 네, 보험사 전산에서.
1: 네네.
0: 근데 병원에 내원한 시간도 우리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먼저 수납이 돼야 되겠죠.
1: 그렇죠. 보험료를
0: 같은
1: 먼저
0: 날이라면.
1: 해야지.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의 초진 차트 내용. 그러면 가입 전부터 질병이 있었는가. 그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초진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1: 네. 이 세 가지에 뭐 별 이상이 없다 하면은 바로 뭐 그날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지 위반 없고 보험료를 먼저 내고 병원에 갔느냐. 그리고 차트상에 보험 가입 전에 병력이 없었던 게 확인 가능하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2: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1: 네네.
2: 만약 잠시 후에 저랑 보험 가입 계약을 했어요.
1: 네네.
2: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된 거예요. 그 전에 대장에 뭐 어떤 검사나 병력도 차트상에 문제가 없었다면
1: 네.
2: 그 용종 제거술도 받는 수술에 대해서 좀 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당연히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 상품마다 감액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떤 진단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1: 아무튼 보험료는 먼저 내고 움직이셔라.
2: 그럼요.
1: 예. 그리고 역시 늘 강조하시는 고지사항도 잘 지키셔야 된다고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민원 만나봅니다. 7178번님. 예전에 가입해둔 운전자 보험 있는데 주위에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바꾸려고 문의를 해봤더니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변경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저는 승용차 자가용 운전자고요. 현재 보험은 21년도에 가입해둔 보험인데 보험료는 월 3만 7천 원 정도입니다. 라고 제가 또 이제 여기서 주워들은 걸 바로 운전자 보험은 만 원대가 적당하다거든요. 3만 7천 원이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0: 그렇죠. 예, 정확한 건 우리 사연자분이 가지고 계신 증권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은 승용차 운전, 자가용 운전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높은 금액이고요. 근데 저희가 방송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목적별로 분리해두는 걸 권장하거든요.
1: 목적별로.
0: 네, 운전자 보험은 당연히 뭐 도로교통법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갈아탄다, 우리가 바꾼다, 이런 개념이 뭐 그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필수 보험은 운전자 보험에 놔두시고 그 외에는 분리를 시켜두는 걸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죠.
1: 아, 필수 담보 이외에는 분리를 시키는 걸 권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 뭐 필수 비용 담보 이런 건 뭐 어떤 게 있는데요?
2: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네. 그 운전자 보험에서 말하는 필수 비용 담보는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그 형사적으로 직접 돈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이 되었을 때 그 변호사 사고를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이에요. 이게 실제 사실 대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비용이기도 하죠.
1: 예. 네네.
0: 네, 뭐 두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예전에는 형사 합의금이라고 불렀거든요.
1: 네.
0: 근데 피해자가 사고에서 형사 합의를 진행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비용에 처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벌금 담보예요. 법원에서 확정 벌금형이 나오면 일정 금액까지 보장을 해주는 항목인데 특히 우리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금 규제가 강화가 되었잖아요. 이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1: 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담보까지 요거는 필수 담보로 이제 묶어주시면 좋은데 이 담보들의 한도는 얼마 정도로 좀 설정을 해둘까요?
2: 현재 판매 중인 상품 기준으로 해서 사실 가능하면 가장 크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 전까지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실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심급별로 500만 원. 그리고 또 일부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했었지만 변호사 선임 현물 급부 제공형으로 지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지금 현재 판매되는 상품 중에 최대 2억 정도로 설정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벌금 담보는 3천만 원으로 대부분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다치는 부상 치료비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보통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나올 건데
1: 네.
2: 그 14등급이 말 그대로 제일 작게 다친 거예요. 그 기준 제일 많이 설정될 수 있는 게 30만 원이고요. 그 물론 뭐 직업이라든지 뭐 위험도에 따라서 이 갈판도는 뭐 10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 설정해 두시는 게 요 우리 사연자님처럼 자가용 승용차 기준이라면 만 원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 들어가도.
1: 예, 7178번님은 보험료 좀 많은 게 맞네요.
0: 네, 맞습니다. 뭐 7178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 승용차 승용차 운전지라는 조건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 이 지금 비용 담보 말고도 상해 담보라든지 다른 특약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이 담보들은 분리시켜주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1: 네.
0: 근데 혹시나 가입 당시에 우리 그 7178번님이 가입자 사고력이나 병력으로 인해서 상해보험을 다른 보험, 뭐 종합보험 같은 데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1: 그렇죠. 네.
0: 그런 경우라면 종합보험에는 인수가 거절이 됐는데 운전자 보험은 고지사항 자체가 조금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 당시의 직업이나 상황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유가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 경우는 어떻게 뭐 유지를 할까요? 재가입을 할까요?
2: 딱 한 가지로 사실 유지가 낫다, 뭐 재가입 낫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근데 아까 사연자님이 21년도 가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라면 저희가 도로교통법 중에 그 비탑승중사고가 보험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경우는 당연히 현재 버전으로 새로 가입하시는 걸 당연히 권해드리고요.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에는 한도는 정해진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유리한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에게 사실 어떤 게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 뭐 다만 그 현재 보험이 금액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실 이제 불필요한 담보들을 기존 보험에서 삭제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좀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담보들만 보완해서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유리하실 것 같아요.
1: 네. 분리를 해야 되군요.
0: 네. 단 가입 시에 각 보험사별로 최소 보험료라든지 필수 가입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다가 오히려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일이 전 보험사 비교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좀 빠른 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뭐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운전자 보험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났을 때 형사합의금, 벌금, 또 변호사 선임비용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해지하거나 오래됐다고 무조건 갈아타는 것보다는 지금 내 보험에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 보험금, 그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용 운전자라면 합리적인 보험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대요. 상해 담보나 다른 특약이 많이 들어있다면 꼭 필요한 보장인지 따져보고 목적에 맞게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1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얼리네요. 네가 참 좋아.

0: 주얼리에 니가 참 좋아 들으셨고요.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2242번님이 이제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 60세 남성입니다. 과거나 뭐 현재도 직업이 좀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도 들쭉날쭉 했는데 저는 노후 준비 어찌 해야 하는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1: 소득이 좀 들쑥날쑥 하시다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삼층 구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뭐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사실 소득이 중요한 건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거를 준비하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우선적인 게 국민연금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유가 좀 생기실 때 최대한 그거를 채워넣는 걸 먼저 해주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 그러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실 때 일단 국민연금 미뤄뒀던 것부터 계속.

0: 계속 이렇게
1: 그렇죠. 쌓아가시는. 그게 가장 클 거예요. 그래도.
0: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예. 합니다. 네네. 2242번님. 자, 이어서 잠깐만요. 저희가 3993번님 거 볼게요. 저희 남편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져 수술을 권유받은 상황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수술비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비 적용, 뭐 질병 수술이면 당연히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1: 과연 그럴까요?
0: 아, 그래요?
1: 오늘 사실 생각보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생각보다 좀 흔한 질병으로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우수한 전립선 비대증 약제가 많이 개발이 돼서 다시 과거에 비해서 뭐 수술하는 빈도가 많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뭐 요로 감염이라든지 혈뇨, 뭐 요폐 등에 발생하거나 방광 내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에 또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저희가 경료도 절제술이라든가 아니면 워터젯 로봇 수술, 이름도 어렵죠. 홀랩 수술, 그리고 유로리프트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0: 뭐 하나도 못 알아듣는 수술은 전문가들이 아시는 건데. 하여튼 방법은 되게 다양하네요.
2: 네. 그중에서도 이 문제가 되는 게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술이 문제가 되는 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용 대상이 일치하는 환자가 수술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 미달되는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겠다. 예, 보험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그러니까는 3993번님 남편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술 맞아. 방법으로 수술 받느냐에 네.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유로리프트라는 전립선 결찰술 이거는 약간 물음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2: 네, 이 수술로 실손 의료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 그러니까 질병 코드 N40으로 진단 나와야 되고요. 네,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IPSS 검사에서 8점 이상이 돼야 되고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일 때 용적 너무 커도 하면 안 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100cc 미만일 때만 인정이 된다.
0: 네.
2: 그러면 이전에 해당사항을 무시하고 부지급되는 보험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께서 유로리프트 수술을 시행하게 되신다면 내가 이게 사용 대상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죠.
0: 그렇군요.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보장을 받는 건 아니고 이렇게 유로리프트처럼 기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수술은 뭐 진단명이라든가 검사 결과나 수술 대상 요건 이런 게 나랑 이제 맞는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앞두고 계시다면 병원에서 내 상태가 수술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사에도 예상 보장 여부를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도구자 보내주시고요. 0211번님, 저는 5년 전에 크게 다쳐서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험을 새로 들려고 그쪽 다리 전체를 부담보 잡더라고요. 아, 그럼 앞으로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그 무릎을 또 다쳐도 이렇게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라는.
1: 제가 사실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담보라는 게 뭐 정기간 부담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간을 정하는 뭐 5년 부담보, 3년 부담보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를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그리고 사실 뭐 부담보 잡혔다고 해서 쭉 계속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질병이냐 상해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질병으로 들어갈 거예요. 십자인대 수술을 이제 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부담보로 잡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릎 어떤 부분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부담보 잡힐 수는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고객이 갑자기 뭐 골절수술 당했다. 교통사고라든가 상해로. 그런 경우에는 또 상해담보수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담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못 받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2: 일단 그리고 지금 부담보가 잡혔다고 하면 무조건 뭐 부담보가 있는 일반 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것보다 간편보험이 보험사에 따라서는 또 저렴하게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0: 네.
2: 그리고 간편보험 지금 당장의 부담보 없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1년 지나서 사고력이 없다면 조금 더 할인이 되는 보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하게 조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0: 네. 가장 저한테 유리한 걸 좀 찾아주세요 하시면 또 찾아드립니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 4420번님, 34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상담을 받고 약을 2주치 처방받았습니다. 친구가 정신과 기록 남으면 나중에 실비나 암보험 절대 못 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진짜인가요?
2: 아, 어느 시대에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0: 친구가 오래 사셨나 봐요.
2: 오래 사셨나 봐요.
0: 네, 옛날에 있으신 친구인가 봐요.
2: 옛날에만 보험을 드셨나 봐요. 네. 이제 요즘에는 뭐 절대 못 든다 이런 거 경우 없고요. 암을 걸렸어도 이제 일정 기간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보험을 들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간편보험이 엄청 많은데 현재 복용 중인가 이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언제부터 복용을 하셨나. 그러면 복용 기간이 종결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보험사에서 심사를 한 후에 실손이나 암보험은 당연히 가능하시고 지금 당장에 이제 보험을 암보험 같은 게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조금 할증이 받더라도 다른 간편보험의 상품들은 얼마든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신과 그 처방약을 먹고 있으면 조금 불리한 건 있긴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실손. 지금 당장에 먹고 있다면 실손 같은 경우는 심사해서 약 복용하면은 당연히 제외는 되겠죠.
0: 하지만 우리에게는 간편보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간편보험이 있다. 예. 4420번님. 그거는 그 친구분의 말씀은 딱 아니, 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5942번님, 45세 직장인이고요. 건강검진 뇌 MRI에서 뇌동맥류 의심소견이 나왔어요. 당장 수술할 건 아니고 지켜보자는데 제 보험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거든요. 수술 안 하고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1: 이게 수술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진단금은. 수술비는 말 그대로 수술비 보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 진단자금은 요
0: 진단이 나오는.
1: 관련된 진단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심소견이잖아요. 그죠? 확정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0: 예, 의심소견이네요.
1: 의심소견으로는 지급이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MRI 검사 통해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확진소견이 나왔다. 어떤 질병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고객보험에 그 질병 코드 포함된 거에서는 지급이 당연히 됩니다.
0: 아까 의심소견 당시에는 질병 코드가 발급이 안 되는군요.
1: 안 되죠. 네.
0: 확정 진단이 그렇죠. 나와야.
2: 일단은 뇌동맥류라면 I67이나 I60. 예, 그 정도가 일단은 진단에 명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상검사 의학 자료가 확진 진단으로 나와야지 진단금이 나오는 거죠.
0: 네. 이렇게 질병 코드를 받으셔야지 뭐 수술은 안 하시더라도 진단비는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의심소견 갖고는 안 된다는 거. 5942번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팀장님이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라. 원포인트 하나를 짚어주세요.
2: 오늘 우리 연금 얘기했잖아요.
0: 네.
2: 아까 좀 제목이 저는 아까 계속 떠오르는데 결혼은 선택이지만 노후 준비는 필수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0: 네.
2: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저도 같은 라인인데요. 말 그대로 아까 사연자님은 뭐 60대신데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하시잖아요. 사실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20대 젊으신 분들은 사실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좀 관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 늦추시지 마시고 단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네. 모아주시면 좋으실 겁니다. 나중에
0: 예, 정말 보험에서 시간은 돈입니다.
1: 맞아요.
0: 예, 돈이었습니다. 예, 여러분께 그 말씀 남기면서 우리 홍하나 권미아 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뭐 0427번님도 인사 주고 계시는데 6085번님 비롯해서 저희 그 TBS가 비상방송 체제라 지금 머니특별시를 아나운서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저는 일단 오늘까지 인사를 드릴 거고요. 7월에는 우리 머니특별시의 원조 안방마님이죠. 강지연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하루빨리 TBS 정상화가 돼서 또 좋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잔나비의 행운을 빌어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 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2, 3차로 막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1차로와 갓길 통행만 가능하다 보니까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이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2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지금도 2차로에서 1시간 3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터널 앞두고 7km 구간 정체인데요. 창원 2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2,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빗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양재대로 둔촌동역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상위 한 개 차로가 싱크홀 발생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반대 일산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함춘호의 폭성 담당 PD 김현우 PD입니다. 2016년 7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해외 SNS에서 재미있는 춤 하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고 일단 행복해지는 춤. 이게 챌린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참 재밌네요. 그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예, 요 노래에 맞춰서 힘을 쭉 빼고 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흔적거리는 춤인데, 저 영상을 봤습니다. 팔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춤입니다. 약간 그 바닷속 해파리가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춤 이름 덕분인지 아니면 왠지 이거 이 챌린지 영상을 보고 있으면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잠깐의 쉼, 그리고 이유 없이 따라 웃게 되는 영상 하나. 모르겠고 일단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첫 곡은 I'm Yours였습니다. 목소리가 제이슨 무라즈 목소리가 아닌데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 목소리입니다. 임영웅. 임영웅의 I'm Yours였습니다. 이 I'm Yours를 맞춰서 챌린지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이렇게 춤을 추는 분들이 뭐 전문 춤추는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인들이 SNS 영상, 이렇게 챌린지 영상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웃으면서 이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흔들적흔들적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재밌는 거죠.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한두 개인가 보니까 전문 춤꾼이 이걸 하는데, 전문적으로 춤추는 분들은 또 다른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에 맞춰서 많은 해외분들이 특히나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송 7월 1일 오늘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우리 함디를 대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춘의 복송 담당 PD 김현우 PD입니다. 지금 함디는 남반구 뉴질랜드에 공연 때문에 가 있고 다음 주 이제 8일 다음 주 일주일 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기 9280님께서도 김현우 PD님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함춘호 DJ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오늘은 7월 첫날입니다. 함춘호가 없어서 너무 섭섭합니다. 아, 그쵸. 저도 그쵸.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빠른 시일 내에 복귀 부탁드립니다. 당장 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한 2, 3일 안에는 힘들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국내 들어오는 게 화요일 날 저녁이었던가 이 정도에 와요. 와서 바로 뒷날 또 아침부터 방송하기로 했으니까. 9280님, 그때까진 살짝 섭섭하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6832님께서도 현우 PD님 음치 박치 몸치인 저는 비 오는 오늘 그냥 PD님의 멘트와 음악에 취해 보렵니다. 오늘도 함디님 목까지 영차 영차를 보내 봅니다. 감사합니다. 6832님. 그 이따가는 신청곡도 보내 주십시오. 그 지금 남부 쪽에는 이제 장마의 영향인지 비가 오죠. 제주, 목포, 여수,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대전, 전주. 다 비,

0: 아이콘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날씨가 서울권, 수도권은 점점 이제 흐려지네요. 흐려지고 오후에는 살짝 비 소식이 또 있긴 한데 이따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니까 남부 쪽 지방 중간부터 남부까지는 다비 소식입니다. 예. 일삼멋쟁이 준님도 7월의 첫날 김현우 PD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3부는 원래 함춘호의 무, 오늘은 함춘의 뭐 준비했는데 함춘호가 없으니 김현우의 무 이런 게 되겠네요. 이게 무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신청곡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코너가 없이 평소에 좀 듣고 싶었던 음악들 평소에는 신청했는데 잘안 틀어주더라. 근데 오늘은 한번 신청해 보겠다. 이런 분들 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이따가 3부 시간에는 이거 아무 첫 곡만 제가 선곡했고 없습니다 뒤에는. 예,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많이 보내주시면 잘 챙겨놨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두 분 정도는 신청곡 세 분이었던가? 예, 이미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시느냐.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여기서 선곡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혜지 아나운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자,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대수 멍든 마음 손에 들고, 그리고 서유석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서유석,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한대수의 멍든 마음 손에 들고였습니다. 비교적 뭐두곡다좀 최근 곡이죠. 이두 분의 최근 곡이죠. 524님께서 오늘은 정기 검진 받고 이제 차에서 현우 PD님 방송 출첵합니다. 노래가 좋네요. 저도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참. 저도 이제 그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예, 점점 이제 이 서유석 선생님, 서유석님의 노래가 예전에 허리케인 할때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도 뭐 좋긴 했는데 확실히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 듣다 보니까 오, 느낌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 그 아주 좋은 곡들은 아니, 똑같은 노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듣는 거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또이 좋은 곡의 요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현우 PD님 아침부터 많이 덥네요. 벌써 땀을 한 마리나 흘려서 인간 염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함께해서 행복한 복송 출석합니다. 지금 밑에 남부지방은 비가 오지만 그죠? 여기 위에는 약간 비 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후덥지근한 느낌? 예,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신청곡들 이미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미리 보내주신 신청곡들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이따가 3부 때, 쭉 한번, 야, 이런 추세면 신청한 분들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예. 자, 일단 퀴즈부터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를 주십시오. 자, 함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년보다 늦어진 올 여름 이것이 어제부터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남부지방도 이것 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 철 이렇게 하죠. 예, 기상청이 이것 철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좀 늦다고 합니다. 제주가 11일, 그리고 남부지방은 8일 늦었고, 특히 제주는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시작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지금 오늘 7월 1일이니까 그 전에는 한 6월 말 정도 느낌부터 이랬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여름철 여러 날에 걸쳐 비가 계속 내리는 현상 또는 그 비,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름철 여러 날에 걸쳐 비가 계속 내리는 현상 또는 그 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장마, 2번 진눈깨 비. 예, 진눈깨 비. 1번 장마, 2번 진눈깨 비. 예.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 정답과 정답 보내주시면서 요거는 정답과 관련된 뭐 사연들도 좀 있으시겠네요, 그죠? 뭐 경험하셨던 여러 이야기들, 뭐 간단한 사연, 뭐 그렇게 길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또잘 들어보시면 뭐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죠. 먼저 부활의 곡 소나

꼴공원 담장 기와도 흠씬 젖고 고가차도에 매달린 신호등 위에 비둘기 한 마리

멋지네요. 예, 정태춘, 박은옥의 92년 장마 종로에서 앞서 들으셨던 곡은 부활의 소나기였습니다. 그 92년 장마 종로에서 이 곡은 우리 함춘호 진행자, 우리 함디가 요거 편곡을 하셨죠? 예. 멋지네요. 그 3016님도 와, 정태춘님 그 장마가 여기에서 나오는군요. 가슴이 세례입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제가 콘서트에 갔었거든요. 멋있습니다. 아, 3016님도. 아, 그 공연에서 이거 보셨으면 훨씬 더 감동이 몇 배는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퀴즈 역시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1번 장마죠, 장마. 이번에 장마가 이렇게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진 폭염특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게 좀 비도 좀 적당하게 오고 더위도 좀 적당하게 더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위는 여름철에 또 뭐, 날씨가 어느 정도는 더워야 뭐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는데, 비는, 예, 너무 많이 오면 이게 또 피해가 클수 있으니, 예, 좀 적당하게 오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6332님께서 장마지기 전에 사랑하는 딸 반찬 갖다 주러 갑니다. 딸아, 내년엔 시집 가거라. 아마 시집 가셔도 반찬 갖다 주러 가실걸요, 아마. 예, 거의 그러시던데, 대부분 보면. 4636님, 장마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농사 일하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이 허리춤까지 올라와요. 장마가 피해 없이 잘 지내길 바라봅니다. 애청자 드림. 그렇죠. 풀들이 진짜 많이 자라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도 이렇게 공터 같은 곳이 있는데, 그건 뭐 자주 매일 다니는 곳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원래 이제 집 지으려고 이렇게 털을 닦아 놓았는데, 그냥 풀이 다 자라가지고, 여기가 원래 어디였지? 이렇게 싶을 정도더라고요. 아, 네. 어쨌든 이번 장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는 문자도 주셨고, 3386님, 퀴즈답 장마입니다. 장마 때면 비가 오다 그치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하다 보니 하루에 우산을 편의점에서 세 번이나 샀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2시간 함께 갑니다. 수고하세요, 현우 선달 PD님. 아, 감사합니다. 6832님께서 현우 PD님이 1번 장마죠. 게으름 부리며 꺼내지 않은 제습기를 오늘 아침 비가 오기에 꺼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부지방도, 이거, 저기 6832님은 이제 남부 쪽이시라서 비가 오니까 이미 꺼내신 것 같고, 이제 슬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6296님도 저는 빨래할 때 장마철에 신경 많이 씁니다. 옷이 잘안 마르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 냄새가, 장마철 때 비가 안 온, 비 때문에 잘안 마르니까 하루 종일 해도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에 저희도 제습기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해도 잘안 들고 이래가지고. 9709님, 정답 1번, 장마. 20년 전쯤인가 봅니다. 제가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취를 했는데, 출근하려고 내려와 보니 집 앞이 온통 누런 흙탕물이더라고요. 부랴부랴 신발 위에 까만 비닐봉지 묶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화곡동에 살았는데, 저는 20년 전, 한 15년 전쯤에 살았네요. 지금 기준으로. 한 16년, 17년 되겠다. 그때도 전 화곡 본동 쪽에 있었는데, 비 오면 거기가 좀 정비가 안된 곳이 좀 많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셨네요. 9709님. 1096님, 정답 1번 장마입니다. 여기 포천 근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긴 겁나 덥습니다. 아래 지방은 장마가 시작되었다는데, 요번 장마는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른 정상화,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두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6642님, 안녕하세요. 장마입니다. 친정집에 물난리가 나서 아찔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야, 집에 이게 물 들어오는 것만큼 겁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죠?
야, 아찔합니다, 아찔해. 예, 6642님. 지금은 뭐 진정집 다 괜찮으시겠죠? 예. 4658님, 장마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데이트할 때 저녁 비를 우산 하나로 양 어깨 젖으며 비를 맞으며 행복하게 걷던 시절이 그립네요. 아, 저희 때는 우산 두 개가 있어도 하나로 가죠. 예, 하나로 가고 살짝 이제 어깨를 좀 이렇게 젖으면서 가는, 야, 4658님. 예. 요즘, 지금은 어떠십니까? 아, 그때 그래서 63빌딩부터 마포대교까지, 오, 걸어가셨다고. 예. 신청곡도 주셨는데, 이따가 한번, 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42님, 4658님 두 분은 성함과 주소, 예, 다시 한번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는 이덕진의 곡입니다. 도시 속의 사랑.

네, 아주 시원한 곡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최영준의 갈채. 앞서 들으셨던 곡은 이덕진의 도시 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직 계속 중부나 서울 쪽은 후덥지근하고, 그죠? 습하고 덥고 해서, 언제 장마가 시작되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아직 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주말 이후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 변동성이 크다. 좀 있어 봐야 될것 같다는 거죠. 8666 님도, 오늘 오후에 야외에서 테니스 하기로 했는데,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어떡하나 싶네요. 소나기 소식은 아까 있더라고요, 그죠? 서울은 장마가 언제쯤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하다. 장마여도 눅눅하지 않고 폭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부지방, 장마는 시작됐고, 아직 수도권은, 주말 좀 지나봐야 될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현재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좀 시원한 노래들, 더 준비했습니다. 정원준의 곡입니다. 질주, 함께 하시죠.

자, 정원준에 이어서 2부 끝곡은 김원준입니다. 예, 김원준 세상은 나에게 들으시고 3부에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관악로, 봉천로 사거리에서 은천 3거리 쪽으로 1,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양재대로 둔촌동역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고요.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와 청담대교 남단 사이 3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작업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복정부터 청담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풍기점 부근 2, 3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로 통행만 가능하다 보니까 뒤로 서평택풍기점부터 6km 구간 서 있다시피 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삼촌의 복송 7월 1일 3부 첫 곡은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음악의 지짐할 때 또 많이 나갔던 곡이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함디 함춘호 진행자는 해외 공연 일정으로 인하여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월 8일부터 함디가 등장하시니까 그때까지는 저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3710님께서 출근길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출근을 약간 느지막하게 하시네요. 9-to-6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3710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된 코너는 여러분들 신청곡으로만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한 51분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신청곡으로 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그리고 TBS 앱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들어온 곡들 중에서 얼른 또 밀린 신청곡부터 쭉쭉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도님께서 오늘 여름말에 맞춤 신청곡을 투척한다고 하시면서 몸치의 박치지만 남은 한 해 살이는 노래 제목처럼 장희원의 모르겠고요 춤을 춰요 이런 곡입니다. 그 일사 멋쟁이 주님도 가오의 시작 오늘 또 7월 첫날이니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곡입니다. 장희원 모르겠고요 춤을 춰요 가오 시작.

일산멋쟁이 주님의 신청곡, 가호의 시작, 그리고 푸른돈님 신청곡 앞서 들으셨던 곡입니다. 장희원의 모르겠고요, 춤을 춰요. 예, 두 곡 들으셨습니다. 3386님께서 오늘도 DJ 하랴 음원 찾아 동분서주 하심을 무한 격려드립니다. 이제 여름 속으로 들어가는 7월의 첫날, 더위와 장마가 동시에 오려고 하는가 봅니다. 비움과 체험이 더욱 아름다운 시간들 되어지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청곡, 또 부지런히 지금 밀려있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얼른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636님께서 안녕하세요. 7월의 첫날 달력이 한 장 넘어간다고 해서 삶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다시라는 힘이 피어납니다. 2026년 하반기 다시 펼쳐진 오늘의 하루가 첫 걸음인 것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에 더 힘이 싣게 됩니다. 뉴질랜드 노래 포카레 카레 아나 요 곡을 이제 은희의 연가로 불렀죠. 은희의 연가 애청자 드림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98님께서도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네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은희 연가, 하남석 밤에 떠난 여인.

차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5098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앞서 4636님의 신청곡 은희의 연가 드렸습니다. 1454님께서 재밌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김현우 PD님 목소리도 좋고 진행하시는 느낌도 너무 좋아서 빠져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친한 형님으로 모실 방법 있을까요? 진심입니다. 근데 제가 형님 맞습니까? 예. 제가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 그 형님으로 아직 그 단정하지 마시고 함디 정도 되면 형님이시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뭐 그 함춘의 폭송 매일매일 꾸준하게 들어주시는 거 매일매일 듣고 있다는 걸 문자로 예, 남겨주세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렇게 하시는 게 뭐 저 친한 형님으로 모시는 방법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네, 4179님께서 신청곡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신청합니다. 피디님 오늘 오후 출근이라 조금은 여유 있게 폭송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목소리 좋아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출근이면 좀 늦게 또 퇴근하시겠네요, 그죠? 예. 간혹 이렇게 보면 저희도 이제 방송 그 맡은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서 출퇴근이 좀 바뀌기도 하는데 요즘은 뭐 이제 아시다시피 회사 사정이 뭐 이러다 보니 뭐 특별히 그러진 않지만 예전에 뭐 저녁 방송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오후에 출근하고 이제 밤 아주 늦게 퇴근하잖아요. 예전에 음악이 진심 때도 그때 오후 3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했었는데 그럴 땐또 아침에는 확실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9566님께서 오늘 승진했는데 아까 그 가호 시작이라는 노래를 들으니 뭉클하네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9566님. 야, 승진만큼 또 기분 좋은 게 있을까 싶네요. 그죠? 근데 또 이게 단계가 좀 많이 올라가면 좀 부담이나 책임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9566님.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신청곡인데 승진하고 조금 분위기가 안 맞네요. 박혜수의 잊혀지는 것 신청하셨는데 승진해서 잊혀지면 안 되죠. 계속 쭉쭉 기억되셔야 되는데 최근에 그 허수아비라는 드라마의 OST에 수록된 곡이었죠. 자,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그리고 박혜수 잊혀지는 것.

배우 박혜수에 잊혀지는 것, 956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이레빗의 Happy Things, 4179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6832님께서 현우 PD님 추억의 노래들이 날씨에 젖어들어 감성을 울리네요. 6832님은 남부지방에 계시니까 확실히 여기 지금 우리 폭염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도권. 예. 6934님께서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데이트 신청하셔서 만나러 갑니다. 오, 야, 이게 이성 간의 데이트인지 아니면 뭐 선생님께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 문자에서 설레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좋은 만남 되시길 바랍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는 장마 때만 되면 그 중랑천 개천도 넘쳐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 힘들고 참 난리입니다. 예. 이번 장마 때는 어쨌든 이렇게 좀비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물이 좀 잠길 만한 곳, 그리고 넘칠 만한 곳, 이런 데 주변에 없는지 동네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배수구나 이런 것도 점검도 좀 하시고, 아직 본격적인 장마가 되기 전이니까, 또 관계 기관들에서도 뭐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시겠죠. 어쨌든 비 피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곡도 주셨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박상규 씨의 조약돌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여의도 그 예전 이제 우산 하나로 두 분이서 걸을 때, 그런 추억을 보내주셨던 4658님의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자, 박상규의 조약돌, 금과 은의 빗속을 둘이서.

금과 은의 빗속을 들이서 박상규 앞서 들었던 곡은 조약돌이었습니다. 아, 또 예전 이런 노래 들으면 확실히 좀이그 말랑말랑한 그런 기분도 들고 되게 좋습니다. 예. 아, 참. 아까 앱과 톡사이님께서 이 목소리 뭐죠? 너무 좋다 이렇게 주셨는데 요 곡이 이 문자 올 때쯤은 박혜수 같기도 하고 박상규 같기도 하고. 예. 네. 3016님께서 아까 저 이제 진행도 좋고 편안해서 좋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지아빠빠님도 집 앞에 그 공릉천도 장마 때면 장관을 만들어 주죠. 급류가 완전 대박이에요. 예, 그 급류가 만들어질 정도까지만 비가 오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또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신청곡 또 주셨는데 신해철에 다시 비가 내리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두 곡입니다. 햇빛촌 유리창엔 비, 신해철 다시 비가 내리네.

신해철 씨 목소리 좋네요. 예, 예지아빠빠님의 신청곡 다시 비가 내리네. 앞서 햇빛촌의 유리창인 비는 3016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노래 한두곡 정도 나갈 수 있겠네요. 8666님께서 함디님이 뉴질랜드 공연 때문에 가셨댔죠. 예, 피디님이 진행하는 방송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옛날 노래를 들으니까 들으며 추억여행 갑니다. 3386님께서는 애청자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문세의 빗속에서. 예, 이제 장마 아까 저기 퀴즈 해서 그런지 비와 관련된 노래를 신청들 많이 해 주셨네요. 네. 자, 이문세의 빗속에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끝곡입니다. 앱카톡사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유나의 빗소리 신청합니다 주셨는데,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춘호의 복송 담당 PD 김현우 PD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을
3: 이번에도
2: 죽였습니다.
3: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청주와 대전을 포함해 충청과 남부권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덕천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나들목 진출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빗길 구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양재대로 둔촌동역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는 싱크홀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반대편 같은 지점 1, 2차로도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뉴스입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에 장애가 발생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지난달 두 차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오늘 아침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위택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으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늘 새벽부터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오늘 새벽 충청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중부지방도 오늘 장마가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5일로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는 평년보다는 6일, 장마가 빨리 시작했던 지난해보다는 12일 늦게 찾아왔습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해 4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오늘 취임식 등에서 민선 9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식 업무를 개시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찬대 인천시장은 오늘 아침 국립현충원 참배로 민선 9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한 검소한 취임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왔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계속 조율하다 이번에야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액이 1022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이 월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력인 반도체 수출은 199.5% 급증한 448억 달러로 사상 첫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우편 오금이 오늘부터 규격 25g 기준 편지 한 통 요금 430원에서 500원으로 오릅니다. 우편 요금 변경은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감소에 따른 사업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편 우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가계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충청 남부 등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장맛비를 피한 수도권 등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 습도는 5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2026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하고 세상에 부대끼다 보니 나의 정체성도 흐릿해지고 무기력함이 가끔 커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떨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당연히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꺾마가 뭐 얻기 쉬운 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달인 프로그램의 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이라면 오래오래 해.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결국 인정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어설프고 서툴러서 아유 저 사람 저 얼마 못하겠구나 싶었던 일도 버티고 또 버텨서 오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날이 결국 온다는 거죠. 예. 오늘 7월 1일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올해의 절반. 더 단단해지고 더 나아지는 불끈 주먹 쥐고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7월이면 좋겠습니다.

0: 7월 1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오늘부터 변상욱 쇼에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일주일에 두 번 제가 변상욱 쇼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매주 금요일 봉지욱 기자가 진행하던 봉인 해제가 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아껴주셨는데 제가 수요일 금요일을 묶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TBS를 걱정하고 늘 응원하시던 그 마음 이제는 수금 저와 함께 만나시죠. 그리고 약간 변화는 있는데 오늘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 수요일에는 전매추 코너가 진행됩니다. 그 대신 시사 문화 예능 스포츠를 모두 섭렵한 새로운 강자를 전매추의 대화지기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 넘버 역시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가 함께해 주실 거고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슈를 다루는 변박 인터뷰. 오늘은 가슴 답답하지만 북중미 월드컵 결과로 촉발된 한국 축구 문제를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방송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정상근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입니다. 네.
1: 야, 전매추의 대화지기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1: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 아, 전매추, 네, 점심 메뉴. 제가 이쪽엔 강자거든요. 아, 네, 식사하실 때 좀 맛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잘 소재도 골라오겠습니다.
1: 예. 맛있는 메뉴도 소개해 주시고, 맛있는 이야기거리도 소개해 주시고.
2: 네. 네.
1: 자, 오늘 점심 대화 메뉴는 뭡니까?
2: 다시 뜨거워진 스타벅스 논란입니다.
1: 아하. 전국 고교 야구 경기 중에 응원가로 흘러나왔다는 거죠. 이 스타벅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2: 맞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에 이 광주 제1구와 배재구 간의 이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배재구가 6대2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8회 초였는데 그때 선수석에서 갑자기 가야지 가야지 뭐 스타벅스 가야지 뭐 이런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던 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부른 스타벅스 사태를 연상케 하는 구호였는데 예. 스타벅스는 5.18 당시 그 당일 이 텀블러 이벤트 제목의 탱크데이 그렇죠. 그리고 또 책상에 탁 이런 문구를 써서 5.18 폄훼, 민주화운동 폄훼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논란이 아이들의 입에서 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로 튀어나온 건데요.
1: 네.
2: 아예 한 선수는 대놓고 탱크데이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광주제1고의 코칭 스태프가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네. 심판도 제지에 나섰는데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지금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광주제1고 코칭 스태프가 항의하기 전에 배재고 쪽에서 이거 아닌 건데 라고 생각했더라면 좀 빨리 수습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결국 제1고 심판 다 나섰습니다.
2: 네.
1: 결국 배재고가 학교 차원에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 이것도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배재고가 논란이 되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사과문에 이 구글의 인공지능이죠. 이 제미나이의 워터마크가 삽입이 돼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AI로 사과문을 대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1: 예.
2: 뭐 사과문은 사람이 쓰고 그것을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사과문의 내용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예.
2: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구호 그리고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응원구호가 사실 한 번만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1: 네.
2: 이 광주일고 측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응원구호가 또 이어졌기 때문에 일부의 일탈이라는 사과 내용이 오히려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배재고가 어제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 단순한 이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윤리의식과 역사인식에 대한 총체적인 붕괴에서 비롯된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예.
2: 광주제1고등학교 야구부와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를 들면 프로야구 중에 뭔가 비하하는 표현이 너무 강했다라고 하면 해당 선수에게 징계가 가거나
2: 뭐
1: 간단히 끝나는데 이건 교육 현장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고등학교 선수들이 만나가지고 뭔가 대회를 치르면서 더 건강한 인격으로 이제 시민으로 성장하는 그 교육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서 학교도 문제가 되고 지금 다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야구협회가 나서고 교육청도 나서고 이렇게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예. 피해를 입은 광주일고 교장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찾아서 항의 서한을 전달을 했고요.
1: 예.
2: 협회가 오늘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협회 규정만 보면 이 경기장에서의 문란 행위에는 1년 이상의 출전 정지 그리고
1: 예.
2: 이 사회적 무리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1: 예.
2: 협회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해당 팀 전체의 이 대회 출전 정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예.
2: 당장 배재고 내부에서도 내일 2회전 경기를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2: 배재고 역시 해당 학생들을 생활교육위원회 회부에서 엄중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고 이 서울시 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 안 좋아진 거는 이 배재고 선수들도 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직접 광주일고로 찾아가서
1: 찾아가겠다.
2: 네, 사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광주일고 측에서는 아직 학생들의 마음에 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서 좀 오늘은 좀 방문해주지 말아달라 좀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나 이게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니까 결국 여기에 간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2: 네.
1: 대학 입시나 프로 야구팀을 목표로 해서 죽어라고 운동하면서 뛰어온 그런 학생들이란 말이죠.
2: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선수들이 이제 프로 혹은 이제 대학 진학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이 경기가 청룡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또 스카우터들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마 선수들 본인에게도 좋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1: 학부모들도 지금 걱정이 사실 클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린 예전에는 일베 문화라 했고 또는 요새는 젊은 사람들한테서 번지는 극우 문화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문화나 트렌드나 재미난 율동, 노래 이런 밈 형태로 번지면 본인들도 하면서도 재미로 하는 거니까 저쪽도 재미로 받아주지 않을까라든가 아니면 죄책감이 좀 덜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따라하고 금방 배워서 하고 유행이니까 하고 이랬는데 문제입니다. 일베 문화가 놀이 문화로 받아지는 경향 이번 사건에 경종을 울리면서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그리고 지난 월요일 서남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숫자가 아마 어색할 것이다.
2: 네네.
1: 처음 보는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투자 지역을 돌고 있는 중인가 봐요 지금.
2: 맞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브리핑을 하면서 네. 이게 4,500조인데 억으로 읽어버렸습니다. 이게 숫자가 입에 안 붙어가지고 계속 억자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광주광역시를 찾아서 이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 네.
2: 내일은 충남 아산 그리고 모레는 경남 진주를 찾아가서 각각 충청권과 영남권 발전 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앞서 정부와 이제 주요 기업들이 지난 월요일에 이 서남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또 영남권에는 피지컬 AI
1: 예.
2: 또 충청권과 강원권에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1: 네. 대통령이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기업이 뭐 어떤 사람들인데 돈 보고 하지 저를 보고 하겠습니까?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 네.
1: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기업들의 호남권 투자가 이 정부의 정치 논리로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뽑아낸 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설명회에서 이 점을 주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2: 먼저 이 과거 이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이제 호남의 더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호남의 투자 요인이 됐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호남의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토지와 용수 같은 좀 인프라가 풍부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삼성과 SK는 원래 그 용인 반도체 단지 개발을 완료한 뒤에 이 추가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워낙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동시에 추진하자라고 했고 기업들이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 대규모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일이 본인의 지난 1년간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실제로 호남의 재생 에너지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호남 지역의 전력 기반이 재생에너지 중심이어서 반도체 공장 입지로 부적합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협력업체의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 재생에너지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이 바로 이 호남인데요.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 전국의 태양광 발전량이 약 32기가와트인데
1: 네.
2: 호남에서만 11기가와트,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서도 5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관건은 이것이 이제 산업단지까지 이제 송전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여부일 텐데 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것이 지난 월요일 발표의 요지였습니다.
1: 네. 인프라가 거기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인프라를 보고서 기업이 들어가는 예는 없죠. 사실은 어느 정도 된다면 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아무튼 여기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한다면 영남권에는 피지컬 AI,
2: 네네.
1: 아까 그렇게 충청권, 강원권에는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역 발전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방송이긴 하지만 서울 근처에 몰리지 말고 제발 이렇게
2: 네네.
1: 좀 멀리. 예. 그래서 서울도 좀 쾌적한 수도가 되도록.
2: 그러니까요. 이랬으면 출퇴근길도 좀 차도 좀 덜 막히고
1: 그렇죠.
2: 그랬으면 예. 좋겠네요.
1: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면요. 즐겁고 재미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들 국토의 균형 발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서 이 벌레 도대체 뭐예요 하는데 보니까 뭐 다 러브버그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2: 네네.
1: 인천 계양산 인근에 러브버그가 지난해 아주 들끓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다고 합니까?
2: 아, 제가 그 동네 사는데요.
1: 그 동네를 사는.
2: 네, 이 수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1: 날아다니면 힘들죠 이거.
2: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바닥에 러브버그 사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 다니는 거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1: 저거 그냥 밟고 다녀야 되니까.
2: 네, 그냥 밟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물론 올해 좀 6월 기온이 뭐 작년보다는 좀 낮아서 뭐 7월에 대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러브버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1: 예.
2: 하지만 올해는 뭐 창문에 뭐 한두 마리 정도 붙어 있네. 좀 요 정도로 생각 들 정도로 러브버그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1: 뭔가 구조적인 줄어든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줄었다면.
2: 네. 이게 뭐 러브버그가 외래의 종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가 좀 적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지난해 워낙에 또 대량 발생했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 개체가 조정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방제 작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계양산에는 그 땅 속의 유충들에 대한 방지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1: 아, 유충이요.
2: 네, 이 방지 작업 하시는 분들이 산을 그냥 곳곳을 올라다니면서 땅

0: 곳곳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인천 수도권 여기서 시작된 모양이죠?
1: 맞습니다. 작년은 인천을 시작으로 수도권 좀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다 할 천적이 아직 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숲이나 산을 따라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허. 이게 대발생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좀 광범위한 곳에서 러브버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서울 전역에서도 지금 목격이 되고 있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뭐 경기, 뭐 성남, 뭐 안양 이쪽 지역에서도 러브버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러브버그 대량 발생 예측 지역으로 꼽았던 그 불암산 같은 경우에도 예, 예. 러브버그가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좀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0: 예. 아무튼 아유, 이것도 넌더리 날 정도의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방제가 그래도 성과를 보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네네. 하고. 아, 오늘 이 소식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났습니다. 네. 오찬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분만 참석했고 이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하고요. 오찬 메뉴는 비빔밥과 민어탕, 한우 갈비찜구이, 메밀배추전과 달고기전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0: 예.
1: 후식으로는 모듬떡과 과일 화채가 준비가 됩니다. 이 중에 역시나 이제 비빔밥이 눈에 띄는데
0: 예.
1: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자주 먹는 이 통합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통합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도 있고요. 예. 그리고 민어탕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좀 생선류이기도 하고 또 여름 제철 음식이라서 퇴임 이후에 이제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메뉴라고 합니다.
0: 예. 달고기가 또 나온다는데 달고기가 잘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남해 바다, 서해 바다, 동해 바다를 이렇게 쭉 돌면서 자라는 네네. 물고기여서 통합과 화합의 의미로 예, 아마 북한의 김 위원장이 왔을 때도 일부러 달고기 구이를 내놨던 것 같은데
1: 네.
0: 메뉴에 신경 네. 많이 썼군요.
1: 하지만 저는 그냥 한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0: 갈비찜
1: 맛있겠네요.
0: 국물에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1: 네네.
0: 아, 자, 전매치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정 기자 어떻습니까?
1: 아, 네. 오늘만에 여기 앉으니까 또 너무 반갑고.
0: 그래요?
1: 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택시 새싹 청취자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인 것 같아요. 정상근 기자님 반갑습니다. 4681님 정상근 기자님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또 어디서 만나셨나요? 추추 듣기 편한 방송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 정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맛깔난 점심을 위한 수다. 네모난 식탁.
1: 회사옥쇼 2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노넘버의 곽우신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1: 자, 오늘 소개할 뮤지컬이 엘리자벳.
2: 네, 엘리자벳. 들어보셨나요?
1: 엘리자벳 딴 거는 기억이 안 나고 CC라고 하는 네. 그 오스트리아 황후의 이야기죠.
2: 맞습니다.
1: 예. 왜 이걸 기억하냐면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60세까지 허리 20인치를 유지한 분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아, 뭐 워낙 이 오스트리아 황후 CC라는 인물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네.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말 가면은 CC 굿즈밖에 없어요.
1: 아.
2: 그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그렇지. 인기를 끌고 예, 있는 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고요. 보통 웨스트엔드나 아니면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기가 양대 축이죠. 보통 뮤지컬을 만들어내고. 근데 비엔나 뮤지컬이 따로 있습니다.
1: 아.
2: 이 비엔나 협회에서 제작하고 인증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1: 예, 예.
2: 바로 엘리자벳의 출발은 이 비엔나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나름 자신들의 역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작품의 애정을 갖고 런칭을 한 거고 한국에서는 2012년에 초연을 했는데요. 이제 EMK 뮤지컬에서 이걸 수입을 해오고 이 라이선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1: 예.
2: 저희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뮤지컬 수입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 가져오죠. 뭔가 우리 관객의 입맛에 맞게 이런 건 조금 더 해볼까, 이런 건 좀 빼볼까라고 좀 조율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비엔나 뮤지컬은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해서 정말 잘 보여준 작품이다. 그래서 이 엘리자벳이 10주년을 넘어서 이번에 돌아오게 됩니다.
1: 아무튼 뭐 기억나는 것.

0: 몇 가지 키워드는 기억납니다. 옥주현 씨가 주연을 맡았던 적이
1: 아,
0: 한번 있는 것 같고.
1: 아, 여러 번 있습니다.
0: 예.
1: 네.
0: 또, 아까는 뭐 허리에 20인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오스트리아 황후가 이뻐도 너무 이쁜,
1: 맞아요.
0: 뭐 이렇게
1: 네.
0: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고.
1: 네. 이 작품이 이 주인공인 CC라는 인물이 약간
0: 예.
1: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에비타 때도 말씀드렸고 몇번 저희가 작품 소개하면서 매력적인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인물을 가져오는 대신에
0: 대신에
1: 무조건 미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0: 아,
1: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또 매력인데요.
0: 예.
1: 이 엘리자벳의 특징도 주인공 엘리자벳 정말 너무 이쁘죠. 얼마나 이쁘냐면은 작품 속에서 죽음이 반할 정도로 이쁜 겁니다.
0: 아, 저승사자가 데려가야
1: 그쵸,
0: 되는데
1: 그쵸, 그쵸.
0: 너무 미안해, 너무
1: 네.
0: 예뻐서.
1: 그러니까 어렸을 때이 CC가 사고를 당하는 거가 이제 장면의 거의 초반부인데,
0: 예.
1: 그러고 나서 죽음이 데리러 왔다가
0: 왔다가
1: 너무 이뻐서 살려줍니다.
0: 뭐 우리 도깨비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 항상 엘리자벳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너는 결국 내 품으로 올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해서 이 죽음과 엘리자벳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작품의 중심축 중에 하나거든요.
0: 죽음 입장에서는 너무나 예뻐서 반하긴 했지만 내 일은 죽음이니까 결국 빨리 차라리 저 죽고 싶어요라고 하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나를 택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볼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0: 지켜보기만 하면 괜찮은데 괴롭힌다든가 몰고 간다든가 하면 섭섭하고. 근데 황후가 되는 거죠.
1: 아, 그쵸. 황후가
0: 그쵸?
1: 되죠.
0: 예.
1: 실제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의 황후가 되죠.
0: 예.
1: 사실 그렇게 뛰어난 가문 출신이 아니었는데 황제 요제프의 눈에 반해서 황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 어? 나 말고 다른 남자 선택해? 하지만 넌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거야. 괜찮아? 내가 봐줄게. 약간 요런 태도거든요. 말만 들어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관객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0: 헝가리 제국하면 사실은 지금은 좀 헝가리가 저렇지만 엄청난
1: 아,
0: 제국이었습니다. 예,
1: 그쵸.
0: 오스트리아
1: 그때
0: 헝가리
1: 우리
0: 제국이면 뭐.
1: 오스트리아 제국이 정말 거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볼수 있는 그 시기의 황후라는 점에서
0: 예.
1: 특별한 것이고, 그리고 이 황후가 이 처음에는 되게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이 황가로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림 받고
0: 예.
1: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되게 꼬뚜각시처럼 지내게 되다가, 이 작품의 백미 중에 하나는 CC가 스스로의 자아를 자각해 나가면서 나는 더 이상 수시들려서 살지 않겠어. 난 주체적으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라고 노래를 부르고 외치면서 주도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0: CC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전대 황후의 그러니까 시어머니
1: 네.
0: 입장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누리다가 며느리가 그렇게 치고 올라오면 기분 나쁘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엘리자벳이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0: 예.
1: 주체성,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은 찾는 점에서 굉장히 페미니즘적이기도 하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본인의 욕망에 따른 선택이 모두 다 옳고 선한 선택이냐?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인데,
0: 예.
1: 이 자유라 하면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나를 둘러싸는 모든 억압부터 벗어날 거야. 이거는 좋은 말이긴 한데, 황후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0: 궁궐의 자유가 멋있어요.
1: 국정? 뭐 정치적인 책임? 난 내가 제일 중요한데?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꼬이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0: 꼬이겠죠.
1: 네.
0: 정치적으로 뭐 파벌도 있을 것이고, 그
1: 네.
0: 다음에 권력을 다투다 보면 시어머니하고도 맞설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한 궁중예법 뭐 지켜야 될
1: 그렇죠, 그렇죠.
0: 것들아.
1: 네.
0: 그걸 뚫고 나는 한 여성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계속 그 뒤를 살살
1: 그렇죠,
0: 따라다니면서,
1: 그렇죠. 그거를 관찰하고 있고요. 네.
0: 그래, 언젠가는 뭐
1: 너 어차피 나한테 올
0: 무너지겠군.
1: 거니까. 일단 뭐 지금 뭐그 황제랑 잘해보는 거 괜찮아. 봐줄게. 이런 거죠.
0: 진짜 그러면 궁궐과 황후 이런 것, 그다음에 따라다니는 죽음이라는 존재, 한국인한테는 그럼 뭐가 어필했을까요?
1: 일단 제가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약간 매운맛이 있잖아요. 네,
0: 예, 매운맛.
1: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정치적인 입장이 전개가 되면, 그러니까 이큰 틀에서 한국에서 우리 관객들이 좋아하는 작품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여성 주인공 원탑 공연. 그것도 특히 대극장에서 귀하거든요. 이 주인공이 뭔가 관객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하나가 매력적인 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층적인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이 사람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그 모두가 이해받을 수 있게끔 만든다.

0: 하는 장면. 여기에 이 실베스터 루베이와 미하일 쿤체의 조합이 만들어낸 넘버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요거 터치를 잘 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한 지킬앤하이드나 이런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넘버의 매력이 요 엘리자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작자도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쓴 노래인데 우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면을 또 보이고 있다. 그렇겠습니다.
1: 그러니까 쭉 이렇게 줄거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미인 박복이에요. 너무 예쁘면
0: 네.
1: 죽음이 한 번쯤은 봐줬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0: 그렇죠.
1: 역시 사람을 궁지로 몰게 하거나 그다음에 또 너무 예쁘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하면 거기다가 권력까지 갖고 있다면 그건 쉬운 자리일 수가 없죠.
0: 그러니까 이 작품의 시작이 루켄이라는 이 CC의 암살범이 100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1: 아.
0: 그러면서 이 루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난 황후를 죽인 게 아니다.
1: 그럼.
0: 황후가 죽음을 원했던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부터 쭉 하면서 그 죽음과의 만남부터 보여주는 거거든요.
1: 죽음이 하던 얘기하고 비슷하네.
0: 그렇죠.
1: 죽음이 루케니를 갖다 고용한 거예요?
0: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 루케니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종 혹은 뒤에서 뭔가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또 루케니도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저 황후가 민중의 삶을 돌보지 않고 궁궐에서 저렇게 본인의 미용만 신경 쓰는 이게 만든 거냐.
1: 저만 신경 써.
0: 네. 성나라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1: 아, 재미났네요, 이거. 근데 한번 좀, 누구든 뭔가 좀 높은 자리나 아니면은 남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를 찾는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한 번쯤은 확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를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된다. 나 자신을 찾아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고 또 동시에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에 맞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책임과 의무와 나의 개인의 자아가 충돌할 때 인간은 뭘 먼저 선택해야 되는가. 엘리자벳은 극단적으로 개인을 선택했던 사람인 거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관객들의 몫으로 남는 거죠.
1: 나를 찾겠다와 그렇게는 못하지 하면서 가만두지 않는 주변과 항상 갈등에 씨앗이 거기에 있죠. 아, 근데 이걸 누구한테 꼭 소개시켜주면서 들려주고 싶으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홍명보 전 감독. 예,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작품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국 축구를 위한다는 명분.
1: 아.
0: 또 그 명분을 실현할 수 있는 결과 사이에 간극이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 축구를 사랑했나요? 놓지 못하는 게 사랑 때문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의무와 책임 사이에 충돌을 했을 때 홍명보 전 감독은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그것에 따른 선택이었을까? 그래서 우선 2024년도 당시에 국회에서의 그거를 떠올려 보면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나는 나야라고 홍 감독은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는 30년 카르텔의 한 부분일 뿐이야.
0: 그렇죠,
1: 이렇게
0: 그렇죠,
1: 얘기할
0: 그렇죠.
1: 수 있는 거고.
0: 네.
1: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떤 넘버를 들려드려야 될까요?
0: 이 엘리자벳의 킬링 넘버는 보통 나는 나만의 것을 많이 선택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킬링 넘버는 마지막 춤이라는 넘버가 있습니다. 마지막 춤은 죽음이 엘리자벳을 상대로 부른 노래인데요. 이 죽음이 너는 결국 너의 마지막 춤을 나와 출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약간의 안타까움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월드컵 손흥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라스트 댄스 제대로 못 추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역시나 홍명보 전 감독이 이 넘버를 들으시면서 누군가의 마지막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본인이 뺏은 건 아닐까 뭐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에 돌아오는 김준수 배우의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김준수 배우의 버전으로 마지막 춤 들으면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광국신 기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만하면 좋은 대진표인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와든 홍명보 감독의 우리 대표팀 무엇이 문제였는지 오늘은 송영주 해설위원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해설위원 하시면서 수많은 월드컵을 지켜보고 또 경험해 보셨을 텐데 최악의 경기 맞나? 뭐 1승이 있으니까 1승이 팬데 1승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난리를 칠 건 아니지 않나라는 뭐 약간의 두둔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쉽게 끝났고 32강에도 못 들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니까 패배의 원인은 송 의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1: 복합적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축구협회 나태한 사고하고 중국 의식 행정 여기다가 홍명보 감독의 무능 그리고 고집 그 준비 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월드컵이 맞습니다.
0: 맞습니까?
1: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12번 월드컵 본선에 갔는데 54년 스위스 월드컵은 옛날 얘기니까 예. 그건 차치하고 86 멕시코 월드컵부터 11회 연속 갔거든요.
0: 예.
1: 그중에서 3패를 당한 게 90 월드컵이에요.
0: 예.
1: 이탈리아 월드컵 때 그때 이제 황보관 선수의 캐논슛으로 한 골 넣었거든요.
0: 한 골 딱.
1: 근데 그 경기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아 이건 최악의 월드컵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분위기가 바뀐 게 2002 한일 월드컵 때 첫 승 거두고 나서 거의 월드컵마다 1승은 챙겨 나갔습니다.
0: 예.
1: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러나 1승을 챙기지 못한 월드컵이 두 번 있다면 2014 브라질 월드컵하고 이번 월드컵이에요.
0: 예.
1: 그때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크고 말씀해 주셨듯이 대진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 일정도 좋고 거리도 좋았습니다.
0: 거리도 좋고.
1: 네. 예. 거기다 한 20일 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고지대 적응도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32강 그 이상을 봐야 된다. 이게 중론이었거든요.
0: 예.
1: 그런데 마지막 경기 남아공 경기에서 0-1로 패배하면서 결국은 32강 진출에 실패했고요. 제가 기억하는 조별리그 3차전 경기 중에 최악의 경기는 남아공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같지 않았어요.
0: 예. 그래서 감독이 들어와서 뭐 당연히 죄송하다는 사죄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90초 걸렸나요? 90초. 그다음에 뭐 외치는 소리 보니까 손흥민을 집어넣으라고 했지 누가 너더러 주머니에 손으라고 했냐부터 뭐 상당히 홍명보 감독한테 막 예, 비난이 빠졌습니다.
1: 저는 그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이 끊을 건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욕 들을 건 욕 듣고요. 그걸 복귀할 건 복귀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남아공전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그때는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예. 제정신이 아니었겠지만은 감독으로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0: 예.
1: 그게 정말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효과가 있거든요. 월드컵이 네. 끝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0: 오호.
1: 그리고 스포츠적인 효과도 있어요. K리그도 월드컵 끝난 다음에 약간 그렇죠. 부흥하는 그렇죠. 느낌이 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별리그 3차전 때 우리가 그동안 피도 흘리고 투혼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번 3차전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무너져버린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 피로감, 화 이런 게 정말 많은데 감독이 귀국하기 전에 녹화된 영상이거든요.
0: 네.

0: 2분 얘기했습니다.
1: 2분.
0: 사제로 시작을 했지만 자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 축구 얘기만 하다가 그대로 끝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갈 때 손에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으면서 갔기 때문에 예.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월드컵 때 발단식도 없었으니까 해단식도 없다. 축협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단식이 없더라도 귀국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부족했고 너무 아쉽다라든가 너무 안타깝다라든가 죄송하다라든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귀국하고 나서 모습이 나타나고 나서 차까지 예. 30초 걸렸습니다. 그냥 걸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분 30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 당연히 따져 물으면 질문에 답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들어올 때는 또 어떨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선수들이 막상 들어올 때는 또 다들 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SNS에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고 또 죽도록 앞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또 글을 남겨왔고 축팬들이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아요.
0: 네. 저도 보면서 가슴 아팠어요.
1: 예.
0: 왜 총대를 선수가 메야 되죠?
1: 선수가. 아, 예.
0: 책임을 선수가 집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가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선발해서 제외됐어요. 그런데
1: 예.
0: 그 선수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해요. 축협해야죠. 홍명보 감독이 해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결국 주장인 손흥민이 개인 SNS에 올리고 팬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 여론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예. 선수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경기력도 안 좋았지만 판을 잘못 짰거든요.
1: 그러니까
0: 홍명보 감독이 지난해 9월부터 3백을 고집했어요. 그런데
1: 예.
0: 우리가 3백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뛰어난 윙백이 없기 때문에 측면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측면 수비하는 데 있어서 위치를 잡는다던가 연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백은 비효율적이고
1: 예.
0: 그리고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백을 고집했거든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3백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1차전 체코전 같은 경우에는 체코가 플레이오프로 월드컵에 올라왔기 때문에
1: 예.
0: 고지대 적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선제골을 내줬더라도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2-1로 역전승을 거뒀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해줬죠.
1: 예.
0: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올 때 한 칸 내려와서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로웠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의 한 골 한 개의 도움이 기록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에 도취된 것이 아닌가?
1: 예.
0: 남아공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감독이 완전히 홍명보 감독의 플랜 A를 파악을 하고
1: 예.
0: 1-1로 압박을 시켰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더라도 수비가 같이 내려와서 압박하고 있고 황인범 선수도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의 진흙탕 싸움이 됐고요. 이 싸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싸움이기 때문에 실수만 없으면 무승부 정도로 마무리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수가 또 나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0-1로 패배했고 남아공전 같은 경우에도 상대 감독이 홍명보 감독 전수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원을 두텁게 해서 백승호 황인범을 막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졌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 경기는 플랜 A도 문제지만 선발 명단도 문제예요.
1: 선발 명단도.
0: 네. 손흥민하고 이재성을 빼면서 교체 카드 세 장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썼고요. 네 번째 교체 카드가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 있어서 뺐는데
1: 네.
0: 0-1 상황이니까 수비수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 상황에서는 백3에서 백4로 바꾸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박진섭 선수라는 수비수를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1: 예.
0: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니까 축구 팬들이 비판 여론이 클 수밖에 없죠.
1: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선수들을 선발해서 어떻게 작전 전략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선수들에게 이걸 이해시키고 팀을 끌어올렸을까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럼 감독은 대체 뭘 한 거야? 감독이 못했다면 뭐 때문에 못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된단 말이죠. 새로운 세계 축구의 흐름에 뒤졌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아니면 선수들이 안 따라줬나? 뭐 여러 가지 의미 드는데 홍명호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보기에는 변 DJ님이 얘기한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네.
1: 그렇게 많이 허점이 있었으면 더 심각한데.
0: 그러니까 선임 과정부터 문제였던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너무나 무능력하고 거의 다 게으르고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능력하면

0: 좋은 코치들이 있으면 코치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런 모습도 없어요. 고집이 너무 세고요. 그리고 평가전 때 이미 손흥민, 오영규 공존이라든가 옌스 기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테스트가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테스트가 하나도 안 됐어요.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홍명보 감독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 선수로서도 너무나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감독으로서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라든가 울산 현대 지봉 잡고 K리그1 우승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감독이 과연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독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가 노라고 얘기해요.
1: 네.
0: 그래서 런던 때는 선수의 후역습 그리고 그때 멤버가 좋잖아요. 기성용 구자철을 비롯해서 박주영이라든가
1: 그렇죠. 예.
0: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울산 때는 선수진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배하는 경기를 했고 안정적인 경기를 하면서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대표팀에서는 어땠는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1무 2패거든요. 그때 이야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귀국했을 때 팬들이 엿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축구 죽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 여론이 거셌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독을 다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다시 패배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1: 예. 그래가지고 뭐 포르투갈에서 전술 전략에 대한 코치도 영입을 했다고 그러던데 큰 도움은 못 된 모양이죠. 고집이 셌으면 하긴 뭐 잘 안 맞았을 수도 있고.
0: 아르소 코치가 왔죠.
1: 아,
0: 네,
1: 예.
0: 그래서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 전술 코치를 붙여놓겠다. 그래서 포르투갈 출신의 아르소 코치가 왔는데 3백에 변화가 없거든요. 저는 답답한 게 감독이 플랜 A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1: 예,
0: 그리고
1: 예.
0: 플랜 A가 엄청 강한 팀들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펫 가르디올라라든가
1: 예, 예.
0: 한지 플릭이라든가 이런 감독들은 뭐 맨체스터 시티라든가 바르셀로나에서 플랜 A의 변화를 많이 안 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해 주거든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플랜 A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플랜 B라도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1: 예.
0: 플랜 B도 보이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선수 기용을 보면 손흥민, 이재성이 파트너예요. 이 두 명을 동시에 기용하거나 그리고 나서 플랜 B는 이 두 명을 동시에 빼고 오영규, 황희찬 파트너로 기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조규성, 엄지성을 또 파트너로 기용해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수예요. 그러니까 플랜 B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아르소 코치는 뭐 했는가? 전술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1: 예.
0: 여기다가 아르소 코치가 월드컵 전에 포르투갈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홍명보 감독은 전술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전술적인 일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면서 감독을 얼굴마담 취급했습니다. 그럼 이거 바로 징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바로 잘랐어야 됩니다.
1: 바꿨든가.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갔다는 건 그건 이 코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한 건 뛰어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홍명보 사단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1: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능력적인 면에서 부족하면서도 노력을 안 하고 또 고집이 셌을까? 사람들은 그거야 당연하지. 축구협회가 뒤에서 딱 버텨주면서 막 무조건 밀어주고 말이야. 딱 카르텔의 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0: 제가 뭐 축구협회가 고대 카르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1: 예.
0: 제가 확인한 건 없으니까. 다만 축구인이 돌려막기가 되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했던 축구인이 행정가로 오고 또 행정가의 위치가 또 바뀌고 있고
1: 예.
0: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축구인이 축구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맞거든요. 이건 확인되는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르텔이라는 표현도 틀리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1: 예.
0: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첫 단추부터 다 잘못 꼈어요. 그러니까 감독 선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벤투 감독 선임 때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회의를
1: 예.
0: 다 거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서 투명하게 감독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월드컵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기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사이에 평가전에서 패배를 하고 비판을 듣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끝까지 추진해서 월드컵 때 좋은 활약.

0: 펼쳤거든요.
1: 예.
0: 그런데 월드컵 이후에 2023년도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이라든가
1: 예.
0: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선임됐을 때 정말 무능력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재택근무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갔고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이 좋은 멤버로 우승을 못했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래서 월드컵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팀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역사상 최악의 무능력한 감독은 클린스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홍명보 감독이 해냈습니다.
1: 참나.
0: 네. 이번 월드컵 어렵네. 이후로는 홍명보 감독이 말 그대로 명함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럽겠지만 한국 대표팀 역사상 가장 무능력한 감독이 맞아요. 그리고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결국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예.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후보를 추스리고 여기서 이사회의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무시되고 이인생 기술이사가 당시에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권한을 누가 줬나요?
1: 이거 자체가 참 축구협회의 난맥상을 그냥 보여주는군요.
0: 네. 그리고 저는 이 말도 믿기진 않아요.
1: 네.
0: 네. 인생 당시 기술 이사가 정권을 위임받아서 혼자 결정했다는 이 말도 믿진 않지만 이 말 자체도 문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독이 되고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독단적이고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요.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죠.
1: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축구협회 후임회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타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까? 중요한 대목입니까?
0: 타당한데요.
1: 네.
0: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몽규 회장이 이번 월드컵 전에 월드컵 끝나면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 예.
0: 근데 정몽규 회장이 그 전에 회장되는 과정을 보면 국정감사까지 끌려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감독 선임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체부가 감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1: 예.
0: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뭐 축협이라든가 정몽규 회장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서 이의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0: 서울행정법원이 아니다. 부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옳다고 판정이 내려졌어요.
1: 예.
0: 그 상황에서 이제 정몽규 회장은 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최근에 다시 재선했을 때 모습 보면 그들만의 선거예요.
1: 아.
0: 체육관 선거예요.
1: 호흡.
0: 일부 축구인들이 네,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다시 재선되는 과정을 보고서 사람들이 정내미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선제는 안 된다. 그건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장이 그만두고 나서 60일 내에 새로운 회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1: 예.
0: 그 과정에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축구협회 일단 정관부터 고쳐야 되니까.
1: 예.
0: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문체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있다고 하는데 문체부 쪽에서는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1: 그런데
0: 이번 네. 감사는 그냥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집중적인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결과를 또 보긴 봐야 됩니다.
1: 네. 그럼 짧게 하나만 차기 축구 대표팀 감독도 어떻게 뽑아야 돼요?
0: 그거 모르겠어요.
1: 그럼 일단 그럼 회장 간선제 직선제부터 정리가 돼야 뭐가 되겠네요.
0: 아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 변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문체부가 감사 들어갔잖아요.
1: 예.
0: 이 상황에서 이 감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다 도려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부회장이라든가 이사가 자체적으로 지금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외부에서 CEO가 와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1: 예.
0: 일단 회장이 결정이 나야지만 새로운 감독도 결정이 나는데
1: 그렇겠네요.
0: 그동안에 감독 선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답답한 얘기지만 오늘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 축구, 한국의 축구를 한번 다시 쭉 뒤집어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0: 네.
1: 저는 금요일 날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반포대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중간지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양재대로 둔촌동역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는 싱크홀 복구 작업 때문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같은 지점 1차로와 2차로도 통제되고 있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안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 막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서서울요금소부터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언양분기점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 이곳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저 강재현입니다. 배가 고파서 괜히 예민해지고 평소라면 그냥 넘길 말에도 울컥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지금 난가? 예, 이런 상태를 행그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배고프다는 뜻의 헝그리와 화가 났다라는 뜻의 앵그리가 합쳐진 말인데요. 공복이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지고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말 한마디도 유난히 날카롭게 들릴 수 있죠. 그럴 때는요. 나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졌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보단 일단 내 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물 한 잔, 간단한 간식, 또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유를 찾는 비결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가계부의 위험 신호는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제가 돌아왔잖아요, 세이판가. 지코의 아무 노래 들으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야호! 7월 한 달 동안 머니특별씨와 함께할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야호! 저 보고 싶으셨나요? 뭐라고요? 네. 혼자 뭐하고 있지? 아, 전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좀 흥분하게 되네요. 제가 지난해 11월까지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딱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전 정말 여러분 너무 그리웠습니다. 잘 지내셨죠? 모처럼 생방 스튜디오에 오니까 설레는 마음이 참 큰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경제 고민을 이 더위마저 물리칠 만큼 시원하게 같이 타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소롱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답변을 보내주셨고요. 심진용님 오셨군요. 건강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진용님 야호! 밖에서 오늘 에너지를 보니까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네, 여러분 덕분에 충분히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3983님 안녕하세요. 미녀 하나 지연 하나 핫뚜 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핫뚜 핫뚜 핫뚜. 어머 3983님 말씀 잘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야호. 9154님 어머어머 머니특별시의 최고 진행자 강지연 아나운서가 돌아왔네요. 너무 반갑네요 해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지겨우시다. 마지막으로 하기 여러분 야호 반가워요. 네, 그 옆에서 또 시작이구나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 우리 두 분 아유 또 속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요거 혀 오랜만에 굴려본다.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세이 반가. 반가워요. 야호. 요즘 그거 모르세요? 많이 하잖아요. 압니다. 예, 알고 알죠. 계시죠? 네네네. 혹시 구팀장님, 최동기 본부장님은 그 일만 하지 마시고 요즘 트렌드를 조금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1: 요새 트렌드가 등산인가요?
0: 와. 그나저나 제가 떠나고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종종 방송을 들었거든요. 새로운 아나운서들이 매달 찾아왔잖아요. 새로운 아나운서들과 또 합이 좀 지나치게 좋으시더라고요. 예, 좀 어떠셨는지.
1: 근데 뭐 항상 저희는 똑같은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0: 네. 저한테만 같은 마음으로 안 해주세요.
1: 아니요. 저희 그 지난달까지 차분하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번 달부터 좀 많은 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0: 아이 그래도 그 제가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 않으셨어요?
2: 네, 너무 아쉬웠죠. 이 그 안에 있는 텐션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좀. 좀 꾹꾹 눌러담고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0: 우리 부팀장님 또 눌러두신 끼가 많은데 그죠?
2: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 팔도로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이 강지연 아나운서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0: 여러분 야호 또 하고 싶지만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많이 했으니까 참아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네. 예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다.
2: 네.
0: 예상은 그렇죠. 좀 다르셨나봐요.
2: 네 그. 제가 좋아서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강지연 아나운서 안부를 묻길래 그런 점은 조금 그래도 잘 있다고 제가 잘 전해드렸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빨리 넘어가야 되지만 오늘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저 최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없어서 아쉬웠던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원활한 네. 방송을 위해서.
1: 네, 그 땡을 좀 강력하게 치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땡. 네. 멘트 연습은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언제나처럼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요.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려요.

0: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연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뭐야. 아니 제가 떠난 사이에 두 분이 코너 하나를 꿰차셨군요. 이게 그 소문이 자자한 마이돈. 마 이게 돈이다. 오, 두 분 굉장히 좀 이 위치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0: 네요. 뭐 없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반가운 변화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서요?
0: 네, 그 특히 이제 보험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상속이란 그 사망자에게 재산을 이제 승계하는 거죠.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바로 이제 사망보험금이 있죠.
1: 네.
0: 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계약자나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죠.
2: 이 과거 한 보험회사에서 이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유니세프에 자동으로 기부되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1: 오, 진짜요?
2: 이 보험 계약을 할 때 사망 시 수익자를 유니세프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보험자가 사망 후 이 유족들이 유니세프에 엄청난 민원을 넣게 되었거든요.
1: 네.
2: 왜 우리 가족 사망보험금을 너희가 가져가느냐.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가족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느냐 이런 걸로 말이죠.
1: 네.
2: 결국 해당 상품은 판매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1: 그러니까 사망 시의 수익자를 보험 계약할 때 뭐 아무 앞으로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0: 그렇죠. 뭐 제가 만약에 종신보험 가입을 하고 수익자를 강전 아나운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누구든지
1: 감사드려요.
0: 원하면 지정을 할 수 있죠.
1: 또 네. 인증 좀 어떻게 안 될까요?
0: 네, 앞으로 하시는 거 봐서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제 수익자를 지정할 때보다 지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훨씬 많죠.
1: 네.
0: 자, 실제 그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담요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1: 네.
0: 자, 이 남성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설정해 뒀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얼마나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참고로 이 부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 자녀가 없어요? 그럼 부부, 아내분만 계신다는 건데 그러면 사망보험금 100% 다 받으셔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2: 네, 이 직계 비속인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 존속인 시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거든요. 이 경우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1.5:1의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배우자가 전체 사망보험금의 60%, 시아버님이 전체 사망보험금의 20%, 시어머님이 전체 사망보험금의 20%를 받게 되고 시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다면 남은 시부모 한 분이 40%를 수령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배우자가 사망보험금 100%를 다 받아가는 게 아니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보험은 수익자를 반드시 이제 지정해 두는 것이 좋죠. 자, 지금이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고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수익자 변경을 추천드리고요.
1: 네.
0: 그뿐 아니라 이제 60%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더라도 이 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합산이 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이 붙네요?
2: 네. 이 사망보험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좀 막고 싶다면 계약자를 이 아내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남편, 수익자를 다시 아내로 지정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1: 네네.
2: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남편이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아내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이죠.
1: 아니 사망보험금 들어있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렇게 계약자랑 수익자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설정해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천차만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사망보험금에도 세금 붙는다고 하셨잖아요. 세금을 뭐 얼마나 내게 되나요?
0: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내는 세금 중 가장 세금의 규모가 큰 게 이제 상속세죠.
1: 네.
0: 자,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 규모에 따라서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이제 징벌적 누진세율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1: 네.
0: 자, 1억 원 이하는 상속재산의 10%, 1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하지만 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플러스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을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예.
2: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비과세,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을 더해 7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100%

0: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계약자, 수익자를 잘 설정해 두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사례를 드렸던 울산에 계신 분들은 자, 50세 남성이 사망했을 때에도 계약자가 이제 남편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한 사람은 아내였고 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 끝에 아내가 사망보험금 전액을 다 받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0: 그랬군요.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고 있느냐, 누가 납부해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2: 네,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은 피보험자가 이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냈거나 소득이 없는 남편을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 경우에 하나거든요. 네. 이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예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경우 시부모님과 나누지 않고 배우자가 100%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0: 네. 보험 계약할 때 보통 우리가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은 다들 꼼꼼히 확인을 잘하세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계약자,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느냐, 보험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로 설정이 돼 있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는 또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내가 내지 않아도 될 그런 세금까지 크게 또 납부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2: 마, 이게 돈이다.
0: 마, 이게 돈이다. 아니,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넘어갈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요삐요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뭘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불안을 줄이기 위한 준비이지 불안을 키우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든요. 네. 자, 혹시 모를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지만 보장이 겹치고 보험료가 과해지면 오히려 생활을 이제 압박받을 수 있죠. 자, 오늘은 내게 꼭 필요한 보장은 무엇인지 중복된 특약과 과도한 보험료는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고 이어갈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수술을 받거나 오랜 치료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아플 때 자녀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남편이랑 같이 보험을 하나 둘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장은 꼭 필요합니다. 이 특약이 빠지면 불안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저희 부부 보험이 20건이 넘었고요. 매달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려고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지금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거죠.
3: 아, 여보, 나 이제 PT 한번 받아보려고. 아, 이제 50 넘었는데 이제라도 몸짱으로 거듭날 테니까 아, 이거 한번 기대해봐.
1: PT? 아니,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그냥 공원 나가서 날리면 되지. 우리 이번 달 보험료 내려면 돈 아껴야 되는데. 난 저녁에 모처럼 친구들하고 영화 보기로 했으니까 당신 뭐 밥 잘 챙겨 먹어.
3: 어? 집에 영화 본다고? 이 집에서 영화 본다고 이 이것저것 OTT 이거 다 가입해서 구독료가 얼만데 극장을 또 가? 이 OTT 구독료만 다 끊어도 보험 뭐 몇 개는 더 들겠다.
2: 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험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꼭 필요한 보장이 빠져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에요. 이대로 계속 보험을 늘려도 되는 걸까요? 저희 부부 보험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0: 보험으로 모험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2024년 국가 데이터차 통계 자료를 보면 55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한 28.1년.
1: 예.
0: 대략 한 28년 정도 되고요.
1: 네.
0: 여성은 한 33년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여명인데 55세 남성은 15.3년이고요.
1: 네.
0: 여성은 16.2년 정도 됩니다.
1: 오, 여기서 잠시 좀 산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5세 남성의 기대 여명이 아까 28년 정도인데 유병 기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건강한 기대 여명이 뭐 15.3년 정도다. 28에서 뭐 15.3년 요로로 빼면은 그러면 유병 기간이 한 13년이 된다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아직 20대인 20대라고 해드리겠습니다.
1: 아유, 뭐 그럼, 예, 그럼요.
0: 20대인 강재현 아나운서는 에이, 뭐 난 그 나이 되려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 너무 많이 남았다.
0: 자, 현재 20세 여성의 기대 여명은 한 66.9년, 대략 한 67년 정도 되고요.
1: 네.
0: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여명이 47.7년 정도 되거든요.
1: 네.
0: 대략 19년 이상은 유병 기간이 될 수 있으니 자, 20대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이 방송에서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20대이기 때문에 기대 여명과 유병 기간을 제외한 뭐 기대 여명 이런 것들 계산해 봤을 때 뭐 19년 이상이 유병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청취자분은 그 50대 여성이시잖아요. 55세 여성 기대 여명이 33년 정도였는데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여명은 16.2년이다. 그걸 빼보면 여러분 지금 계산 되시죠? 17년 정도가 유병 기간이란 얘기네요.
2: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나이대인 55세 남성은 13년 그리고 55세 여성은 17년 정도 유병 기간을 거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1: 쉬네요.
2: 네, 유병 기간에 필요한 병원비를 대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이 실손보험이죠.
1: 네.
2: 저희가 보험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지만 언젠간 맞이할 수 있는 이 유병 기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험료가 문제죠.
1: 그렇죠.
0: 네, 실손보험이 계속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아프게 되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오르고 또 올라도 참고 견디면서 유지를 하고
1: 네.
0: 이제 보장 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보험료가 정말 청정부지로 오르게 되죠.
1: 네.
0: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 아픈 날이 아픈 날보다 훨씬 많죠. 네, 안 아픈 지금 이제 아플 것을 대비해서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가 합당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실손보험은 무조건 구실손보험이 좋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실손보험, 내게 적합한 실손보험이 어떤 것인지 찾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1: 네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 그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뭐 거의 훨씬 높지 않겠어요?
0: 네, 사실상 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0: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유병 기간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 분들이라면 네,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죠.
1: 네.
0: 자, 그런데 아니 보험금 청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다라는 이유로 계속 보험료가 오르고 있으니 와 이거 진짜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1: 맞아요.
0: 자, 이런 상황이라면 실손보험을 전환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실손 전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손보험 말고도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암보험이랑 뭐 치매보험 이런 것들 많이 가입해뒀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점검해 보면 될까요?
2: 네, 일단 이 진단비 가입하고 나니 고액 항암 치료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라고 하고
1: 네.
2: 이 고액 항암 치료비 가입하고 났더니 로봇 수술이나 통원 치료비 가입하라고 하고 그 뒤에 또 암 치료를 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료비 보장 그리고 전이암 보장 등 새로운 보장이 나올 때마다 이게 가입을 하게 된 것이죠.
1: 네.
2: 치매 관련된 보험비도 이 진단비 따로 가입하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 따로 가입하고 주야간 보험센터 보장 또 이 가입한 뒤에 표적 치매 치료까지 보장까지 이 새롭게 출시되었다라고 이 가입을 하고 나니까 가입 건수가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0: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 그랬군요. 어쨌든 보험이 뭐 미래에 대한 대비다,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미래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하지만 보장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근심 걱정이 너무 커졌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2: 네. 청취자님 부부는 일단 8건의 암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6건의 치매보험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자, 암보험과 치매보험만 뭐 총 이제 14건에 가입을 했고 여기에 뭐 수술비나 운전자 상해보험 등을 더하면 부부 합산 30건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1: 두둥.
2: 이게 뭐 사실 이 정도 보험 가입을 했다면 이건 이제 보험 수집이 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 아이고, 네.
2: 네, 많아도 정말 너무 많이 가입을 한 상황이죠.
1: 진짜 많긴 하네요.
0: 그죠?
1: 봐도.
0: 이 특히 암보험으로 매월 지출하는 보험료는 부부 합산 44만 원 정도였거든요.
1: 네.
0: 이 암 보장만으로 매월 44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많은 보험료죠.
1: 그렇겠죠.
0: 이 44만 원을 20년간 납부하면 총 보험료는 1억 560만 원이거든요.
1: 억소리 나네요.
0: 네. 여기에 이 갱신형 보장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1: 네.
0: 1억 560만 원을 내고 암 진단을 만약 받게 된다면 진단비로 받는 보험금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1: 네?
0: 네. 이 부부가 같이 진단을 받게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1: 어?
0: 네.
1: 아, 이런 게 어딨어요. 1억 원을 넘게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받더라도 부부가 같이 받아도 8천만 원 받는다. 아, 이거 낸 돈보다 보험금이 적어지는데 이건 손해 아니에요?
2: 네, 뭐 물론 이제 진단비는 각각 4천만 원이지만 로봇 수술을 하면 3천만 원이 더 나오고
1: 네.
2: 고액항암 치료를 받으면 1억 5천만 원이 더 나오고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1억 원이 더 나오며 전이암 진단을 받게 되면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급되는 등 뭐 여러 옵션이 있긴 하더라고요.
1: 네.
2: 청취자님 부부처럼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고액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로봇 수술을 하는 것도 중입자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죠.
1: 네.
2: 자, 그래서 진단비를 가장 먼저 가입하고 그다음 각종 치료비나 수술비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청취자님 부부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또 암 진단을 받고 뭐 치료를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굉장히 비싼 그런 고액 치료를 뭐 받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걱정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 두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순서라고요.
2: 네. 저희가 이제 왜 잘못된 순서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요 암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자 2023년도 기준 1위가 갑상선암, 2위 폐암, 3위 대장암, 4위 유방암, 5위 위암, 6위 전립선암, 7위가 간암이고 8위가 췌장암, 9위가 담낭 및 기타 담도암, 10위가 신장암이었습니다.
1: 네.
2: 자 그럼 가장 잘 걸리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런 암들은 무조건 고액항암 치료를 받을까요?
1: 무조건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신 걸 보면 무조건은 아니지 않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국가암정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국 종합암네트워크인 NCC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적항암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암은 암 발생 현황 2위인 폐암, 그리고 4위인 유방암, 3위인 대장암, 7위인 간암, 10위인 신장암 순이었거든요.
1: 예.
0: 그럼 이런 암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적 항암제 가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 그거 진짜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뭐 많게는 많이 비싸면 억 단위 넘어가고 뭐 그렇다고.
2: 네, 뭐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데
1: 예.
2: 자, 폐암 표적 치료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이제 급여 치료 시 월 30만 원 정도고요. 비급여 시 대략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들거든요.
1: 네.
2: 과거에는 2차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이 돼서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했지만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1차 치료까지 전면 확대가 되면서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이 유방암이나 위암 이 표적 치료제는 급여 적용 시 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비급여 시 회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거든요. 게다가 이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까지 대거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간암이나 신장암도 급여 적용 시 약에 따라서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준이고 백혈병은 한 1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표적 암 치료 받는다고 하면 뭐 무조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급여 적용이 되면 저렴해지네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암 치료 조건이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암 병기나 이전에 썼던 항암제의 종류 그리고 심평원이 정한 급여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게 되면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서 치료비의 5%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우리가 살면서 암에 이 100% 걸린다라는 보장은 없죠.
1: 네.
0: 그리고 이 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해서 100% 고액 항암 치료를 한다라는 보장도 없으며 표적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럼 이 암과 관련된 보장 중 보험금을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보장이 뭘까요?
1: 진단비.
0: 그렇죠. 바로 암 진단비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자님 부분은 치료비에 집중되어 있던 보장을 좀 조정하고 진단비를 강화하게 되면 8건의 암보험이 아닌 부부 각 한 건씩 총 2건의 암보험비 보험료만으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또한 4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1: 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암진단 받고 나서 그 고액치료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치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 됩니까?
2: 네. 실손보험에서 당연히 표적항암치료나 로봇수술, 면역항암치료, 중입자치료 같은 고액의 치료라도 다 보상이 가능하고요. 소위 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에선 급여를 보장해주고 급여, 비급여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죠. 자, 청취자님 부부는 진단비 위주로 보장을 구성하고 만약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연간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실손보험에서 병원비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정을 해서 보험료를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치매 관련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취자님 부부처럼 아프면 가족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치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꽤나 많이 계시죠. 보험 가입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들, 오해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치매 보험을 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치매에 걸리면 이 무조건 고가의 표적 치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장 못 받게 되면 뭐 저축한다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입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우리 집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을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습니다. 보험은요. 보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든든한 것도 아니고 또 최신 치료비 관련된 특약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나에게 필요해진다라는 법도 사실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가장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에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를 하고 또 무엇보다 그 보험료를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설정을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혹시나 보험료 때문에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분처럼 지금 우리 가정경제 생활이 좀 빠듯한 것 같다 느껴지신다면요. 더 늦기 전에 보장 내용 중복 여부 등등등 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께서 앗 연디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머니특별시 안방 여신으로 왕림했군요.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유유. 나 자신 칭찬해.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예,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조금 쑥스러우셨는지 못 들으셨다고 암뇌심 암뇌심 으흐 으흐 뭐 이런 추임새도 듣고 싶으셨다고 반겨주셨고요. 2707님 강지연 아나운서 돌아오셨네요. 도망가신 줄 알았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그것도 모르냐 이거 듣고 싶다 하셨는데 우리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그것도 모르냐는 제가 라이브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잊으셨어요? 게르게르게르 갱갱신 보험료 올라 확 올라 소리 없이 우르리라 말이 없이 우르리라 두려워지리라 보험료 이거 사실 인기 제일 많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잊지 말아달라고 천효진 PD님이 이 노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오르리라 원곡이죠. 샤크라의 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민원 업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신 민원 사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3983님, 안녕하세요. 머니특별시 안방마님 대체불가 미녀하나 지연하나 칭찬해 I love you, thank you.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직업이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매번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네, 이제 매번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 달부터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7월부터 이제 대한민국 그 어느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가 4만 3천 원으로 이제 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0: 거기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1: 아니요. 병원비가 뭐 어떤 병원은 11만 원, 15만 원 천차만별이었는데,
0: 그랬잖아요.
1: 이제 국가

0: 그래서 관리급여로 지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병원, 그 어떤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가 4만 3천 원으로 딱 확정이 되고요.
1: 네.
0: 여기에서 5%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한 4만 천 몇백 원 이렇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횟수가 15회로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초과했을 때 실손해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한 부위당 6회, 그리고 이제 연간 12회까지 받을 수 있고요. 국가에서 정한 7개의 적응증 이외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점들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청구를 해 나가셔야지, 예전에 이렇게 보험금 계속 줬는데라고 생각하고, 7월 이후부터 동일하게 청구를 하셨다간 이제 그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인지하고 병원 갔다 오실 때마다 바로바로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바로바로 매번 좀 실손보험금 청구를 부지런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3983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또 추가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사연은 7237님입니다. 최근 러닝에 푹 빠진 40대 직장인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러닝을 하는데요. 얼마 전 잦은 운동으로 무릎이 아파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 점검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 무더운 여름에 주의해야 할 질환과 관련된 보장을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아까 위에 그 모니터로 뉴스도 보다 보니까 이제 장마도 시작이 되고 이번 여름은요 더 덥고 비도 더 많이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보장 좀더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0: 네, 여름철엔 이제 뇌질환, 심장질환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자, 뇌질환, 심장질환은 여름철, 겨울 못지않게 발생 위험이 좀 높고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뇌졸중 환자는 66%, 심근경색증 환자는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1: 네.
0: 자, 실제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보면 여름철 뇌졸중 환자 수는 80만 명 정도 되고요.
1: 네.
0: 겨울철 환자 수는 78만 명으로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예, 보통은 겨울에 이런 질환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여름철에 환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좀알수 있네요. 이렇게 여름철에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주요 원인, 뭐 일단 날씨가 덥기 때문일까요?
2: 네, 그렇죠. 이 날씨가 덥게 되면 과도한 땀 배출로 몸속 수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혈액이 끈적하고 점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로 인해 혈전이 쉽게 생겨서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을 막게 되거든요. 특히 이 여름철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빈도가 증가하는데요.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고 체온 조절을 위해 피부 표면에 혈관이 좀 확장되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무더운 실외에 있다가 에어컨 바람이 강한 실내로 들어올 때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죠. 자, 여름철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증상은 단순히 좀 더위를 먹은 온열 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워서 방치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꼭 주의하셔야겠고요. 여름철 특히 건강관리 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물 여러분 자주 챙겨 드시고 많이 드셔야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질환들은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뭐 상당히 길죠.
2: 네, 이 뇌나 심장질환은 이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손상된 조직과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회복 및이 재활 기간이 필요한데요.
1: 네.
2: 뇌혈관 질환은 이 파괴된 뇌신경 세포를 주변의 이 건강한 세포로 대처하여 기능을 좀 재학습하는 뇌 가소성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발병 후부터 이제 6개월까지 얼마나 치료를 잘 받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후유증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1: 네.
0: 자, 6개월이 지나면 회복 속도가 다소 더뎌지긴 하지만 1, 2년까지는 꾸준한 재활을 통해서 미세한 운동 능력과 일상생활 적응증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는 것이죠.
1: 1, 2년까지도 재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일하기도 쉽지가 않겠는데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암보다 더 긴 시간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이 뇌질환이기 때문에 진단비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사망을 대처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보장은 다들 많이 준비를 한

0: 하는데 뇌질환은 그에 비해서 진단비가의 금액이 상당히 좀 작거든요.
1: 네.
0: 뇌혈관 질환 보장이 좋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지 진단금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뇌 허혈 발작 같은 경우는 발현하고 나서 금방 이제 회복된 것처럼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3개월 이내에 이제 뇌졸중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을 이제 필수로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1: 예.
2: 많은 분들이 뭐 나는 뇌혈관 질환 가입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속을 좀 잘 들여봐야 됩니다. 청취자님 역시 뇌혈관 질환 보장은 있지만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은 보장이 되지 않고 진단비 또한 너무 작게 가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소득을 감안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뇌질환 쪽은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심장질환 보장 점검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0: 네, 이 심장질환의 회복은 손상된 심장 근육의 치유와 약해진 심장 기능을 다시 끌어올리는 심장 재활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시술 후에 2, 3개월이 지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부분 이 직장 생활과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는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심장 근육의 상처가 아물었다라고 하더라도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항혈소판제 등 이 필수 약물을 평생 복용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이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해야 해야겠습니다.
2: 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수술이나 혈전용의 치료, 중환자실 입원보다는 재활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청취자님은 실손 보장과 이에 맞는 진단비 등을 좀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너무 오랜만이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바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2: 폭염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량이 줄어서 심장과 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우리 최본부장님이 또 요럴 때는 사람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다고 오늘은 굉장히 찬스 같은 문제를 준비해 주셨네요.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거 O, O, O. 유후, 야후.
2: 네, 그 복귀 기념으로 예. 제가 딩동댕 한번 드렸습니다.
1: 그쵸, 오늘 선물이었죠?
2: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뭐 땀을 많이 흘리면 뭐 탈수로 인해서 혈액량이 줄어들고요. 그로 인한 심장과 뇌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1: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름철 뇌질환, 심장질환, 뭐 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연령대라든가 직업군 따로 있나요?
0: 네, 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뇌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가장 가파르게 치솟는 연령대는 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거든요.
1: 아무래도.
0: 네, 그렇죠. 이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해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어 기온이 올라도 이 땀을 잘 흘리지 못하거나 갈증을 느끼는 세포의 감각이 좀 둔해져서 탈수가 진행되어도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탈수가 가속화되면 고혈압이나 심장병으로 이미 이뇨제를 복용 중인 경우가 많아서 탈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데요. 혈액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끈적해진 피가 혈선을 만들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1: 네. 특히 고령층 분들은 당연하고 뭐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하거나 뭐 활동 많이 하시는 4, 50대 분들 역시도 또 뇌심장질환 조심하셔야겠죠.
2: 네, 뭐 아직 젊고 건강하다라는 생각에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뭐 야외 골프나 등산, 자전거 라이딩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1: 네.
2: 그래서 저는 운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1: 예?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2: 네, 뭐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초기 당뇨를 가진 상태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혈액량이 급감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급성마비나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층에 비해 폭염 대비 수칙이나 수분 섭취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요. 급성 발병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 네.
0: 네, 이 실제 국내 뇌심혈관 질환 전체 질환 환자 중에는 60대 이상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여 가장 높지만 전체 환자의 약 20에서 25%는 4, 50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 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비율을 보면 야외 근로가 많은 한 40에서 50대 세대의 비중이 고령층 못지않게 높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부정맥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뭐 비교적 젊은 나이에

0: 심뇌혈관 질환을 앓으신 뭐 그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또 여름철 뙤약볕에서 뭐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하거나 뭐 활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야외 운동 즐기시는 분들, 이제 날씨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또 장마철도 찾아오고 하는데요. 뇌 심장 질환 보장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생방송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 문자 계속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4421님, 다음 달에 대장 내시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용종이 나올까봐 불안한데 검사 며칠 전에 보험 급하게 가입해도 용종을 떼면 바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오랜만에 이 드래곤벨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영성.
1: 네,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보험 회사나 상품에 따라서 바로 이제 즉시 100%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감액을 하고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있죠. 뭐 수술비 100만 원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즉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혹은 1년 안에는 5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만 잘 인지하고 가입해 두신다라고 하면, 네, 용종 제거하더라도, 네,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보험금은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보 부장님.
1: 네, 그 유행하는 보험을 따라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내 건강 상태나 가족력, 기저 질환을 잘 감안해서 내 선택한 보험이 재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 좀 인지하시고요. 주변에 추천만 받고 가입한 보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구 팀장님.
2: 네,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액의 치료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외에는 선택적으로 그 보험료 지출을 조금 줄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4288님께서 나이를 10년 비우고 20대로 오셨냐면서, 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팩트체크라보다는 제가 아니라 최동기 본부장님이 그런 멘트를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2037님, 팀장님들도 오랜만에 만난 연디를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처음 보는 팀장님들도 있겠지만요. 7월에 연디가 왔으니 TBS에도 좋은 소식이 꼭 있을 거라 믿어요. 라는 너무나 감사한 응원 문자 또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투어스의 업타운걸 들려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빗길을 지나는 분들은 사고 없도록 반드시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수요일 오후 도로에는 정체와 작업, 돌발 상황 모두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가는데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는 하위 3개 차로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어서 뒤쪽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한강 다리 중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남단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또 서부간 선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는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 습도는 4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영입니다. 최강일구입니다. 커다란 풍선도 바늘구멍 하나 생기면 피시시식 바람 빠지는 거 시간 문제죠. 크나큰 걱정거리도요, 작은 구멍 하나 내면 확 쪼그라드는 거 한순간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할 땐 얼른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작은 구멍을 내고 싶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를 저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저축하듯이 열심히 살다 보면 짜잔, 적금 타는 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을 열심히 살아내고 받는 적금 통장.

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 참 수고했다. 나한테 격려하면서 훌쩍 떠날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까지도 즐거운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일 됐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일주일 뒤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7월 8일 출연합니다. 윤수일 씨가 부릅니다.

예수 일시 떠나지 마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아주 습하죠. 기온도 많이 올라가서 31.9도. 그야말로 무덥다 이런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부터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방 부산에는 비가 오고 있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뒤늦은 이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뉴스 전문 채널 두 군데, 연합 ITN 두 군데에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전현직 대통령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뉴스 보면은요, 6월 달에 수출이 1,000억 달러가 됐네요. 사상 첫

1천억 달러를 넘어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 주인공은 뭐 단연 반도체죠. 세미컨덕터. 반도체 수출이 448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억에 뭐 거의 반이네요. 단일 품목 최초로 400억 달러를 넘었던 거고 연간 1조 달러라는 꿈의 목표에도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천억 달러씩이니까 1조 달러 예, 되겠죠. 1조 달러는 지난해 수출 4위였던 네덜란드가 9,800억 달러였는데 요거를 우리가 올해 가뿐히 수출액을 뛰어넘는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올해 4위, 최소한 4위를 차지하겠네요. 자, 대단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월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긴 거는 최초고요. 전 세계에서는, 예, 독일하고 예, 몇 군데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영빈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해서 지금 오찬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두 분이 앉아있는데 오찬 메뉴는 비빔밥하고 민어탕, 한우 갈비찜구이고요. 메밀 배추전이 나왔습니다. 화합과 통합의 상징 요리로 구성했다고 그러네요.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조짐 보이고 있는데 당내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 정치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뭐 이름 갖고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한병도 원내 대표가 신문 기사 읽어보니까 소주를 한병도 못 먹는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술을 아마 못 먹나 봐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병도 안 마셨으면 좋겠어. 와, 이제 나이 먹어서 술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갑자기 휴대폰에 긴급 뉴스로 타전된 게 있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예, 대만 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지 않아도 2027년에 뭐 대만에, 예, 전쟁이 일어날 거네.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2027년 내년인데, 뭔가 했더니, 오늘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한 거예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하게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 조국 통일의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게 우리 당이 한결같이 추구해온 역사적 임무이며 전체 중화 자녀의 공동 염원이다.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구이공식. 이게 뭐냐면요. 아홉 글자에 둘 이자 써가지고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예. 이거를 견지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병원마다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값이요. 오늘부터 자 7월 1일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1회 기준. 얼마가 됐느냐? 43,850원으로 통일이 됐어요. 정부는 그동안 병원 자율에 맡겼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5%를 내고 나머지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관리급여로 전환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도수치료를 한번 받을 때 환자 개인이 내는 비용이 약 41,600원. 치료 횟수도 주 2회로 제한이 되고요. 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활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허용을 하고요. 오늘 수요일 날이라 김용건 통증 클리닉 전문의가 또 나오니까 이따도 자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수치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도 도수치료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전문 의사의 병원 현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뭐 눈에 띄는 뉴스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나눔 선물하겠습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은 돈가스 PD가 어떤 퀴즈를 냈을지 기대를 가지면서 우연희 씨의 신곡이랍니다. 노래 제목은 줄게요. 뭘 준다 그런 거.

왜요? 줄게요? 근데 뭐가 있어야 주든가 말든가 할 텐데, 이거 뭐, TBS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 받을게요는 되는데, 줄게요는 TBS는 안 되고요. 우연히 씨 신곡. 우연히 씨이 노래 있잖아요. 나이트 클럽에서 그 부른 우연히 씨예요. 줄게요 신곡 듣겠습니다.

네,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 시작할 거예요. 샵 0951 문자 여시고요. 첫 번째는 돈가스 PD가 출제하는 퀴즈 정답 먼저 적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읽어드릴 26개 나눔 선물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나눔 선물을 받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적어서 하나, 둘, 세 개 짧게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는 거예요. 나눔 선물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돈가스 PD가 오늘 아주 시의적절한 시사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네. 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호남 지역에 예? 메가급 투자를 두고서 호남에 너무 편중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리 동네는 왜 안 주고요? 다 호남에만 갖다 주는 거 아니냐?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누적 투자의 량을 보면 예? 호남의 이번 투자는 이것밖에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네, 사자성어죠. 우리말로 하면 세 발의 피다. 지금까지 호남에 투자된 게 정부 차원에서 보자면 기업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이나 영남 쪽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근데 새발의 피라고 안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느냐? 사자성어로, 한자 사자성어로 했어요. 자, 그래서 퀴즈 보기를 두 개 올려놨습니다. 가스피디가 1번 조족지혈, 2번 혈혈단신. 야, 그 혈자 들어간다고 그냥 뭐 막 들이대네 그냥. 예? 혈자를 두 개나 썼네. 예. 새발의 피, 그게 저 피자가 그 혈자, 피혈자 아닙니까, 그죠? 아, 가스 많이 컸다 그래도 시사상식 퀴즈까지 쓰고. 예. 자, 모르시면 어렵죠, 저 오늘.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저 수도권이나 영남 쪽에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를 보자면, 예? 이 요번에 호남 지방에 하는 거는 정말 이거 새발의 피다. 저쪽이 훨씬 지금 많고 요번에 조금 더 한 거다. 뭐 이런 개념의 발언을 한 건데, 새발의 피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1번 조족지혈, 2번 혈혈단신.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퀴즈 됐고 26개 나눈 선물 쫙 읽어드릴 겁니다. 하나 고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중학생 인터넷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파닭 전문점 통통치킨에서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인근의 백암 장수 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두매 식사권입니다. 자, 이렇게 없는 TBS를 위해서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신 사장님들께 무한 존경을 표합니다. 자, 요게 적으시고요. 26개 읽어드렸는데, 자, 세 번째 적을 거는 이걸 받는다면, 이 중에 하나를 받는다면 누구하고 이걸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저 퀴즈가 돈가스 PD가 좀 너무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았나 봐요. 좀 시사상식 퀴즈 아주 무거운 걸 냈더니 2489님이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내셔. 가스 어디 갔어? 좀 쉽게 내지 그러냐. 왜 가스 빠지는 그런 문제를 냈어 그래. 아, 쉬운 걸 내야지.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것만 내드릴게요. 새발의 피, 우리말로 새발의 피야 그거. 예? 그거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한자로 뭐라고 네 글자일까요? 1번 조족지혈, 2번 혈혈단신. 네. 모르시면 그냥 1 쓰세요. 1. 예. 자, 알으셨죠?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정말 문자 참여가 저조합니다. 가스야, 쉬운 거 좀 내려라. 아, 이게 어렵게 냈냐. 자, 청취자 신청곡으로 이 노래 듣겠답니다. 현철이 부릅니다. 사-

네, 현철 씨의 얄미운 나비 듣고 왔습니다. 현철 씨 노래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몇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42년생이신데 경남 김해군에서 태어나가지고 24년 7월 1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2세를 일기로. 이번 달이 그러면 2주기가 되겠네요. 24, 25, 26이니까. 7월 15일이면은 다 2주 뒤 수요일 날이네. 네. 현철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가 만 2년이 돼가네요. 저, 파블로 PD, 그, 7월 15일 날 적어 놨다가, 기일 날 현철 선생 노래 한번더 들어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추억하는 가수분이니까. 그리고 현철 씨 노래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상암동에서 김은국 씨하고 빠블로하고 몇 명하고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김은국 씨한테 들었는데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김은국 씨가 경험한 거라는데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이제 브라질 교포 위문 공연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김은국 씨도 이제 일원이 돼가지고 함께 갔는데 브라질 직항이 안 되고 미국 어딘가를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딘지. 미국에 이제 경유할 때도 출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김은국 씨가 코털이 길어가지고 걸렸대나. 코수염이고. 알을 헤매고 있는데, 현철 선배님이 말이야.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인 뭐대요. 그 수속 밟는 직원한테 쫓아갔다는 거예요, 현철 씨가.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분이 경남 김해라고 그랬잖아요. 네. My friend, my friend, my friend 그랬다는 거예요. 김은국이가 내 친구라고. My friend, my friend. 요거밖에 못했대. 그러니까 미국의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에이, you come on baby. 너도 일로 와 그랬대. 그래가지고 마이 프렌 그만 외치다가 김은국 씨하고 둘이서 현철 씨하고 몇 시간 동안 또 조사받았다는 전설적인 연예계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현철 선생 생각하면은요,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부터 15년 전에 안성시 삼중면이라는 네,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석삼자의 대죽. 삼죽면인데, 안성에 가면 저쪽에 가면

죽죽면, 죽산면, 삼죽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삼죽면 사무소에서 삼죽면, 저도 삼죽면 민입니다만, 개명, 삼죽면 개명 10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예. 그 저보고, 뭐 텔레비전에서 앵커 했다고, 저보고 사회를 보라 그래가지고, 거의 불꽃놀이도 쏘고 그날 밤에 가을이었는데 대단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순서로 어떤 분이 나왔느냐, 이현철 선생이 나온 거예요. 깜깜한데 불꽃놀이 올라가는데, 그때 이 조금 전에 들었던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다음에 톡하면 터질 때 봉선화 연정. 예. 현철 선생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앉아있던 삼중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부 다 그냥 나와가지고 춤추고 대단했습니다. 예. 옛날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갔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나눔 선물입니다. 자, 먼저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려야죠. 새바라피 요게 뭐냐? 예, 사자성어로 조족지열이죠. 조족지열. 예, 1번입니다. 정답. 자, 첫 번째 당첨자는 4545번님이에요. 축하합니다. 정답 1번 조족지혈이고요. 1인 운영 소상공인입니다. 세 달째 영업이익이 없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힘내려고 합니다. TBS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4545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각 김치통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341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제 생일이라 주말에 미역국도 안 끓여주는 와이프하고 행당동 뒷고기로 같이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4341번님 생일날인데도 생일이라 주말에 미역국도 안 끓여주는 와이프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두 분이 그러면 아이 뭐 1년에 한 번은 쉬어도 되죠 뭐 미역국. 네, 다녀오세요. 행당동 뒷고기 보내드릴게요.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내분하고 같이 가셔서 소맥도 한잔 걸찍하게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강민주가 부릅니다. 회룡포.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한 달에 한 번은 서강대교, 서강대교의 주인공 강민주 씨의 노래, 시그니처 노래죠. 회령포. 강민주 하면 회령포인데 찾아봤어요. 회령포 어딨나 했더니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회령포길 359번지 이렇게 써있네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곳 회령포로 돌아가련다. 예천 용문면 대은리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휘감아 돌아서 모래사장을 만든 곳이 그게 회룡포고 그 안에 마을이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머니 품속 같은 회룡포 돌아가고 싶다. 네, 좋습니다. 여기 회룡포 어디 가면 무슨 주막도 있고 강민주 씨의 이 노래비도 회룡포도 있다. 전에 생방송 출연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회룡포 다녀오신 분들 아시면 좀 적어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당첨자입니다. 6167번님이에요. 1번이 정답이고요. 파주의 오란다 세트 받고 싶어요. 왜냐? 아흔셋 엄마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오란다를 좋아하거든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6167번님이. 느낌상은 따님 같은데. 6167번님. 네.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좀 적어주세요. 문자로. 자, 6167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8633번님 당첨. 정답 1번이고요. 톱뉴스 전달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크림을 받고 싶어요. 산에 갈 때 바르고 싶습니다. 아, 동네 등산 같은 거 자주 하시는 분인가 보네. 딱 좋죠, 이런 분들한테. 8633번님한테 일산 마두역 오킴수 피부과에서 보내주는 선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 말씀드리는 게 귀에 쑥쑥 들어온다니까요. 정말 고맙네요. 네, 제가 원래는 이 뉴스 하던 사람인데 예능까지 같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6349번님 당첨. 정답 1번입니다. 조족지혈이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왕만드 세트고요. 왜 받고 싶냐면요.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를 늘 듣기만 하다가 문자는 처음 참여하는데 왕만두를 너무 받고 싶었어요. 우리 동생 또 저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만두를 좋아해서 가족과 함께 만두를 먹고 싶어서 만두를 주문합니다. 부디 당첨되길 바래요. 네. 동생 있고 지금 6349님 있고 엄마 아빠 네, 식구 네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 이거 김치만두, 고기만두 아마 같이 갈 거예요. 큰 냉동 그 봉투 안에 들은 건데 이거 드시면은 하루에 한 번에 하나씩만 풀어놔도 한 끼를 네 식구가 아마 다 못 드실 정도로 양이 풍부하더라고요. 6349님께 보내드립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 테니까 멋진 파티 하시고요. 만두 파티. 이어서 6462번님 충성 조적지혈이 정답이고요. 더운 날 졸음이 살짝 오는데 정신 차리고 음악 신청해봅니다. 정수라의 환희. 그리고 저는 월곡역 떡볶이 김만희 떡볶이 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6462번님한테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김만희 떡볶이 가게 가서 드시면 됩니다. 어제도 문자 한 분이 나누기 보내셨는데 사장님이 너무 많이 퍼져서 미안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한 끼 굶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정수라의 환희 아주 신나는 노래 신청을 하셨네요. 들어야죠. 정수라가 부릅니다.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주어 환입니다.

네, 정수라 씨의 아주 시원한 음성 잘 들었습니다. 환희, 예. 근데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아우라 있는 버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느린 템포에 새롭게 녹음한 것 같아요. 정수라 씨의 환희 잘 듣고 왔고요. 지금 뉴스 전문 채널에서 오늘 이제 7월 1일이니까 이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자치단체장에 선출된 예, 자치단체장들이 업무를 시작한다. 예,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자, 0772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첨자는 아니고요. 이런 의견을 보내셨네요. 근데요, 어제 손석희님을 보고 형님이라고 그래서 진짜 깜놀했어요. 하하하. 네. 어젠가 그저껜가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손석희 선배, 저, MBC에서 12시 라디오 시작했다고 그런 말씀 드리면서 형님이다 그랬더니 깜놀하셨다네. 아니, 왜 깜놀을 하세요? 당연한 건데. 저분이 손석희 선배가 56이에요, 56. 예. 제가 60이고, 4살 많고. 근데 워낙 저 손석희 선배가 젊게 생겨가지고. 제가 나이를 더 많은 것처럼 생각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뭐 옛날 얘기하면은, 1985년도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언론사 시험 본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MBC에 보니까 어디 앳된 그 아나운서가 막 나와가지고, 말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음성도 좋고, 보니까 손석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막에. 야, 저 사람 멋있다. 나도 저 사람 있는 데 가서 같이 좀 직장 생활 해보면 안 될까? 예.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저도 이제 MBC를 들어가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시라고 제가 간 데는 이제 보도국이니까 예, 자주는 못 봤습니다만. 예. 그래도 손석희 선배하고는 뭔가 좀 우정 같은 건 있었어요. 이분이 MBC 그만두고서는 성신여대 교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저 JTBC 예, 사장 겸 앵커로 이제 갔던 때가 있었는데, 성신여대 교수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연락해 가지고 자기가 미디어 쪽 하는데 와서 한 시간 특강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성신여대 학생들 앞에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어쩌고저쩌고 특강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저녁 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아니, 당연히 사줘야죠. 저한테. 예? 특강비도 안 주는 건데. 그런데 저뭐 찌개 하나 놓고 먹고 있는데 성신여대 앞에서, 아이 소주를 한 잔도 안 드시는 거야. 이분이 워낙 술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성신여대 교수를 하면서도 아마 그 다음날 MBC 아침에 하는 시사 프로 그것도 진행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자기 관리가 그때 보고 진짜 대단한 양반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석희 선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뭐 없어, 이거. 농담이고요. 1207님. 아, 아까 제가 회룡포 말씀드리면서 추억 좀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 그랬더니 올려놓으셨네. 회룡포의 삼강주막. 막걸리 파전 판매. 아, 여기가 삼강주막이구나. 민속촌처럼 초가 지붕으로 해서 하나, 둘, 세채 정도가 있는데, 어우, 세 채가 뭐예요? 더꽤 많네. 오, 한 10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회룡포 안에 있구나. 야, 여기 가면 막걸리 맛 진짜 나겠네요. 이거 이제 언제 가봐. 야,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이 삼강 주막 근처, 여기에 그러면 강민주 씨의 노래비도 여기 서 있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07님. 자, 이제 당첨자입니다. 5005번님 당첨해요. 안녕하세요. 정답 1번 조족지혈이고요. 무더운 날씨에 여주까지 치과 치료 받으러 다녀오느라 집사람이 많이 지쳤는데 마침 하남을 지나고 있거든요. 하남의 공간에 한우국과 받고 싶습니다. 아, 잘 되셨네. 그러면 바로 지금 들어가세요. 예. 하남시로 공간에 한우국밥 인터넷 찾아가지고, 자, 5005님 부부를 위해서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국밥 6인분 보내드릴게요. 이거 워낙 댁으로 가는 건데, 가서 저 당첨됐다고 얘기하시고, 예, 받아오시든지 현장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 잘 됐네요. 예,
하남을 지나고 계시다니까. 자, 이어서 1440번님 당첨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구리시 양고기 모듬 세트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느라고 힘든 집사람하고 가족하고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1440님을 위해서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긴 구리시로 가셔야 됩니다. 가서 드셔야 돼요. 잘 드세요. 이어서 9771번님 당첨이에요. 1번 조족지열이 정답이고요. 가락시장의 도다리에를 받고 싶습니다. 느지막히 자격증 공부하는 65 형님과 소주 한잔하면서 위로해 드리고 싶네요. 형제 간의 우애가 딱 보기 좋습니다. 9771번님께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꼬시 보듬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 형님하고 누런누런 얘기도 하고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이어서 1081번님이에요. 그동안 19시 진행하는 방송을 못 들어서 혹시나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 싶어서 오늘 TBS 틀었는데 듣는 순간 정답 내용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1번 그래라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아 됐어요 그러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9시는 급여는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지금 몇 년 됐죠? 최일구 씨 의리는 있네요. TBS 정상화 됐으면 좋겠어요. 네, 2년째 저는 급여가 아니고 출연료죠. 저 밖에 있는 저 기술 감독이라든지 파블로 PD라든가 가스 PD 이런 사람들은 월급 급여라고 그러는 거고 저한테는 이제 진행미 출연료라는데 아무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81번님한테 네, 뭐 받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파블로 PD가 이거를 보내드린다 합니다. 이부스 볼륨에서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화장품입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3시 5분부터 아파 죽겠다 통증 문제 상담해드리는 통증 클리닉 상담합니다. 마취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이 출연할 거예요. 풍금 씨 나옵니까 오늘? 예, 가수 풍금 씨가 상담 원으로 일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저기 아픈데 많은 가수 풍금 씨 나오고요. 상담 문자 미리미리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상담 문자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이제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은 온몸이 이제 쑤시고라는 분들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우 비만 오면 여기 쑤신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상담도 좋고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여름 이 무더위철에 통증하고 시달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 다양한 이야기들 미리미리 올려주시면은 김영건 통증 전문의 의사가 예, 자세하게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6번님이 회령포에 대한 추억을 더 써주셔서 올려놨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회령포에 오래전에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가면요. 뿅뿅다리가 있고 가로수가 과일나무도 해가지고 줄지어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삼강주막도 있고 가로수로 과일을 과일나무를 썼다. 아 정말 멋있네요. 네, 정말 낙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도라는 데 가을에 한번 갔거든요. 와 갔더니 가로수는 물건이거니와 온산이 전부 감나무더라고요. 저도 그 광경을 잊지 못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2부 끝곡은요, 힘든 싱어 가왕이죠. 진영의 노래 듣겠습니다. 달달한 나 때려주세요. 이 노래 듣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두지 않도록 하시고요.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 시내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집회 하던 집회 참가자들 현재 두 개 차로를 이용해서 역방향으로 잠수교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잠수교 양방면이 잠시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 습도는 4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빛과 소금이 부릅니다. 샴푸의 요정.

네, 빛과 소금의 샴푸 요정 듣고 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아파 죽겠다 통증 문제 상담해 드리는 통증 클리닉 시작합니다. 정다운 동네 의사 마취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이고요. 또 여기저기 아픈 데만은 가수 풍금 씨가 나와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상담 문자 받고 싶은 문자 미리미리 보내 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류지강이 부릅니다. 이쁘니 꺼쁘니 이쁘니 꺼쁘니

0: 어깨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1: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0: 죽지면 태가 얼어다닌다, 관절 통증.
1: 밤마다 아파서 잠설 친다, 신경 통증.
0: 호환마법으로 나와 무서운 대상포진, 세상의 모든 통증을
1: 제대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 건가?
2: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건 원장의 통증 클리닉.
1: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0: 자, 오늘도 상담 보죠. 밥 먹고 합시다. 풍금씨 나왔고요.
3: 안녕하세요.
0: 정다운
3: 반갑습니다.
0: 동네의사 김영근 원장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저기 지난주에 나왔을 때 풍금씨 피부 관리하더니 많이 좀 좋아졌네. 얼굴이 환해졌어.
3: 이렇게 뭐라 그러지? 딱지처럼 있던 애들이 네. 떨어지니까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면서.
0: 좋겠어요. 아주.
3: 애기 피부 마냥 이렇게.
0: 거울 볼 때마다 자신감. 생기겠어요?
3: 근데 그 붓기가 네. 빠져서 얼굴이 많이 이뻐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왔을 때는 제 얼굴도 제가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정도였는데, 내가 이렇게 못난이었나? 이랬는데, 보니까 부은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점 빼느라고 레이저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0: 김영근 원장님 지금 뭔 얘기 하냐면, 네. 저를 피부과 가가지고, 모공 그거 했다 그랬죠?
3: 아니, 모공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고.
0: 아직 남았어?
3: 네, 아직도 남았어요. 그 색소 침착, 기미, 이런 거 빼는 레이저 맞았거든요.
0: 알겠습니다. 0454님이, 와, 풍금씨 벤지가 오래돼서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까지 팬들이 보내.
3: 제가 꿈에서 나타나는
0: 토요일 생파 때 맞나요?
3: 감사합니다.
0: 생파? 무슨 파를 다듬나 보지?
3: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생일이어가지고.
0: 생일 파티.
3: 네, 팬분들하고 생파를 토요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0: 그 다음에 이 사진이 뭐야, 지금? 이 허리케인 라디오 이 TBS TV 화면을 텔레비전 나오는데. 네. 그 밑에다가 작은 현수막으로 신이 내린 목소리 풍금. 밥 먹고 합시다. 네. 한 청취자가 팬인가 봐.
3: 네.
0: 집에다가 텔레비전 아래에다가 저런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계시네.
3: 네,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가 TV로도 볼 수 있잖아요.
0: 저거 나오잖아요.
3: 네, 네. 그래서 네. TV에 틀어놓으시고 이제 그 밑에 제 현수막을 놓으시고. 근데 저
0: 어떤 팬인지 알고는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
3: 0454님이세요?
0: 그러네, 0454님.
3: 네, 그러면 제가 또 다 엄청 잘하는
0: 그러는구나.
3: 팬분이시죠. 네.
0: 누군데요?
3: 송파에 사시고, 저의 팬이신데, 평생 풍금이라고 맨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0: 팬클럽 회장님 하셔도 되겠네. 네.
3: 회장님은 아닌 거.
0: 송파에서 생파를 한다.
3: 아니요, 생파.
0: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자. 그러면 풍금 씨 주변에 이제 통증 있으신 분들 많다면서요? 네? 한 분의 사연만
3: 네
0: 워밍업으로 통증 상담하고 갑시다라고 써놨는데 네. 그냥 이거는 써놓은 걸 것 같고
3: 저희 아버지 이제 네. 오늘 이제 내려가셨어요. 그 척추에 뼈 네. 부러지셔가지고 네. 그 시멘트 수술을 하셨잖아요.
0: 그 시멘트가 길거리에 바르는 시멘트는 아니고
3: 저는 시멘트인 줄 알았다니까요.
0: 액상 시멘트라 그러는 거죠?
2: 네, 의료용 시멘트.

0: 시멘트.
1: 그래서 그거를,
2: 여보세요.
1: 예?
2: 그 시멘트가 저 이랬는데 벽에 바르는 시멘트인 줄
1: 예,
2: 알았어?
1: 진짜 시멘트 수술이라
2: 에이,
1: 해서 진짜 시멘트로
2: 진짜 그건 줄 알았어?
1: 예, 그래서 그거 굳을 때까지 가만 누워 있으라고 하셔서 시멘트가 굳는다고
2: 아니, 그
1: 생각했다니까요?
2: 회색 빛깔의 벽에 바르는, 바닥에 바르는 그 시멘트를 허리에 넣는 줄 알았어?
1: 그런 것 좋아.
2: 어떡하면 좋아.
1: 뭔가
2: 어떡하면 좋아.
1: 그런 건가 했어요.
2: 그 뭐예요? 설명 좀 해줘, 김용근 원장님이.
0: 네, 의료용 시멘트고요. 막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척추에 공구리 친다 이렇게 생각해요.
1: 맞네요.
0: 실제로 시멘트에 공구리
1: 공구리
0: 친다고
2: 전문 용어 막 나온다.
1: 네.
2: 아,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액상이라며
0: 액상. 네, 맞습니다. 그 척추 안에 들어가서
2: 그게 들어가면 바로 굳어요, 그러면?
0: 바로 굳지는 않고 이제 안정화되는데 며칠에서 한 2, 3주는 걸립니다.
1: 아,
0: 그게 이제 주사 그 척추까지 주사기를 카테터라고 하는 주사기를 넣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양 이제 액상으로 된 시멘트를 안에 넣고 그리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뼈가 많이 약해져서 으스러져 있는 데에다가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액상 시멘트가 스며들어서 굳으면은 척추뼈가 단단해지는
2: 단단해진다.
0: 예. 그런
2: 그렇구나.
0: 원리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2: 자,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액상 시멘트를
1: 네,
2: 해서
1: 거의 지금
2: 다 나으셔서 내려가셨어?
1: 다 낫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눈에도 걱정이 되고 하셔가지고 보조기 차고 근데 집에서 조금 걸으시고 하시더니 그전보다 훨씬 좋아지셨다고.
2: 아, 그 상태로 또 농사일을 시작하시고?
1: 네, 그 왜냐면 이제 그 눈에 물댄다고 그러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또
2: 못내게
1: 눈에도
2: 했을
1: 가봐야
2: 때니까
1: 되고. 네,
2: 얼마나
1: 그래서
2: 물이 소중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2: 지금 울진이면은 장마 시작하면 거기 비 올지도 모르는데.
1: 그래서 걱정되셔가지고 먼저 논에
2: 아,
1: 한번
2: 그렇군.
1: 가보신다고 네,
2: 알겠습니다.
1: 내려가셨어요. 지금 아마 기차 가고 있을 거예요.
2: 그래요?
1: 네.
2: 자, 그리고 지금 아까도 김용건 원장님 말이죠.
0: 네.
2: 김용건 원장님네 병원에서도 그 도수치료 그런 거 하잖아요.
0: 아, 네.
2: 그래서
0: 저희도.
2: 아까 저희 7월 1일부터 바뀌는 이 이야기라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통증 뉴스를 저희가 소개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0: 네.
2: 이게 뭐냐면, 아, 내가 너무 혼자 떠드니까 힘들다.
1: 네.
2: 풍금 씨가 좀 읽어줘, 여기.
1: 네. 네, 오늘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1회에 4만 원대로 통일이 되고 주 2회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에 4만 3,850원으로 고정이 되고요. 본인 부담률은 95%가 적용됩니다. 다 내란 얘기네요. 이에 따라 환자는 약 4만 1,660원을 부담하고 실손보험 등 개인보험을 가진 경우 보상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진료 기준 등을 설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네, TBS 뉴스 풍금입니다. 해봐.
1: TBS 뉴스 풍금입니다.
2: 아우 잘하는데.
1: 감사합니다.
2: 리포트 잘해. 예. 자, 그건 그렇고 자, 이건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저
0: 아,
2: 풍금
0: 네.
2: 씨가 한번 물어보고 좀 질문 답변 좀 해봐.
1: 그러면 이제 도수치료 받으려면
0: 네.
1: 저 돈은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내야지 된다는
0: 아,
1: 거예요? 4만
0: 맞습니다.
1: 원 이상?
0: 4만 1,660원을 이제 부담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받은 비용은 실손회사, 그니까 갖고 계신 실손보험이 있다면,
1: 실비로.
0: 예,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1: 아.
0: 그러니까 이전에는 병원마다 도수치료가 뭐, 저렴하면은 8만 원, 9만 원에서 비싸면은 20만 원 이상을 호가했었는데
2: 네.
0: 이제 평균적으로 도수치료 가격이 그 의료기관에서 11만 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었대요. 그거를 이제 4만 3,850원으로 이제 고정시킨 겁니다.
2: 전국 어디나 똑같게.
0: 네, 전국 어디나 똑같게 다만 30분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수치료를 바로 가서 받으실 수는 없고 2주간 물리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해야지, 지금, 치료가 되겠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도수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그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데,
0: 네.
2: 그렇게 되면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0: 환자 입장에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소수의 환자분들은
2: 네.
0: 이제 도수치료를 본인이 이제 힘들다, 좀 뻐근하다 그랬을 때, 이제 병원에 마음껏 가서 받을 수 있었던 자유도가 좀 떨어지게 될 거고, 대다수의 이제 보험을 납부하시는 환자분들은, 어쩌다 한번 받거나 안 받거나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료, 그 의료비가 이제 지출이 덜 되기 때문에 의료 재정이 좀 그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풍금 씨 다 이해됐어요?
1: 근데 도수 치료가 뭐예요?
3: 맨손 치료.
0: 도수 치료는요. 그 물리
1: 맨손?
3: 물리치료.
0: 예, 물리치료사나 혹은 의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근 근육이나 근막 주변을 이제 손으로 직접 이완시키는 그런 손으로 직접 치료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예, 이제 치료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여러 가지 술기나 기법들이 있습니다.
2: 그래. 도수 치료라는 게 도수가 저기요. 맨손도 자에 손수 자거든.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월요일 날 조회가 시작되면
1: 네.
2: 저 마이크에서 스피커에서 꼭 그런 얘기가 하나, 둘, 셋. 도수체조 시작.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게 도수체 맨손 체조를
0: 맞아요,
2: 도수.
0: 맞아요.
2: 그러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준다 이게 도수 치료인데.
0: 맞습니다.
2: 자, 그러면 도수 치료하는 분들은 이제 물리 치료사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죠?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계속 아픔, 아까 근데 주 2회로 이제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0: 네.
1: 계속 아픈데, 그러면은 자주 받을 수가 없고, 그냥. 네. 그
2: 전에는,
1: 받아야 되는
2: 전에는.
1: 거예요?
0: 맞습니다.
2: 아, 의사선생님, 나 이게 오늘도 찌뿌드에서 도수치료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했는데,
0: 네.
2: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0: 예,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2: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이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몇 가지가 신설이 됐는데, 네. 주 2회 이내. 2회까지만 인정을 해주고요.
2: 전에는 주 7일도 다 가능했지만.
0: 네. 주 7일도 의사의 판단하에 가능했지만 그렇게 안 되고요.
2: 주 2회밖에 못 받게 돼 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2: 그거는 환자들한테는 좀 불편하겠네.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하는 의사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어떤 교육을 이수한 의사거나 혹은 이제 전문의 중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만 처방할 수 있도록.
2: 김영관 원장님은 뭐 처방이 될 거고 전문의사님.
0: 예, 예, 맞습니다.
2: 자, 그러면은 하여튼 환자만 입장에서 보면 주 2회로 한정돼 있고
0: 네.
2: 금액은 어떤 거예요? 금액은 종전보다.
0: 종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2: 아, 돈을 예. 좀 덜 내게 된다.
0: 예, 맞습니다.
2: 환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좋은 거네.
0: 네,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렴하게 접근 예. 가능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그러면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1: 한 개만 더 물어봤는데요. 어차피 제 그 사비로 하는 거잖아요. 95%는 제 본인 부담이니까.
2: 아니,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1: 본인
2: 의사보고 얘기해.
1: 근데 왜 그거를 제한을 했을까요?
0: 이제 나라에서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이제 명분은 이겁니다.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도수치료를 이제 관리급여로 정해서 그 횟수나 혹은 그 처방하는 강도를 좀 빈도를 낮추려고 지금 그렇게 관리급여라는 명목으로 네. 묶었는데요. 사실은 요게 요렇게 묶을 수밖에 없는 게 도수치료 가격을 이제 강제해버리면은 그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복잡한
2: 알겠습니다.
0: 얘기긴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묘책으로 이거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결과는 이제 한번 보시죠.
2: 네. 네. 도수치료 받으시는 분들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 좀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1: 네.
0: 네.
2: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과 함께 자, 문의사항 한번 상담을 해보자고요. 풍금 씨 시작해 주세요.
1: 네. 1881님께서 김영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을 목전에 둔 여자 청취자입니다. 워낙에 무릎이랑 발목이 안 좋게 태어났는데요. 젊은 시절 힐 신고 다니다가 많이 접지르기도 했고 골절도 몇 번 됐었고요. 곧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겁부터 납니다. 확실히 비가 오고 날씨가 꾸물하면 발목이랑 무릎이 시큰거려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께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2: 그러셨어요. 네.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
0: 네, 아픈 거는 다 물어보십시오. 네. 네. 그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제 비가 오면서 습도가 바뀌면서 아플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압차가 생기면서 이제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관절 내에 압력이 있거든요. 그런 압력이 바깥 기압이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러면서 관절 내 압력이 변화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온

0: 근데 뭐 먹노?
1: 뭐 먹노? 아, 홍금에 밥 먹고 합시다. 이 노래 들으니까 괜히 배고프네. 예?
0: 저 배고파요. 아침도 못 먹고.
1: 9524번님이 190 무지 덥습니다. 퇴근합니다. 더위 조심하고요. 허리 수술 두 번이나 했는데 통증 참지 말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병원 23년을 근무하니까 저도 반 의사예요. 병원에서 근무하신 진짜로 근무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허리 그 진짜 병원에서 딴 의사가 아니고 다른 걸로 근무하신다는 거죠?
0: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같아요.
1: 자, 또 다음 분 소개해 주세요.
0: 네, 4567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저께 월요일 강동구에서 왕복 4시간 걸려서 치료받고 온 환자입니다. 토요일 밤 심한 목, 머리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받고 와서 차도가 없어서 월요일 원장님한테 치료받고 와서 이틀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일구님 방송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저도 60년 짓띠입니다.
1: 저도 동갑이시구나.
0: 네.
1: 이분이 4567님이 김영건 원장님 병원에 다녀가신 분이군요.
0: 네.
1: 어떤 분인지 아세요?
2: 기억납니다.
1: 어떤 사례자였어요 그러면?
2: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너무

0: 심하셔가지고
1: 목 디스크?
0: 예, 그 두통까지 심해서 이제 응급실에서 뭔가 잘못된 건가 이제 머리 CT도 찍어보고 뇌출혈 없는지 확인하고 오셨던 분인데요.
1: 네.
0: 그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셔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시술을 좀 해드렸어요. 예,
1: 예.
0: 그래서 바로 통증 조금 가동범위 나오고 통증 해결되는 거 확인하고 보내드렸는데 좋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1: 그래서 강동구에서 일산까지 왕복 4시간 걸렸다 그런 얘기구나.
0: 네, 아,
1: 아니, 근데
0: 멀리서 오셨어요.
1: 이분은 목 디스크 수술은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0: 네, 수술은 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평소에도 좀 운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뭐.
0: 예,
1: 아니,
0: 좀
1: 그럼 수술 안 하고 그러면 김용건 원장께서는 어떤 그 시술을 해드린 거예요?
0: 저는 근막 경선 따라서
1: 네.
0: 좀 이제 포도당 그리고 유착박리제 요런 걸로 수압박리술이라는 걸 하는데요. 말이 좀다 생소한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 부위는 목 디스크거든요. 근데
1: 네.
0: 목 디스크가 눌리고 이제 신경통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피부 아래쪽에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계속 키워오신 분들이 보통은 그렇게 아프세요. 그래서
1: 네.
0: 그런 쪽으로 이제 피하 근막 따라서 주사 치료를 좀 해드렸는데,
1: 그러면, 아니, 저 궁금한 게,
0: 네.
1: 그러면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이 꽤될것 같은데,
0: 네.
1: 이걸 수술을 안 하고 지금 하는 무슨 수술법?
0: 네.
1: 시술법? 그걸로
0: 시술이라고.
1: 하면은 이목 디스크 수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0: 네, 대부분은 도움이 되십니다.
1: 그래요?
0: 예, 대부분은 도움이 되셔요. FBT라고 부르는 제가 이제 사실 지난 주말에도 제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제 강연했던 그 주제인데요. 이제 FBT라고 하는 주사 치료법인데 쉽게 말하면은 피부 아래쪽에 그 근막층 따라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그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치료할 때 약물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1: 아,
0: 안전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런
1: 오.
0: 치료법이 있는데
1: 획기적인 방법이네, 그러면.
0: 예,
1: 아니,
0: 획기
1: 저는 지금까지 목 디스크다 그러면은 수술해야만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안 해도 된다?
0: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 오, 우리 언니도 가야겠다.
1: 저 밖에 있는 언니? 매니저 언니?
2: 예,
1: 저
2: 왜냐면,
1: 매니저 언니가 또 고통을 받고 있어.
2: 아니, 운전을 많이 하니까,
1: 네.
2: 그 예전에 목 디스크가 있었었는데, 요즘에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1: 아, 그
2: 그러더라고요.
1: 매니저 언니는 아프거나 말거나 자기는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 치료받고, 응?
2: 아니, 그건
1: 그건 아니고
2: 아니고.
1: 얼굴이 빨개졌어.
2: 아유, 언니가 제가 먼저라고
1: 알았어요,
2: 계속 그래가지고.
1: 알았어요. 알았어, 미안.
0: 제가 잘
1: 자,
0: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이어서
0: 네.
1: 자, 다음
2: 네.
1: 청취자.
2: 7716님께서 풍선 확장 시술을 받은 지 20일이 지나도
1: 풍선 확장?
2: 통증 상태가 여전한데요. 병원에서는 30일 지나야 된다는데 서서히 좋아지는 건지 현재는 시술 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0: 아, 그러게요.
1: 풍선 확장 시술부터 설명 좀 해. 뭐예요,
0: 네.
1: 이게?
0: 이제 풍선이라는 게
1: 어디 아플 때 쓰는 거예요?
0: 네, 허리나 목에서 신경통 생기시는 분들이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 그 척추 사이의 공간에서 이제 신경이 나오는데 그 사이 공간을 넓히는 시술을 받으시는데요. 그걸 넓히기 위해서 이제 그
1: 거기다
0: 풍선이라고 부르는
1: 풍선을 집어넣는 건 아닐 거고,
0: 실제로 풍선
1: 고무
0: 같은
1: 풍선을 넣는 건 아닐 거고.
0: 예, 흔히 쓰는 고무 풍선은 아니고 이제
1: 네.
0: 의료용으로 풍선이 있습니다. 그 발룬 카테터라고 하는 그 특수한 기구가 있는데 그걸로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안쪽에다가 그 약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공간을 넓히는 그런 시술을 하는데 보통은 요 시술을 하고 한달 동안 통증이 좀 좋아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한 달이 지나서도 계속 불편하다면 지금 시술한 병원에서 다음 치료법이나 어떻게 이걸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 꼭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1: 자, 저, 풍금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2: 근데 계속 아프다고 하시니까 네. 거기만 그 아픈 부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 몸이라는 네. 게.
1: 네네. 좋은 질문입니까?
0: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차마 말을 못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받고 나서 다른 데가 사실은 문제였는데
2: 그렇죠.
0: 그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를 치료했다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술한 병원에서 꼭 상담 진료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부위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시술을 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제일 속상한 일이거든요.
2: 맞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 그 척추가 부러지긴 했지만 거기로 올라가는 약간 신경협착까지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보니까 다리가 저리고 부었던 게 낫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픈 걸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그치. 자세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 이 풍금 씨가 이 사학과를 나왔는데 아직 젊잖아. 어? 지난번에 최국 씨한테 내가 농담으로 의대 가라고 그랬는데 네. 진짜 이번에는 이제 뭐 아이디어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 풍금 씨가 어? 의사 가야 되겠다.
2: 얕어요 지식이 거기까지야. 더 이상 깊게 못 가.
1: 아니 꼭 가야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네. 또 가겠습니다. 네. 장미소? 정미소가 아니고 가수 이름이 장미소인가 봐.
2: 네.
1: 아세요?
2: 예, 저 가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사장님을 알아가지고
1: 정미소가 네. 아니고 장미소라니까.
2: 네, 그 제작하신 사장님만
1: 알아. 가수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네, 이 네. 장미소 가수의 사장님은 안다.
2: 예, 예.
1: 아, 장미소 씨가 부르는 노래래요. 사랑이 샤르르. 사장이 누군데 저기? 네?
2: 강옹비 사장님.
1: 강옹비 씨?
2: 네.
1: 이름은 멋있네. 돈 잘 벌어요?
2: 에?
1: 돈 잘 벌어요?
2: 에, 얼굴이 번들하니
1: 얼굴만 번들한데
2: 아니 잘 버시는 것 같아요.

0: 장미소 씨의 사랑의 샤르르 듣고 왔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지금 1576님 네. 67세 남자고요. 두 달 전부터 오른손이 조금씩 저리다 말다 해요. 아, 손이 저리시대요. 당뇨약 먹고 있습니다라고.
2: 이거 그 가까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당뇨 때문에 신경통 생기면 양쪽 손이 같이 오거든요. 네. 근데 한쪽 손만 조금씩 저리다 말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정중신경,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문제거나 혹은 이제 손가락 힘줄염 조금씩 오는 상황일 수 있어요.
0: 당뇨약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2: 당뇨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당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2: 당뇨성 신경병증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0: 네. 네. 2576님, 저, 오른손 저리구라는 게 하여튼 당뇨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뇨약을 먹고 있어서 궁금해서.
1: 그치.
0: 자, 또 다음.
1: 9134님께서 고양시 행신동에 사는 50에 들어선 남성입니다. 택배 하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어깨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들렀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잘 때도 너무 아파 진통제를 먹고 잘 때가 그런 때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을까요?
2: 네. 아이고, 이 보내주신 정보만으로는요 사실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택배 하차일을 못 하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깨에서 이제 힘줄염이라든가 아니면 회전근개의 문제, 파열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처럼 어깨에도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통제도 잘 듣지 않고요. 예. 주사치료를 해도 좀 그때뿐일 때가 많습니다.
0: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럼 이분.
2: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로딩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어깨도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하면 인공관절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50이라고 하셔서 저는 그 진료를 다시 한번 보셔서 어떻게 진료를 앞으로 치료 플랜을 잡으면 좋을지 꼭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고.
0: 그러면 9134님은 가까운 일단 병원을 꼭 가보셔야 되겠네.
2: 예, 정형외과를 꼭 보시면, 진료를 보시면 좋겠어요.
1: 선생님 병원 가시면 안 돼요? 가깝지 않아요?
0: 행신동.
2: 행신동.
1: 예. 네, 일산이니까.
2: 예, 저한테 오시면은 더 정확하게
0: 병원이
2: 제가 보고.
0: 마디역에 삼성 뭐라 그랬죠?
2: 삼성 그린 통증의학과입니다.
0: 삼성 그린 통증
1: 의학과.
0: 네. 네. 거기 한번 가시면 다녀오세요, 9134번님.
2: 네, 제가 뭐 이거 관절염에 대해서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의사지만 어느 정도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0: 아이고,
2: 한번 방문 주십시오.
1: 네. 네. 5919님께서 안녕하세요. 1개월 5919님이 안녕하세요. 1개월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손목 건초염이 심했는데 아직도 힘들어요. 모유 수유 중이라 주사도 못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남편이 원장님 나온다고 문자 보내보라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라디오 키고 문자 드립니다.
0: 손목 건초염은 뭐예요 또?
2: 손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힘줄염을 건초염이라고 도 표현합니다. 이제 그 보통 아기 엄마들이 이렇게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슴 앞쪽부터 이두근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전완근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힘을 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통증 유발 포인트들이 생겨요. 그 도움이 되실 만한 체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만한 자세입니다. 가슴 펴시고 견갑 모으고 쭉 턱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손가락, 이게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라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손바닥을 쭉 펴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걸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0: 뒤집어가지고.
2: 예, 뒤집어가지고.
1: 여기가 다 펴지네요.
2: 예, 완벽하게 펴져야
1: 팔
2: 되고요.
1: 안쪽이.
2: 지금 보면은 손바닥을 앞쪽으로 나오게 해서 약간 이렇게
1: 우와.
2: 안쪽으로 우와. 더 손을 비틀면 자극이 세게 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2: 예, 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에 스트레칭이 열심히 되어야지 이런 건초염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
0: 건초염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네. 어우, 어려운 한자네 이거. 근육건자에다가 칼집 초짜래. 그래서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생기는 염증이래요. 힘줄을 또 싸고 있는 막이 있나 보지.
2: 힘줄염을 그러니까 건초염이라고 부릅니다.
0: 그 건초염이라고 그러구나. 하여튼 인체가 참 신비로운 거야.
1: 네, 맞아요. 그죠?
2: 맞습니다.
1: 8호 이사님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요?
0: 그러죠.
1: 8호 이사님께서
0: 예? 풍금 씨가 지금 상담을 해야 돼. 저는 약간의 방관적인데 오늘따라 이 제가 계속하네. 네?
1: 네? 이렇게 슬쩍 넘겨보려고.
0: 네. 사명감을 갖고.
1: 네. 네, 알겠습니다. 8호 이사님께서 저는 72세 남성입니다. 두 달 전에 넘어져서 우측 무릎 연골을 다쳐서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무릎이 부어서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며 하는 말씀이 물이 찼다고 하십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되는 건지 물을 빼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2: 네, 저라면 일단 기다리면 좋겠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연골이 손상돼서 수술을 하셨다면은 이게 연골도 이제 낫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물이 차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연골이 다쳤고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그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물 찬 거 좀 지켜보시면서 많이 걷지 마시고 오래 서 있지 마시고 조금 누워서 쉬는 시간 가지시면 네. 좋겠습니다.
1: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 무릎에 물 차면 냉찜질해요, 온찜질해요 물어보셨는데 이분도 네. 그 도움 될까요? 찜질일?
2: 네. 그 이분은 저는 온찜질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열감이 아주 심하다. 혹은 다친 지 3일 이내로 그러니까 외상의 어떤 그 확실한 히스토리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냉찜질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심하게 나지 않는다면 저는 온찜질 하시면 좋겠어요.
1: 그 제가 아까 냉찜질 하는 상황과 온찜질 하는 상황이 어떻게 언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어요. 사실 네. 뭘 갖다 올려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금방 다쳤을 때 부어 오르거나 하면 냉찜질이고 네네. 이제 좀 지속적으로 쑤시거나 하신 거는 온찜질이고
2: 네네.
1: 네, 그렇게
2: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지금 의사 의대 가려고 시험 공부하는 것 같지 지금?
1: 아, 저 지난주보다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내년에는 당장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네. 후년을 목표로 해서 한번 가보자고.
1: 후년쯤 되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오 의사다 반 의사다 하는 소리 좀 듣지 않을까.
0: 여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반이냐. 예? 참모라치 무슨 소리하고 일단 의대 진학부터 해.
1: 알겠습니다. 네. 7769님께서 원장님 풍화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입니다. 허리 협착이 있어요. 원장님이 자주 말씀해 주신 뻔뻔한 걸음을 자주 걷고 있어요.
0: 뻔뻔한 걸음.
1: 거만한 자세 얘기하시는 거
0: 거만한 건가? 자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가끔 다리가 저리고 발가락도 저린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요?
2: 일단 이 뻔뻔한 거만한 그런 걸음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척추 협착.
0: 아니 가만 있어봐. 이 뻔뻔한 걸음이라고 언제 얘기한 적 있어요?
2: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거만한 자세.
2: 예.
0: 어깨를 앞으로 예.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게 거만한 자세예요.
2: 맞습니다. 예? 거만한 자세로 이제
0: 걸으셨다 이런 얘기.
2: 예. 걸음을 자주 걸으신 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다리가 저리고 발가락 가끔 저리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걸을 때마다 저리다 그러면은 약간 너무 허리를 뒤로 젖힌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 펴고 턱을 들어주시면서 허리를 쭉 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은 이 상태의 각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약간 저리다 그러면은 살짝 덜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풍금이 부릅니다. 사랑하오. 누구를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요새?
1: 일곱 오라버니요.

0: 예, 풍금의 사랑하오. 아,
1: 네.
0: 기타 반주 하나 가지고 노래 참 잘하시네.
1: 아유,
0: 네?
1: 감사합니다.
0: 어떤 청취자가, 아, 진짜 노래 잘한다고 칭찬 문자 보냈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자,
1: 아까 아까.
0: 그니까.
1: 제가
0: 문자 소개해 줘보세요.
1: 문자를 봤는데, 7769님이, 저기, 거만한 자세인데, 뻔뻔한 걸음이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
0: 왜?
1: 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0: 네, 그렇죠.
1: 예, 네. 이 70대시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0: 거만한 자세를 이제 뻔뻔한 걸음이라고 아까 저희한테 문자로 보냈다고 죄송하다 그랬는데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1: 네,
0: 예,
1: 맞아요.
0: 걱정하지 마시고.
1: 죄송할 것도 많으셔.
0: 예. 예. 자,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자.
1: 네, 9033님이 아까 제가 이거 보고 냉찜질 얘기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MRI 결과 보고 무릎에 물이 생겼다는데 냉찜질 해도 되나요? 그러셨어요.
2: 막 열나고 그러시면 냉찜질을 하셔도 됩니다.
0: 네.
2: 근데 열이 심하게 나지 않는다면 온찜질 추천하고
0: 그래요?
2: 싶습니다.
0: 네. 또 한 분만 더.
1: 8887님께서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목이 너무 뻐근하고 목 어깨에 천근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잠자다가 깨서 너무 힘들어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0: 짤막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2: 네. 거만한 자세.
0: 거만한 자세.
2: 네, 요거 하나 추천드리고요.
0: 예.
2: 네, 그거 이외에는 사실 이런 분들은 자꾸 이렇게 말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기는 운동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거. 목을 좀 뽑아주면 좋아요. 위로 목을 좀 뽑아줘. 왜냐면 어깨가
0: 여보세요.
1: 이렇게 올려붙으면. 예?
0: 목을 어떻게 뽑아. 여보세요.
1: 아니 이렇게 뒷골이 당길 때 목을 위로 쑥 뽑아주면 좋아요. 아는 분한테 하늘 보기 좀 해달라고 하세요. 맞죠? 맞죠? 애기들 그 목 쭉 뽑아주면 아, 예. 시원합니다.
0: 뭔 말인지 알겠어요.
1: 예, 예.
0: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건 원장님 고맙고요.
2: 감사합니다.
0: 풍금 씨도 수고했습니다.
1: 사랑합니다.
0: 오늘 끝곡은 박상철이 부릅니다. 시작이반 시작이반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어,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한강 다리 중에 잠수교 양방면이 집회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서히 해산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회전교차로 통행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일부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데 이촌동 부근 하위 한계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강공원 진출로 부근이라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가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 5차로 쪽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 습도는 4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눈을 감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의 공기 냄새, 오래된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눈이나 귀보다 먼저 감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그런데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익숙한 방식으로만 보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듣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1: 오늘은 내 안의 감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소리 하나, 익숙해서 잊고 있던 몸의 기억 하나,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감각까지도요.
2: 조금만 천천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각들을 함께 깨워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1: 미미 시스터즈입니다.

0: 첫 곡, SES의 Just a Feeling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신나서 제가 발음도 까먹었네요.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 시스터즈의 큰 미미.
1: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0: 잘 지내셨나요?
1: 오늘 7월이에요. 무려 7월 1일.
0: 7월 1일. 정말 이제는 여름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그러게, 초여름도. 와, 진짜 오늘 너무 날씨가 더운데. 네. 피부로 진짜 뜨거움이 막 느껴지죠?
0: 맞아요. 오늘 테마와도 연결이 되네요.
1: 오늘의 테마 바로 감각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때때로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아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긴장하면 어깨부터 굳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막 빨라지고,
0: 맞아요.
1: 집에 가고 싶은 날은 발걸음부터 막 무거워지죠? 머리보다 우리의 감각세포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또 사람마다 유난히 예민한 감각도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커피 향만 맡아도 원두를 알아맞히고, 어떤 분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시고, 누군가는 계절이 바뀌는 공기를 제일 먼저 느끼기도 하잖아요.
1: 저는 라디오를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목소리를 유심하게 좀 듣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같은 말이라도 오늘은 좀 지쳐있네, 아니면 기분이 좀 좋아 보이네, 아니면 나한테 화났나? 이런 게 은근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0: 내 감각이든 다른 사람의 감각이든 조금 더 예민하게 서로를 바라보면 잘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는 유난히 작은 미미님 잘 아는데 제가 후각이 좀 예민해요. 개코라고 하죠?
1: 아주 개코입니다. 우리 금미.
0: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집 오늘 돈가스 했네. 근데 좀 탔는데?
1: 심지어 무슨 소스를 썼는지도 오늘 간장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약간 냄새로 소스 분석까지 합니다.
0: 네, 맞아요. 맛도 좀 예민한 편이고. 엘리베이터 타면 오늘은 요 치킨 요 브랜드네? 이런
1: 신상시켰네?
0: 네, 이런 것도 느껴지고. 저녁에 앞집에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 오늘은 김치찌개다 이렇게 따라 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여러분은 어떤 감각이 가장 예민한 편이신가요? 비가 오기 전에 공기를 먼저 느끼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잘 읽는 편이신가요? 맛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0: 네. 나는 이 감각 하나는 자신 있다. 이런 것도 좋고요. 잊을 수 없는 냄새 하나, 평생 기억나는 소리 하나, 혹은 어떤 감각 때문에 떠오르는 사람이나 추억도 좋습니다.
1: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무슨 향기를, 냄새를 딱 맡았는데 갑자기 타임머신 탄 것처럼.
0: 맞아요.
1: 과거로 싹 돌아가는 그.
0: 저는 비 냄새가 좀 그렇거든요.
1: 어린 시절로 돌아가시나요?
0: 네, 어린 시절에 어느 날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온도가 되면 또 어린 시절에 그 저녁 노을에 이렇게 맨드라미, 자주색 맨드라미가 이렇게 딱 피어나는 그런
1: 오늘 감성하는
0: 그런 감각들이 현재를 과거와 이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다.
0: 네, 이런 오늘의 테마, 감각과 함께 떠오르는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TBS의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그리고 오늘은 감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0: 맞아요.
1: 계시죠? 지난주에 살짝 예고를 해드렸어요.
0: 네.
1: 바로 6월 24일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다큐멘터리입니다.
0: 네.
1: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주연을 맡으신 고아라 무용수님과 현진식 감독님과의 특별한 초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네.
1: 세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그 감각을 아름다운 예술로 표현하고 계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너무너무 오늘 기대가 됩니다.
0: 저도 그렇죠? 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밖에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1: 너무 설렙니다. 이 설렘 약간 미루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인류의 송곳니.

0: 신일류의 송곳니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문자도 많이 도착했어요.
1: 아, 반가운 얼굴들이 또 많이 보이네요. 김초봉마니님께서 반갑습니다. 미미 시스터즈 출첵합니다.
0: 아,
1: 네, 저희가 몇 주 기다렸습니다. 김초봉마니님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분들 계시니까 문자도 보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꽃마리님. 이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꽃마리님 지난주부터 합류하셨던 것 같은데
0: 그렇죠. 저희 다
1: 오늘도 와주셨네요. 저희 다 기억해요 여러분.
0: 저희 다 기억해요. 출석분.
1: 출석 부르겠습니다. 꽃마리님.
0: 어서오세요.
1: 반가워요. 네,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0: 네. 소연이 아빠님, 수요일 오후 4시를 깨우는 익숙한 미미 시스터즈의 목소리가 제 귀를 쫑긋하게 만드네요.
1: 아, 소연이 아빠님의 감각은 미미 시스터즈군요.
0: 아, 또 미미, 또 귀를 또 쫑긋하게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네. 있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소연이 아빠님, 매주 실망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희도 기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5145님께서 네. 어릴 때 겨울이 오기 전에 텃밭에서 부모님과 물을 뽑았어요. 와. 막 뽑아낸 무엔 흙이 좀 묻어있고 무청은 또 얼마나 푸르렀는지요. 자연과 친밀했던 계절 감각이 그리워지네요.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미미 시스터즈는 어디서 그 시간과 계절을 느끼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성적이다.
0: 그러게. 또 물을 뽑아내고 무청을 또 말리면서 계절을 그쵸. 느끼는 것 같아요. 시래기가 되면은.
1: 무청을 직접 말리시나요?
0: 1년이 저요? 삽니다. 슈퍼에서 계절 느낍니다.
1: 아, 근데 이렇게 어릴 네. 때 부모님과의 어떤 자연과 함께 맞아요. 있었던 추억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바다로 한번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아주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0: 소연이 아빠님, 여름은 뜨거운 햇살의 감촉, 무성한 초록과 풀 내음, 귀가 따가운 매미의 울음, 그리고 빨간 것들이 깨워주는 미각으로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죠.
1: 빨간 것.
0: 아, 빨갛고.
1: 고추 잠자리?
0: 매운 것들이. 아, 미각을
1: 아, 미각이구나.
0: 깨워준다.
1: 고추 잠자리 먹을 수 없으니까. 고추 무침? 오이고추 된장에 무쳐 먹었거든요. 지난주에.
0: 된장
1: 무쳐가지고 밥 비벼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0: 진짜 딱 여름 비빔밥이다. 그쵸?
1: 네, 맞아요.
0: 요즘 나물이 또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나물 된장에 무쳐가지고 그냥 한 그릇 뚝딱 하는 게 그냥 여름에 한 끼.
1: 나물 먹고 싶어. 소연이 아빠님 오늘 또 빨간 것들 끼워주는 미각. 으로 살짝 스포일러를 하신 건가요?
0: 네. 저희 또 이따가 또
1: 어떻게 하셨지?
0: 전혀 점해치 코너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0: 8320님 이번 주 순천으로 출장 와서 처음으로 듣는 방송이네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이미님들 오늘부터 장마라고 여긴 오늘부터 비가 옵니다. 장마 기간 동안 음식 조심 몸 조심하세요.
1: 아, 감사합니다. 8320님 오늘 사실 서울에도 비 예보가 있었는데
0: 정말.
1: 사라졌어요.
0: 근데
1: 장마가 슬슬 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5145님께서 저는 계절의 냄새를 좋아해요. 5월에 맞는 아카시아 향기
1: 야.
0: 10월에 맞는 개수나무 향기
1: 와.
0: 여름에 맞는 계곡 냄새 모기향 냄새 아 모기향 냄새라고 하니까
1: 모기향 냄새 수박 냄새
0: 진짜 수박 냄새
1: 아, 이 감각을 잊을 수가 없어 여름이었다
0: 여름이었다 정말 수박 요즘 진짜 맛있던데 여러분
1: 작은미미님이 제가 지난주에 수박 그 자르는 거 너무 귀찮아서 못 먹는다고 했더니 이번 주에 저에게 수박을 잘라다 줬어요. 그래서 신나게 어제 그제 먹었습니다.
0: 네, 또 잘라 먹읍시다.
1: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정말 먹을 게 많은 풍성한 이런 미각과 수각과 시각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1: 맞아요.
0: 오늘은 이런 보이지 않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감각으로 상대방을 세상을 느끼곤 하시나요? 감각에 관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걱정 마.
1: 어차피
0: 잘 먹을 거야.
1: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0: 오늘은 감각이 테마인 만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감, 바로 쫄깃함과 바삭함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식감 끝장 토론.
1: 이거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문제죠.
0: 못해.
1: 쫄깃이냐 바삭이냐는 탕수육의 부먹파냐 찍먹파냐만큼이나 오래된 논쟁입니다.
0: 아하.
1: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끝을 내보겠습니다. 쫄깃이냐 바삭이냐 식감 끝장 토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식감 끝장 토론. 오늘 제가 자신 있게 가져온 메뉴는요. 쫄깃파의 대명사 골뱅이 소면입니다. 쫄깃파의 자존심, 쫄깃파 절대 강자 골뱅이 소면은요. 사실 이름부터 참 솔직한 음식이에요. 골뱅이 앤드 소면. 골뱅이 소면이죠.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골뱅이 소면은 절대 서두르는 음식이 아니에요. 입안에 넣는 순간 녹아버리는 음식도 아니고요. 한두 번 씹으면 끝나는 음식도 아닙니다. 이를 살짝 가져다 대는 순간부터 골뱅이와 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씹으면 생각보다 부드럽네. 두 번 씹으면 탱글탱글해. 밀당의 귀재라고나 할까요? 부드러움과 탱글탱글함을 오가며 우리 입안을 무아지경으로 만듭니다. 이를 살짝 밀어내는 그 탄력. 탱글하면서도 질기지 않고 쫄깃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절묘한 균형.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조금씩 풀려나옵니다. 먹고 싶어. 처음에는 식감이 반갑고 나중에는 맛이 따라오는 음식. 골뱅이는 참 신기하게도 입보다 턱이 먼저 기억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새콤달콤한 양념 빠질 수 없어요. 고추장의 매콤함, 식초의 새콤함, 설탕의 달콤함, 참기름의 고소함. 그 양념을 먹으면 골뱅이, 당근, 양파, 오이 요런 아삭한 야채들. 이번에는 소면이 기다리고 있네요. 너무 좋아요. 저 소면. 탱글탱글하게 삶아낸 소면을 너무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삶아진 소면들이 있거든요.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서 골뱅이 하나와 함께 입안에 넣는 순간 소면은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골뱅이는 끝까지 자기 박자를 지킵니다. 거기에 오이가 들어오죠. 아삭, 입안이 갑자기 환해져요. 골뱅이의 쫄깃함, 소면의 부드러움, 오이의 아삭함. 이것은 완벽한 식감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골뱅이 소면 한 접시. 쫄깃한 이 식감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온몸으로 증명하는 음식.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쫄깃파의 대표 선수 골뱅이 소면으로 아주 쫄깃하고 매콤한 저녁 시간 보내보시죠.
0: 골뱅이 소면.
1: 질 것 같은데, 오늘 질 것 같으니까 괜히 이제.
0: 혀가 꼬이네? 아주 센 거 들고 오셨어요. 하지만 전 진짜 오늘 진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1: 그래요?
0: 진짜 기대하십시오. 식감 끝장 토론 저의 선택은요? 바삭파의 대표주자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후라이드 치킨.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죠. K-POP? 좋아요. K-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근데 외국 친구들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건 바로 이 K-치킨.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후라이드 치킨은 바삭파의 대표주자를 넘어선 아주 글로벌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테마 감각이잖아요. 후라이드 치킨은 미각과 후각은 물론 먹는 순간 바삭삭 하는 소리가 고막을 거쳐 심장으로 직격합니다. 그렇게 청각도 자극하고요. 노랗고 통통한 외모로 시각도 자극하죠. 심지어 행복감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라이드 치킨은요 정말 자신감 있는 음식입니다. 특별한 양념 바르지 않고요. 치즈 안 뿌리고요. 소스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바삭함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맑은 얼굴로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 자신감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입에 넣는 순간 미각이 먼저 박수를 치고 후각이 고소한 환호성을 지르고 야! 청각은 바삭바삭하며 환호하고 촉각은 뜨거운 육즙을 느끼고 행복과 만족감이 입안을 한 바퀴 돌고 갑니다. 이 정도면 음식이 아니라 거의 오감,
1: 체험관이에요. 체험관에 난리 났네요.
0: 그리고 치킨무. 그냥 이건 사이드 메뉴가 아닙니다. 치킨 세계관에서 히든 히어로. 치킨무는 다음 조각을 위한 리셋 버튼입니다. 바삭함에 한 겹 취했을 때 잠깐! 하고 입안을 새하얗게 정리를 해주죠. 후라이드 치킨은요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먹고 우울할 때 먹고 축하할 때 먹고 위로받고 싶을 때도 먹습니다. 기분마다 이유는 달라도 결론은 늘 치킨입니다.

0: 그리고 이게 씹지 않아도 한 입에 그냥 행복감을 팍 느낄 수 있는 후라이드 치킨이죠. 바로
1: 턱이 아프다. 그거는 약간 작은 미미님의 문제 같기도 하고요. 아, 골뱅이의 내공이죠. 치킨이 바삭한 첫인상 하나 믿고 사는 음식이라면 어머나. 골뱅이 소면은 알면 알수록 그 쫄깃함에 빠져든 음식이잖아요.
0: 와, 오늘도 아주 쫄깃하고 바삭한 배틀이 예상되는데요. 쫄깃함의 대고 최고봉 돌맹이 소면 아니고 골뱅이 소면이냐? 아, 제가 너무
1: 졌다,
0: 무시했네요.
1: 졌어. 벌써 졌어.
0: 바삭함의 최강자 후라이드 치킨이냐? 오늘 저녁 여러분이 위장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십시오.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1: 배부르게 먹고 나서 마들렌 하나 물고 산책하면 너무 좋겠죠? 치즈의 마들렌 러브 듣고 올게요.

0: 치즈의 마들렌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1: 마포생활자님, 댓글 달려고 회원 가입했어요.
0: 오, 감사합니다. 마포생활자님, 어서 오세요.
1: 쫄깃 vs 바삭. 시작부터 결승전인데요. 자, 그래서 우승자는 바로바로.
0: 누가 될 것인가. 자, 미미님이 오늘 좀 칼을 갈고 온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여러분의 선택을.
1: 네, 좋습니다.
0: 김처벅마니님, 잘 먹고 싶은데 위염이 있어서, 아휴, 큰일 났네요.
1: 아, 어떡해.
0: 금미미님, 술 땡기는 메뉴입니다.

0: 위염 유유.
1: 한여름에 위염 걸리시면 진짜 더 아프신 것 같아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그 위에 좋은 음식들, 뭐 양배추라든지,
1: 그렇죠.
2: 뭐 연한 된장국 이런 거잘 챙겨 드시면서
1: 죽이나.
2: 얼른 위염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처복만님.
1: 빨리 나으시고 치킨 드셔야죠.
2: 그럼요. 골뱅이 수면이요. 아, 근데 솔직히 두 개는 네. 세트라서 따로 먹으면 좀 그런데.
1: 아, 우리 무슨 부 가나요?
2: 계속 가봅시다.
1: 소연이 아빠님, 큰미미 실망입니다. 골뱅이가 아까워서 골뱅이는 적게 넣고 소면을 넣다니요.
2: 아니에요, 골뱅이도 많아요.
1: 자금이미 실망입니다. 30위원 탈락. 32강 탈락했는데 후라이드 치킨이라니. 아,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후라이드 치킨은 항상 우리의 친구죠. 네.
2: 그럼요. 사실 사철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죠.
1: 그럼요.
2: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솔직히 후라이드 네. 치킨이랑 골뱅이 소면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1: 그렇죠. 김처복마니님께서도 무승부로 하시죠라고 하셨네요.
2: 그럼요. 네. 네. 처복마니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무승부 의견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쫄깃 매콤 달콤 골뱅이 소면도 바삭 고소한 후라이드 치킨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둘 다 우리의 젓가락을 멈출 수 없게 만들어준다.
1: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2: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주혜린의 미장원 듣고 오실게요.

0: 주혜린의 미장원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오늘의 테마 감각과 아주 잘 어울리는 영화. 바로 지난주 6월 24일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 다큐멘터리 소리 없이 나빌레라입니다. 이 작품은요, 청각장애 무용가인 고아라님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감각하고 몸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럼 다큐멘터리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주연 고아라 무용가님과 현진식 감독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현진식 감독이고요. 저는 후라이드 치킨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1: 나왔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네.
3: 네, 저는 본 영화 출연작 고아라입니다. 미용가이기도 하고요. 네?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골뱅이 소명. 네.
0: 공평하게.
3: 네, 공평하게.
1: 아, 두 분 다 너무 방송을 잘하셔.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가까운데요?
0: 가까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멀지 않은 곳에 사시더라고요.
3: 10분 걸려줍니다.
1: 아, 10분. 종종 자주 놀러 오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다큐멘터리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현진식 감독님과 고아라 무용가님께 궁금한 질문이나 이야기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영화에 관한 질문도 좋고요. 또 감독님, 무용가님 어떤 질문도 다 괜찮으신 거죠?
2: 네.
1: 두 분께 또 궁금하신 이야기들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0: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지난주 개봉이라서 끝나기 전에 꼭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그미미님이 시사회를 다녀왔잖아요.
1: 네, 그렇죠.
0: 다녀온 뒤에 저에게 계속 극찬을 하더라고요. 정말 꼭 봐야 한다고. 그치. 이 영화를.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뭔가 별다른 정보 없이 백지 상태에서 그 완전한 관객의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영화가 단순히 청각 장애를 가진 무용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느끼는가를 묻는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진식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실 때 가장 먼저 관객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2: 그 전에 그 이 영화를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그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이제 전달하려고 하느냐보다 사실 지금 조금 더 쉬운 설명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소리를 잘 듣지 못했고요. 근데 학교에서 중학교 때 어떤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불러야 하는 시간에 좀 반 친구들에게 좀 창피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재워주려면은 자장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 자장가를 부르게 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래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왜 음악을 듣는 거지? 사람들은 왜 음악에 감동하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0: 어쩌면 음악이 더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2: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는 시사회에서 보고 청각장애를 가진, 보통 우리는 춤을 음악에 맞춰서 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무용가님은 청각장애가 좀 있으신데 어떻게 춤을 출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보고 나오는, 특히 아까 그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셨는데 그 정말 큰 스포가,
0: 너무 스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1: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장면이 정말 악건입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다큐라고 전 생각을 하고 저 나오면서 나에게 음악은 뭐지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음악은 뭐지? 그래서 진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장가를 또 불러주시는 장면도 너무 아름답고 진짜 아직까지도
0: 더 스포하지 마세요.
1: 보고 나서 더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0: 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1: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고아라 무용가님이 저에 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2: 저도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아.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전에 네. 이제 계속해서 음반을 발표하는 뮤지션이기도 한데
0: 그쵸.
2: 제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에서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생기는 거냐면은 소위 말해서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이 듣는 소리랑 제가 들리는 소리가 약간 다르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0: 내가 음악을 해도 되나? 라는 고민이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그렇다면 제가 약간 다르게 듣는 거잖아요. 이거는 핸디캡 약점일까? 아니면은 이게 어떤 내가 가진 고유한 개성이 될 수도 있는 걸까? 그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고민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고아라 씨가 정말 딱 맞는 주인공이었어요. 왜냐면은 고아라 씨는, 아니 사실 그 평창 패럴림픽 폐막식 무대에 섰다라는 걸로 매우 성공한? 그렇죠. 물론 이제 좀 표현이 좀 너무 그렇긴 한데.
1: 이름을 알리신.
0: 네. 그러니까 성공한 무용가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거기 그런 그 공연에서 나온 음악은 사실 고아라 씨를 위한 음악은 아닌 거죠. 그 보는 사람들이 그냥 이 공연과 같이 곁들여지는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 고아라 씨는 자기 스스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예술 세계를 구축은 하고는 있지만은 거기서 음악이라는 한 퍼즐 조각은 이미 빠져있는 채로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 퍼즐 조각 하나를 찾아가는 예술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처음 했던 고민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안 할 수가 없었죠.
1: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연락을 하셔서 네. 다큐를 찍기 시작하셨군요.
2: 네. 정말 음악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지금 DJ를 하고 있지만 음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이 과연 멜로디, 뭐 리듬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인가. 어떤 파형이나 뭐 작은 소음이나 이런 것들 느낄 그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음악에 포함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3: 마치 본듯 다큐를 본 듯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꾸미미가 했는데
2: 아 제가 너무 큰 스포를 했나요?
3: 아니 근데 그런 모든 장면들이 너무 아름답게 찍혀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정말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저는 이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주연 고아라 무용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아라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저는 덕질을 좀 해봤어요.
3: 저도 많이 봤습니다.
2: 근데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평창 패럴림픽의 폐회식 공연에서 이름을 알리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너무 감동적으로 그 무대를 봤습니다. 근데 항상 무대에 서셨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런데 무대가 아닌 카메라 앞에서는 좀 기분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라님은 처음 다큐멘터리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뭔가 아, 내 이야기를 영화로 담는다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은 안 드셨는지요?
4: 제가 예전에도 사실 다큐를 몇 번 찍어본 경험이 있어요. 뭐 공중파 이런 데를 특히 많이 나왔고
2: 그쵸.
4: 라디오도 몇 번 리포터로서 출연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했어요.
2: 저희보다 방송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3: 진짜 어린 시절부터 방송을 많이 하셨던
4: 그래서 뭐 그 영화라고 뭐 별 다를 게 있을까 했는데 네. 막상 찍어보니까 네. 이제 연출도 거의 없었고 대신에 뭐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네. 이제 찍으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저와 감독님 모두 생각지 못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그림이 나왔던 거죠.
3: 예상치 않은 어떤 좋은 쪽으로 보통 다큐 찍다 보면 막 싸우는 경우도
2: 맞아요.
3: 많던데 감독님이랑 출연자분이랑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2: 안 싸우셨나요?
3: 싸우신 경우 없으세요? 정적이 흐른다.
4: 일단 싸우는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협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협조를 많이 해드렸죠. 찍으면서 알게 모르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네. 라포라가 그 라포라는 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2: 라포 형성이 잘 됐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 한다라기보다 사실 그런 건 애초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연출하고 촬영하는 입장, 출연하는 입장 이렇게 역할이 딱 그어진 게 아니라 사실 이 영화를 같이 기획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딪힐 수가 없었죠. 같이 합의된 이야기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2: 완전한 그 어쩌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협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3: 그래서 결과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여러분 지금 전국 극장에 개봉되어 있는 거 맞죠? 전국에 가까운 극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죠? 이 영화를.
0: 네.
2: 네. 소리 없이 나빌레라 다큐멘터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3: 또 질문을 또 하나.

0: 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음악을 귀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라님께서는 춤을 추시면서 음악을 느낄 때
1: 네.
0: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게 몸의 느낌인지, 진동인지, 어떤 비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1: 저는 일단 음악을 들으면
0: 네.
1: 소리가 나니까 그냥 소리만 들려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소리가 선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난청이기 때문에 고르지 않은 음의 정보가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저 진동이라는 것도 사실 소리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촉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0: 몸으로 느끼는 거군요,
1: 몸으로
0: 진동은.
1: 이제 느끼잖아요.
2: 진동이니까 촉각에 가깝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청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촉각에 가까운 음역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냈고요. 우연히 대학교에서 무용 창작 발표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음악 편집을 뭐랄까 되게 막말로 야매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막 야매로 편집을 하다가 그때 싶었던 게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의 속도, 볼륨, 그리고
2: 타형을 볼수 있죠.
1: 고음, 저음 이런 게
0: 눈으로.
1: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그렇죠.
1: 그때 저는 이제 알게 된 게, 음악은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볼수 있구나.
2: 만질 수도 있다.
1: 네.
2: 느낄 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음악.
1: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음악을 좀더 넓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몸으로도 직접 소리를 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그 이후로부터는 음악을, 특히 이 영화를 찍고 나서는 음악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제 나름의 방식대로 음악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 아, 너무 너무 멋져요, 정말.
0: 그러게 여러분 지금 당장 달려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이 느낌을, 이 좋은 느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2: 자그미미님이 자꾸 이 감동을 저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시더라고요. 빨리 가서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0: 처봉마니님께서 휴일에 꼭 보러 갈게요. 두분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소연이 아빠님께서도 어머니께서 토닥토닥 하며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일이 생각나네요. 또 자장가 이야기 또 이따가 또 해볼게요.
2: 네, 좋아요. 현진식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큐멘터리는 사실 감독조차도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촬영하면서 나조차도 이건 예상을 못했다. 이런 장면이나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3: 영화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고아라 씨하고 그 캐스커의 융진 보컬 융진 씨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융진 씨가 어떤 노래를 이제 아라 씨 옆에서 조용히 불러주시거든요. 저는 그때 딱 예상했던 거는 어떤 옆에서 되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음악에 어떤 아라 씨가 지금까지 어떤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경험하기 어려웠었던 어떤 느낌들을 조금 더 느끼시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라 씨가 우는 거예요.
0: 맞아요.
2: 그렇게 반응하실지
0: 장면이.
2: 몰랐던 거군요.
3: 그러니까, 아니,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고아라 씨가 사람들이 왜 음악을 듣는지, 들으면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음악 들어보면서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 근데 뮤지션이신 거예요?
3: 그러니까 그때 사실 촬영하면서 그때 아라 씨가 눈물을 닦는 걸 보면서 처음에 약간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그 진득한 어떤 감정의 작용이어서.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지금 이 상황이 아라 씨 깊은 곳에 뭔가를 건드렸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장면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되겠구나라고 그때 직감을 했고, 역시나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되었죠.
2: 아라님 외우셨어요?

0: 그 뭐랄까 이게 사실 감독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자리인데 거기에 첫 번째로 감동한 포인트였고요.
1: 깜짝 만남이었군요.
0: 그리고 이제 융진 언니가 이제 멜로디 없이 제가 사실 멜로디랑 같이 들으면
2: 네.
0: 가사가 잘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멜로디 없이 오로지 그 융진님의 목소리로 네, 들었고 이제 가사를 보면서 들었는데
1: 네.
0: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미 엄마가 됐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또 먼저 엄마가 되신 그
1: 눈물 날
0: 융진님의
1: 것 같아.
0: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더 감정이입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또
1: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담은 선배의 어떤 내 마음 같은 이야기
0: 내
1: 그런
0: 마음에
1: 노래.
0: 드니
2: 또이 다큐의
0: 피어스케요.
2: 명장면들이 막 지금 또 지나가고 있어. 눈앞에 막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1: 같이 다시
2: 네,
1: 갑시다.
2: 다시 보러 갑시다.
3: 약간 처음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2: 네.
3: 음악의 요소,
2: 네.
3: 막 멜로디도 있고
2: 네.
3: 뭐든 막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3: 그 장면에서 그 진심이 전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1: 감독님의 그 깜짝 만남 주선이 아주 성공적으로 반영된 장면이었네요. 그래서 그실 것까지는 모르셨던 거죠. 실지는.
0: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2: 네.
0: 융진님의 목소리 자체가 저한테는 멜로디였어요.
2: 목소리 자체가. 그때 배 안에 있었던 아기가
1: 네.
2: 지금 5살이 되었다고.
1: 방송 전에 들었어요.
2: 들었습니다. 너무 진짜 아기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키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 진짜 저도 아기를 키워봤었지만 그때 한창 또 코로나 시절에 힘들었었을 때그 요소들이 보이면서 큰 감동을 했었는데 아기도 춤을 추는 걸 좋아하나 역시?
0: 그 애기도
2: 네.
0: 춤추는 거는 좋아해요. 흥이
2: 네.
0: 많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어찌됐든 애기 때부터
2: 네.
0: 달래기 위해서, 재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2: 네.
0: 애기도 이제 뭐 기분이 좋을 때, 이제 흥얼거리면서 이제 춤을, 디스코 춤을 되게 많이 춰요.
2: 디스코 춤을.
0: 가르치지를 않았는데.
1: 엄마의 장르와는 또 다르다.
2: 엄마는 발레
1: 대체 장르 쪽으로 간다. 이제.
2: 디스코.
0: 예뻐. 네. 춤추는 게. 춤을 잘 추고, 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네.
1: 어떻게 그 나중에 무용하겠다라고 하면 시키실 생각 있으신가요?
0: 전혀.
2: 절사반대하십니다, 어머니께서.
0: 저는 만약에
2: 네.
0: 재능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겪어봤잖아요. 힘드니까. 힘든 걸 아니까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잘하면 지원해주고 아니면 네,
1: 아니면 이제 엄마로서 웬만큼 잘해선 지원해줄 수 없다.
2: 이제 엄마의 이제 눈높이가 얼마나 높으실지
1: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한 엄마의
2: 그러게.
1: 이제 그 수준을
2: 네.
1: 딱 이렇게 넘어서야만 무용
2: 지원을 하겠다.
3: 아니, 태호가 우리가 막 촬영할 때
1: 이름이 태호군요.
3: 태호, 카메라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촬영하고 있으면 카메라에 막 그때마다 저희는 보면서
2: 네.
3: 이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1: 아니 하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영화 하면 안 되고 무용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2: 네.
1: 하지만 아이는 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죠. 또 한 뭐
2: 그렇죠.
1: 몇십 년 뒤에 또 다큐멘터리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 그렇죠. 엄마랑 같이 예지 아빠님께서 예매부터 해야겠어요. 벌써부터 감동의 눈물이
1: 지금
2: 나오신다고.
1: 인터뷰만 들으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지 아빠님.
2: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2: 극장에서 또 이게 음악에 관한 영화인 만큼 사운드가 빵빵한 극장관에서 꼭 관람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1: 네, 소리 없이 나빌레라
2: 네.
1: 다큐멘터리고요. 가까운 극장에서 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예매 많이 해서 저희랑도 또 후기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오늘 시간이 진짜 너무 후딱 가버려서
1: 네.
2: 지금 시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마지막으로
1: 네.
2: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오늘의 테마가 감각인데요. 요즘 두 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3: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2: 네.
3: 길을 딱 나서면서 이제 가방에서 에어팟을 꺼내서 귀에다가
2: 네.
3: 딱 꼽잖아요.
2: 네.
3: 그럼 역설적이게도 어떤 소리라기보다 그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면서 갑자기 모든 소리가 탁 다 사라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이걸 설명하자면은 어떤 들리던 소음으로부터 내가 딱 이제 단절된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올 거잖아요. 그 앞서 그 시간대가 너무 좋아서 사실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아요.
1: 고아라님은요?
2: 네, 저는 이제 저의 아기의 노래소리 그리고 웃음소리도 좋고,
1: 웃음소리.
2: 요즘에 쫑알대는 말소리도 좋아하고요. 이제 나중에 저희 아기가 시험 나고 그 변성기 오기 전에 지금 한창 즐겨야 되겠죠. 네.
1: 맞습니다. 많은 녹음과 영상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좋은
3: 맞아요.
1: 기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3: 김처봉만이님께서
1: 네.
3: 배우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라고 고아라 무용가님 칭찬을 해주셨네요. 아, 근데
1: 네.
3: 정말 저도 여러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전에 출연하셨던 영상 보면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더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2: 저도
1: 진짜.
2: 아쉽습니다.
1: 귀한 시간 내주신 고아라 무용가님,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영화가 궁금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마포생활자님도 예매부터 하시겠다고
3: 와,
1: 하셨고요.
3: 여러분, 다음
1: 네.
3: 주에 꼭 후기 남겨주세요. 예매하십시오.
1: 네. 소리 없이 나빌레라는 지금 전국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소리와 움직임을 한 번쯤 다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소리가 중요한 영화인 만큼 극장에서 꼭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한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3: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1: 있으니까요.
3: 두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마지막 곡 융진 내게서 온 사람 들려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

0: 10분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한강 다리 중에 잠수교에서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잠수교 양방면 아직은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길어진 가운데 돌발 상황이 계속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 1시간 넘게 현재 계속되고 있고요. 이후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이미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 습도는 5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한 시인이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더니 뭔가 참을 일이 많은 직업을 가졌냐고 묻더랍니다. 의사는 치아 곳곳에 이를 꽉 물어서 생겼다는 실금을 보여주면서 감정을 참느라 이에 쉼표가 하나도 없네요 라고 말했다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 몸이 제일 잘 알죠.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내 몸은 속이질 못하는데요. 매일 오후 5시 바깥의 소리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가만히 내 몸이 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치과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 시인께 시적인 표현으로 답을 해주셨네요. 감정을 참느라 이에 쉼표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아프니도 스스로 낫지 않을까 이런 대답을 들으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도 평소에 좀 쉼표를 많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일 오후 5시 TBS 나선홍의 닥터스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모니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네 그렇습니다. 치과입니다. 치과.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사람의 치아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앞니는 음식을 자르고 송곳니는 찢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게 부수고 씹는 역할을 하는 이 치아. 이 치아는 입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맷돌처럼 음식을 으깨 소화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갈이나 잘못된 양치 습관 때문에 가장 쉽게 닳거나 썩기도 한다고 합니다. 입안 깊숙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 치아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윈

했니? 2번 알았니? 3번 어금니? 4번 윗니 휴스턴? 윗니 휴스턴. 네네. 재미없었나요? 감동도 없고, PD가 저렇게 비웃는 건 제가 처음, 제 방송 역사상 저렇게 PD가, MC가 이렇게 보기를 내는데 비웃는 거는 혀를 차고 있습니다. 네. 1번 윈니, 2번 아랫니, 3번 어금니, 4번 윗니 휴스턴. 네. 자, 아, 그 밖에도 뭐, 니로 끝나는 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아, 발음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감탄하고 있었다고. 아, EFM인 줄 알았습니까? 아, 그쪽으로 혹시 발령 나는 겁니까? 그쪽으로 가실래요? 정 PD.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연습 많이 하고 지금 한 거예요. 네. 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아서 하는 밴드입니다. 잘 지내니? 좀 어떠니?

0: 살다 보면 사소한 행복이 참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바삭한 치킨 한 입, 또 질겅질겅 씹는 오징어, 그리고 마음껏 웃으며 나누는 대화까지. 이 모든 즐거움의 시작이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기 전까지는 치과를 떠올리지 않죠.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씹는 즐거움을 지켜주는 조금은 특별한 치과 의사. 개그감까지 장착한 유쾌한 전문가 강남 레옹 치과 김영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삼 원장님은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0: 네. 개그맨, 네. 네. 출신이시죠?
1: 어릴 때. 어릴 때. 철이 아. 없어가지고.
0: 아, 제가 우리 김영삼 원장님의 그, 그때 생중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1: 무슨. 그, 뭐, 하도 오래전이라 그런데 뭐, 녹화 방송 아니었을까요?
0: 아, 그러실까요? 네. 그때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아이고, 기억이
1: 감사합니다.
0: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쑥스럽습니다, 네.
0: 아. 아니, 예. 그 요즘도 좀 그 알아보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1: 네, 많이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0: 네. 아, 그래요?
1: 예. 네. 그리고 아. 이제 그때 방송했던 것보다 그 유퀴즈나 아는 네. 형님 최근에 나간 것들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아, 더 그렇죠, 많으시죠. 그렇죠. 네. 요즘 네. 분들은.
0: 옛날 거 말고요.
1: 네. 네. 옛날 거는 뭐. 네.
0: 예. 네. 양희성 씨 그.
1: 잘 알죠. 예. 저희 KBS 1년 선배.
0: 아, 그래요?
1: 네네.
0: 양희성 씨가 이제 저랑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 우리 김영삼 원장님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1: 저희 병원 지금도 오세요. 어머니도
0: 아,
1: 오시고.
0: 네. 오. 네. 자기는 갈 일 없다고 치과 갈 일 없다고.
1: 어, 형님 와요. 네.
0: 아, 그래요? 네.
1: 이모도 오시고 아마. 가족들 많이. 네.
0: 아, 다행입니다.
1: 네네.
0: 네네. 어. 그 발치하고 예. 돌아간 환자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면서요?
1: 오,
0: 무슨 얘기입니까?
1: 사실은 주의사항을 설명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하기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네.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0: 네.
1: 빼는 건 사실 금방인데 설명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그 링크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했었죠. 오래 전에 했었는데
0: 네네.
1: 지금도 보내주나 모르겠네요. 새로 찍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못 찍고 있어요.
0: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시는 거죠?
1: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0: 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TBS 이렇게 생방송에 나오시고.
1: 이렇게 한번 불러주셔야 좀 이 핑계로 좀 쉬고 그러지.
0: 아, 그래요?
1: 네네.
0: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게 그
1: 네.
0: 한글 사랑.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전문 용어들이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이걸 한글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면서요?
1: 뭐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타상에 젖어서 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0: 옛날 자료를. 네.
1: 아니, 근데 지금도 하긴 하는데요. 약간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프랑스를 그냥 프랑스라고 부르면 되는데 굳이 그걸 불란서라고까지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0: 네네네.
1: 그러니까 치과 용어도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한자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그냥 치아도 그냥 다들 마이크 놓으면 아나운서님도 다 이 이빨이라 그러잖아요.
0: 아 이제 뭐 이빨 아 이빨 그쵸? 이빨 상했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1: 그런데 꼭 치아라고 해야 된다.
0: 치아라고 사실은. 해야 되고 이제 뭐 동물은 이빨이고 그쵸. 사람은 이다 뭐 이렇게
1: 그런 내용들도 많고 막 다 용어들이 너무 한문 씹는 면 그러면 되는데 꼭 교한면.
0: 아.
1: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일본 말에 가까운
0: 네네.
1: 저 일본에서 쓰던 것들을 막 많이 번역한 그런 말들이 많아서 좀 아. 불편해서 그냥 말 그대로 씹는 면. 그러니까 전치 말고 앞니.
0: 아.
1: 뭐, 요런 식으로 많이 쓰려고 했죠.
0: 아, 그렇군요. 저희 아나운서 이제 신입 때 교육받을 때는 네.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 사랑니, 앞니 뭐 이렇게 뭐 네. 어금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금니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 어금니.
1: 아, 그래요?
0: 앞니 이렇게 네. 발음해야 되는 그거는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네네. 네. 알고 계셨죠?
1: 저희는 그냥 그렇게 안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하루 종일 정말 바쁜 그런 시간을 쪼개서 오늘, 우리 닥터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나와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도 지금 생방송 생중계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3번 카메라.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치과도 혹시 계절을 타는지 저는 좀 이게 궁금했어요. 물론 방학 때는 좀 학생 그쵸, 선생님도 그쵸. 많이 있겠죠.
1: 예전에는 계절을 더 많이 탔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요즘은 뭐 다 시설이 좋아졌잖아요. 네네네. 에어컨도 있고 뭐 난방도 잘 되고 하니까 비교적 덜 타긴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과마다 다른데 뭐 노인분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별로 안 탈 거고
0: 네네.
1: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번기 타겠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 데들은 또 많이 탈 거고요.
0: 네.
1: 교정과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방학 때
0: 예,
1: 주말에 미어 터질 거고 예, 그런 게 많이 영향. 오히려 그 계절이 치과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아.
1: 저 사랑니 많이 빼니까
0: 네네.
1: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아주 성수기죠. 학생들 많이 오니까.
0: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계절별로 만약에 늘어나는 어떤 치과 질환도 따로 있습니까? 이게 뭐
1: 예전에는 특히 많았는데 요즘은 네. 사실은 너무 시설이 좋아졌잖아요.
0: 아.
1: 겨울 되면 당연히 찬물 먹고
0: 네네.
1: 차가운 거 뭐 시린 거 많이 당연히 이랬을 텐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사실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의 다 실내에 있고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겨울에 이 시리고
0: 네.
1: 조금 풍치 이런 것도 좀 심할 수는 있겠죠.
0: 아, 네. 그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치과 가면은 좀 무서웠어요. 네.

0: 그런데 우리 김영삼 원장님의 집과 가면은 왠지 원장님부터 뭔가 나를 좀 재밌게 해주실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
1: 좀 타성해졌는 느낌? 좀 제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환자들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나 어릴 때 병원 가면 그 나이 먹은 의사들이 이렇게 반말 찍찍하고 조금 이렇게 툭툭 던지고 그런 게 그렇게 꼴보기 싫던데. 내가 나이 들면서 약간 나한테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합니다. 약간 뭔가 너무 오래 하니까 좀 타성해졌는 느낌?
0: 그럴 때 이렇게 닥터스에 한 번씩 나와주셔가지고.
1: 아이, 그럼요.
0: 네. 네.
1: 신선하게
0: 좀 신선한 산소 공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과 상담 해드리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이제 치과 하면 아파서 찾는 그런 환자분들도 이제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미용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
1: 그럼요. 요즘은 정말 많죠. 이 하얗게 하는 거나 또 요즘은 이제 막 라미네이트 같은 이 전체적으로 앞에 뭐 살짝 붙여서 모양이나 색깔을 바꾸는 것도 되게 많이 하고요.
0: 아, 그래요?
1: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특히 젊은 애들한테서 심지어는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라미네이트 이런 걸 물어봐요. 왜 그러냐. 네가 무슨 이런 거 관심 있어. 그러면 그냥 광고 이런 거예요.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요즘 치과들이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0: 아, 원장님 치과는 광고 안 합니까?
1: 저희는 또 나름.
0: 직접 나오시는군요.
1: 아니 이제 저는 저희는 이제 막 환자가 없어서 그런 치과는 그런 치과는 아니고 이제 25년 똑같은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환자들 많이 보는데 젊은 원장님들 많이 광고 많이 하죠. 저희는 아예 안 하진 않지만 거의 안 하는 편이죠.
0: 그런데 이제 그 광고 중에 최근에 제가 그거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보면은 임플란트는 어느 치과는 가격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한다고? 아니 나는 100만 원 넘게 이 가격을 줬는데 뭐 이런 그 가격의 어떤 차별 이런 거를 우리 소비자 아니 그 뭐라 고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분들
1: 국민 여러분 환자분들이죠. 저도 안 믿겨요. 그런 가격을 보면.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스마트폰이 참 이상한 게 임플란트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 듣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해주잖아요. 농담으로 임플란트 상담했으면 바로 수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환자분 집에 가시는 길에 이제 스마트폰이 임플란트 듣고 임플란트 광고만 계속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임플란트 얘기 많이 하니까 제 스마트폰도 임플란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임플란트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알고리즘.
1: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저도 그 가격이 믿겨지질 않아요. 근데
0: 그렇군요.
1: 이제 광고를 보면 진짜 광고가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싸다고 돈 들여서 광고까지 한다는 거는
0: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1: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정말 가면 뭔가 바가지가 있겠죠. 그 정상적으로 불과해 광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0: 그렇군요.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오늘 이 방송
1: 저는 확실한 건 잘하는 치과는 광고는 하진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0: 네, 그 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0: 자, 치아 건강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제 원장님께서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1: 우선은 먹는 즐거움이죠.
0: 그렇죠. 씹는
1: 나이가
0: 즐거움이죠.
1: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번 연구 결과가 있어요. 90세 이상 노인들 설문조사. 가장 뭐가 즐겁습니까? 먹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죠.
0: 잘 드시는 거.
1: 그렇죠. 노인분들로 갈수록 특히 이제 그게 건강하고도 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0: 그렇죠.
1: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0: 최고의 행복이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씹는 치아 중에 아픈 게 하나 있어서 잘 못 씹는다. 아니면 사실은 내가 틀니를 끼는데 좀 불편하고 아는다. 이게 어떤 식사 자리나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0: 그렇죠.
1: 누군가를 만날 때 화장실에 가서 빼서 닦아야 되고 막. 그죠? 그런 거 보면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그 즐거움, 그 건강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0: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데 상당히 일조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삼 원장님과 오늘 치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또 도는 치과 질환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놀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치과 상식 오해와 진실 OX 시간입니다. 원장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저기 3번 카메라.

0: 카메라 보시고 맞으면 못 틀리면 X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답변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 듣도록 네네. 하고요. 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깎여서 약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세모 X, 세모 X. 아, 네, 뭐 정도.
0: 세모 X. 네. 네네, 세모로 네.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껌을 씹으면 양치 대신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네.
0: O군요.
1: 네. 네. 네. 안 하는 것보다야.
0: 네네. 자, 세 번째.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더 튼튼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그냥 강하기로만 하면 튼튼하죠.
0: 그렇군요. 네. 궁금했습니다.
1: 너무 튼튼해서 문제죠.
0: 네네. 자, 네 번째.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다시 교체할 일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이건 아니죠.
0: 아, 네. 네. X.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게만이 아니라 씹기, 소화, 영양, 섭취, 자존감, 전신 건강까지 연결되는 핵심 요소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당연하죠.
0: 아, 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스케일링 자주 하면 치아가 깎여서 약해진다. 세모 그러셨어요.
1: 네네.
0: 저의 경우에도 좀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좀 네네. 약간 시린 듯한 느낌이 처음에는 있더라고요.
1: 네네. 네. 왜냐면 어쨌든 치아를 감싸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목욕하면 좀 춥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로 때가 많았던 사람은 예전처럼 막 한 달에 한번 목욕하고 이러면은 목욕하면 쉬울 수 있죠. 네네. 그런 것처럼 치아를 당연히 감싸고 있던 찌꺼기들을 제거했으니까 치아를 감싸고 있는 찌꺼기가 있을 때는 네. 당연히 외부로부터 자극이 막아주잖아요. 그것들이.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어쨌든 더럽더라도 걔가 막아주는 건 네. 막아주는 거니까 당연히 덜하겠지만 제거가 되면 시릴 순 있죠.
0: 네.
1: 다만 정상적으로 잘 스케일링 했다면 정상적인 치아 조직은 상하게 하지 않고 찌꺼기만 제거하는 거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정상적인 범주인데
0: 네.
1: 정말 뭐 잘 못하면 정말 좀 손상될 수도 있겠죠. 네네. 드물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모라고 했습니다.
0: 네. 그 이제 우리가 이 스케일링 하는 이유가 치석 네. 제거잖아요.
1: 예, 예.
0: 네. 치석을 어떻게 하면 이게 치석이 자주 끼는지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
1: 네네네.
0: 네.
1: 그러니까 입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플라그 이렇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치아 긁어보면 하얗게 나오지
0: 하얗게 나오는 거죠.
1: 네네. 그게 보통 한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쁜 세균들이 많아지고
0: 아, 그렇군요.
1: 한 2주 지나면 거기 이제 입안에도 뭐 칼슘도 있고 이런 무기질 성분도 많으니까
0: 네.
1: 거기 계속 끼면 그게 이제 단단해지면서
0: 굳어지는군요.
1: 그렇죠. 추석이 되는 거죠. 그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지나간 거죠.
0: 네네.
1: 그 자리에.
0: 아.
1: 네, 그러면 이제 굳어지는 건데 이제 이렇게 굳어졌으면 칫솔을 제거하기엔 너무 딱딱하니까
0: 네네.
1: 치과 가서 기구로 제거를 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어느 치과에 가면 그 간호사분께서 네네. 아프지 않게 잘해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근데 어떤 데 가면 또 많이 아프고
1: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살을 너무 보편적이니까
0: 네.
1: 너무 대충해서 안 아플 수도 있고 너무 잘해서 안 아플 수도 있겠죠.
0: 아, 둘 중에 하나군요.
1: 그렇죠. 네. 너무 잘해서 너무 신의 손 탁 찌꺼기만 없애고 안 아프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0: 아.
1: 너무 대충해서 그럴 수도 있죠.
0: 근데 이제 뭐 대충하시면 안 계시겠죠.
1: 그렇죠.
0: 네. 네.
1: 그렇지만 이제 또 양쪽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죠. 뭐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는데
0: 네.
1: 막 잇몸 밖에 있는 치석 정도라면 거의 불편하진 않겠죠.
0: 네. 네. 언제부턴가 이 그 스케일링 받는 게 그 국가에서 검진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이게
1: 1년에 한 번입니다.
0: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내지만 무료로 이렇게.
1: 네. 무료까지는 아니고요.
0: 무료는 아니고.
1: 한 본인 한 15,000원 정도.
0: 본인 부담이 조금 있고요.
1: 네네네. 15,000원 1년에 한 번.
0: 네네.
1: 근데 사실은 뭐 정말 안 좋아서 가면 6개월에 한 번도 가능하고 다 하고 요즘 치과들은 어지간하면
0: 네.
1: 뭐 좀 내가 불편하다, 잇몸이 아프다, 피난다 이러면은
0: 네.
1: 어지간하면 다 보험 처리. 해줍니다 건강보험
0: 아, 그러시군요.
1: 처리해주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 네. 그냥 스케일링하러 왔어 아, 나 그냥 1년 한 번으로 왔어 네. 그래도 보험 되는 거는 1년 한 번
0: 아, 그렇군요.
1: 근데 뭐 잇몸이 붓고 피난다 아프다 이러면 언제든지 다 보험 되고요.
0: 네네. 네. 자, 우리 원장님께서 워낙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1: 네.
0: 마치 그 제가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지금 아, 방송을 하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네네. 네.
1: 자, 두 번째. 아까 근데 그 스케일링이요
0: 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네. 너무 많이 가세요.
0: 아.
1: 되게 좀 일찍 가야 돼.
0: 이거 좋은 꿀팁입니다.
1: 네. 좀 한가할 네. 때 여름쯤 가야 돼.
0: 지금 괜찮겠는데.
1: 아, 지금 딱 좋죠.
0: 네, 딱 좋죠. 네.
1: 1년에 한 번씩 스케줄 잡는데 네. 12월쯤 가면 아무래도 좀 바쁘지 않아요?
0: 아무래도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피해서 네. 이렇게 연중에.
1: 그쵸, 그쵸.
0: 이럴 때.
1: 저희 건강검진도
0: 네.
1: 이제 좀 여름, 가을에 받아요. 12월쯤 가면
0: 네.
1: 너무 바쁘죠.

0: 무설탕 거. 네.
1: 네. 다만 이를 닦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0: 안 하는 것보다는 그쵸. 이게 나을 수 있다.
1: 네, 훨씬 좋죠.
0: 네, 가끔 껌을 씹으십니까?
1: 저는 그냥 이를 닦습니다. 저는 이를 닦습니다. 이를 닦습니다. 네.
0: 네. 자, 세 번째.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더 튼튼하다. 네네. 오, 그러셨어요.
1: 네네. 네. 아니, 너무 튼튼해서 문제죠.
0: 그렇죠.
1: 너무 튼튼하죠. 뼈에 네. 완전히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자연 치아도 원래 튼튼하지만 나이 드시면 이제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네. 임플란트는 빠지기 직전까지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아. 너무 튼튼해서 문제죠. 네. 안 움직이고.
0: 아. 네. 네. 이게 이제 툭 빠지시는 분들은 네. 뭐.
1: 이제 뭐 크라운만 빠지는 경우는 붙여놓은 게 빠지는 거니까 다시 네네. 붙이시면 되겠지만 임플란트가 빠지는 건 이제 풍치처럼 똑같이 임플란트로 아,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0: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 있죠. 안에 무슨 나사처럼 생겼잖아요.
1: 그렇죠. 네. 그 나사가도 치아처럼 염증이 네. 생기면 뿌리가 녹아요. 아, 그럼 빠질 그렇군요. 수 있죠. 네네.
0: 네네. 아. 자, 네 번째입니다. 임플란트는 한번 하면 다시 교체할 일이 없다. X 그러셨어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한 네. 30년, 40년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네.
1: 그러니까 집, 건물도 아무리 잘 지어도 네. 뭐 이거 500년, 1000년 못 가는 것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네. 그런 말씀 되게 마세요. 아니 하세요. 이거 평생 쓸 수 있냐고. 아니 환자분이 80세다 그러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네네. 하겠지만 환자가 30살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예, 가끔 농담으로 임플란트보다 오래 사시길 바라요.
0: 아, 요럴 때 약간 쓸 수 있는 단어가 반영구적이다?
1: 반영구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0: 다르고. 네,
1: 너무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라운이라도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임플란트는 너무 튼튼한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안 움직이고 그대로 딱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면 치아는 조금씩 다 움직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지만 다른 치아들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틈이 생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0: 그렇군요.
1: 네네.
0: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또 뭐.
1: 그렇죠. 그렇죠.
0: 크라운만 교체할 수도 있죠. 있고요.
1: 네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평균 어느 정도나
1: 보통 저도 이제 개원한 지가 25년 됐는데요.
0: 네.
1: 그냥 그때 하시고 지금까지 계시는 분도 계세요.
0: 연락이 없으신.
1: 연락도 네네. 없고 그냥 오셨는데도 또 그냥 그대로 20년째 네, 저는 이제 환자분 임플란트 한지 20년 되시는 환자분들 오면 꼭 기념사진 찍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선물 드리고 씨름 안 찍으셔도 되는데 네네. 선물을 좀 좋은 거 드리면 다 찍으시더라고요.
0: 아, 그러시고.
1: 이제 찍으시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뭐 5년도 안 됐지만 불편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네네네. 당연히 그렇죠.
0: 네, 네. 그렇군요.
1: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열에 여덟, 아홉, 뭐, 아홉 분 정도는 뭐 10년 정도의 사이에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0: 네. 네. 이 임플란트를 좀, 오래 쓰고 싶다. 그런 네. 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네.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1: 우선 잘하시는 치과에 가서 잘 받으셔야죠.
0: 예, 예.
1: 네. 진짜 광고 많이 하는 이렇게 저렴한 치과들 가서 보통 이제 그런 치과 저희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이 가격에 이게 되나. 보면 광고도 얼마나 비싼지 저희들은 알잖아요.
0: 네네.
1: 가서 보면 뭐 매주 경찰 출동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고.
0: 아.
1: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동네 앞에 치과 좀 그래도 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안 움직이고 잘 있는 치과다.
0: 네네.
1: 오히려 그런 데 가서 하시면 예, 대부분 다 좋은 진료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됩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치아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게만이 아니라 네. 씹기 소화 영양 섭취 자존감 전신 건강까지 연결된 핵심 요소다.
1: 네.
0: 오 그러셨어요.
1: 그럼요. 네. 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살다 보면 지인분들 중에 그런 부탁을 좀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친동생인데 돈은 정말 없고 꾸준히 내가 몇 년을 내겠다. 그런데
0: 아.
1: 지금 친동생이 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0: 굉장히 우울해진 상태.
1: 그렇죠. 근데 너무 안 좋으니까 견적을 내면 이제 막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한 건 이제 자기 잘못이겠지만
0: 네.
1: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그냥 일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 살려달라고 데려오는 거죠.
0: 아, 그런 경우가
1: 당연히
0: 있군요.
1: 사람도 안 만나겠죠. 네네.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저 썩고 막 냄새나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1: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선 초기 들어가고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 한 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0: 네.
1: 사람이요, 6개월 지나면 표정이 달라져서 와요.
0: 아.
1: 그럼요. 되게 밝아지고. 그럼요. 정신증까지 밝아지죠. 그쵸.
0: 아, 네.
1: 우선 사람 만나는 거가 가능하니까 네. 냄새 없어지고.
0: 그렇죠.
1: 미용적으로 개선이 되고. 기능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뭐 그런 분들은 1년, 2년 치료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0: 완전히 달라져서 오죠. 아. 네.
1: 그래서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아 조금 내가 차츰 이렇게 좀 갚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원장님께도 좀 너그럽게 해주시나 보죠.
0: 근데 이제 그런 걸 부탁드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저는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좀 넘어갔는데
1: 연예인 DC 이런 거.
0: 아 근데 저는 이제 아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1: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0: 지금은 그냥 일체 딱 아, 그냥 그래요. 룰을 지켜야죠.
1: 그게 좋은 겁니다.
0: 네, 안 그러면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아 힘들죠.
0: 아마 출소했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1: 아 정말요?
0: 예. 네, 그래서 오. 이제 처음에는 했는데 아 이제 그러면 저도 못 살 것 같고.
1: 아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일을 많이 또 당하셨고.
0: 예예. 예. 그래서 아. 지금은 일체 네, 하지 네, 않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그런 뭔가.
0: 이제 오히려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 네. 수술이 부렵고 치과가 무섭고 해가지고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막 오히려 어른분들도 제가 막 꾸짖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막 치료하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치료 딱 끝났어요. 이제 네. 열심히 맛있게 잘 드시고 6개월 뒤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때 오셔가지고는 안아주는 분도 계시고. 어. 근데 그 이유는 설득해줘서 고맙다.
1: 아,
0: 내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1: 그렇죠.
0: 진작에 했지. 뭐 이런 분들 계시고
1: 미션 몰랐던 것을 이제 원장님 그쵸. 덕분에 네. 또 그렇게 살게
0: 그게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사람을 만나는 거나 사회생활이든가 자신감 이 완전히 다 드는 거죠.
1: 네. 네.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는 핵심 요소다.
0: 그렇죠.
1: 네, 당연한 얘기죠.
0: 요즘은 이제 조금 제가 오바해서 얘기를 하면 췌장암, 치매 뭐 당뇨 이런 네. 것들도 이 입안의 세균이나 염증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는 연구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1: 네,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네네. 정말 많아서 어허. 심지어 요즘 당뇨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냥 저희 치과 의사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1: 네.
0: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당뇨 때문에 이가 안 좋으셨는데 네. 당연히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가 안 좋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가 안 좋은 사람이 당뇨가 있어.
1: 아.
0: 오히려 최소한 쌍방이다.
1: 네, 네, 네.
0: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최소한 저로 주고받는다 쌍방이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런 얘기가 정말 많고요.
1: 네네.
0: 이 잇몸 질환하고 췌장암과의 연관성 관련된 논문도 정말 많고요.
1: 아, 그렇군요.
0: 치매하고도 정말 많아요.
1: 치매 얘기가 최근에 저도 많이
0: 정말 많습니다.
1: 네. 네. 네.
0: 왜냐면 이게 씹을 때 머릿속에 자극이 되고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아가지고.
1: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네. 치아가 좋지 않으면 네. 좀 그 딱딱한 거 잘 못 드시고
0: 네네.
1: 고기나 이런 거 잘 못 씹으시고
0: 네,
1: 그러다
0: 예.
1: 보니까 이제 연한 것들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두부라든가
0: 네, 예.
1: 뭐 그런 것들만 드시다 보니까 이게 뇌에 또
0: 그쵸, 자극도
1: 영향이
0: 하려고.
1: 있다고
0: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딱딱딱 심지어는 자연치아로 씹는 게 제일 이 치매에도 좋고
1: 아.
0: 심지어는 틀니로라도 씹는 것도 네네. 좋고요. 뭐 일본에서는 이런 실험도 있어요. 막 쥐를 가지고 이를 깎아놓고 막 다 하고 하면 확실히 뇌 인지 기능에 약과가 많다는 얘기가
1: 아,
0: 정말.
1: 그렇군요. 네. 네. 그 치아만 좋다면 어르신들도 껌을 좀 씹으시는 것도
0: 나쁘지 않죠.
1: 네네. 네. 네.
0: 껌 씹고 이런 것도 자극적으로 네. 좋으니까요. 고스톱치라고 하는데 고스톱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껌 씹고 그 네. 확실히 씹는 느낌으로 자극이 되는 아. 거는 확실하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0: 네네.
1: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영삼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의 치과 질환 관련해서 상담을 2부로 넘어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치과 전문의 김영삼 원장님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원장님께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2: 네. 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런 방송을 하면 이런 네. 질문을 하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했을 꼰대가 돼간다. 아,
1: 꼰대가 돼간다.
2: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지금도 가끔은 네. 내가 이걸 30년 했는데 뭐가 새롭겠냐. 세상에 새로운 환자가 어디 있고 그렇죠. 기억이 남을 게 뭐 있겠냐. 네네. 이미 내가 처음 보는 건 없다.
1: 그렇죠.
2: 처음 하는 건 없다. 농담으로 네. 이제 그런 농담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들은 젊을 때
1: 네.
2: 젊었을 때 막 환자 한 명 한 명이 새롭고 신선하고 했을 때 그런 환자들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뭐 원장님 그 치과에 가면은 네. 누구나 네. 원장님을 또 좋아하시니까.
2: 네.
1: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시죠.
2: 오히려 이제 20년, 30년째, 20년째 다니는 환자들이 있죠.
1: 네.
2: 그런 환자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래 다니는.
1: 단골 고객들.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치료할 그렇죠. 거 없어도
1: 꾸준히
2: 오고. 그렇죠.
1: 이렇게
2: 멀리 받으시고.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도 1년 한 번씩 오고 이런 분들.
1: 정말요.
2: 그런 분들이 제일
1: 네,
2: 좋죠.
1: 네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치과는 다니던 곳, 한
2: 그렇죠.
1: 곳을 잘 꾸준히 다녀야 된다.
2: 그렇죠. 예.
1: 아,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보면 요즘도 보면 쇼핑하는 환자들 많잖아요.
1: 네.
2: 쇼핑하러 여기저기 막 다른 데서 찍은 엑스레이 들고 다니면서 엑스레이도 새로 안 찍을 거고 이것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딴 데도 가다
1: 아, 그럼도 계세요?
2: 딴 데도 가봐야 되니까 오. 엑스레이 새로 안 찍을게 이거 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저는 가시라고요. 그런데.
1: 아, 정말요? 네. 오, 그런 분들 또 계시는군요.
2: 그렇죠. 아이, 나 믿고 잘해달라고 해도 지금 볼까 말까 한데 지금 뭘. 지금.
1: 네. 네. 확실히. 또 확실하게 솔직한 걸 좋아하시는 우리 네네. 김영삼 원장님이십니다.
2: 네네.
1: 자, 오늘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서
2: 네네.
1: 일단 문자 이제 저희가 친절한 진료실 내려보겠습니다. 자, 6607번님. 골다공증 약 먹는 사람은 치아나 잇몸 치료하면 안 되나요? 그러셨어요?
2: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2: 저희가 한 15년, 20년 전에는
1: 네.
2: 이유 없이 이 골다공증 약의 기전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는 건데
1: 네.
2: 뼈가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는 이유는 뼈를 만드는 거 이제 그 뼈를 없애는 거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그거는 뼈를 없애는 거를 조금 늦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2: 그런데 이제 이를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을 새로 하려면
1: 네.
2: 빨리 없애고 철거 먼저 하고
1: 그렇죠.
2: 새로 쌓아야죠.
1: 네네네.
2: 근데 철거가 늦게 되는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 회복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네네.
2: 그래서 이유 없이 턱뼈가 괴사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1: 아,
2: 막 치과 갔을 때 너무 떨었죠. 너무 떨었는데 지금 이제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떨 필요는 없다.
1: 아.
2: 너무 떨 필요는 그러니까 천명 중에 한 명 뭐.
1: 천명 중에 한 명.
2: 한 명 정도 네. 생길 수 있다 뭐 그렇게 놓고 보는데 약을 먹는 분들 중에
1: 네.
2: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담당 약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1: 네.
2: 그러니까 뭐 그 기간도 많고 그래서 주치의한테 받아오라고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1: 네.
2: 골다공증 약을 주기 전에 치과 치료할 거 있으면 다 하고 와요. 그래요.
1: 아, 먼저 치과 치료를 받고.
2: 네, 이제 최근 이제 그러니까 쉽게 환자분들한테 3-4매우라고 해요. 3년 이상 먹은 분들. 그다음에 최근 3개월까지 먹은 분들이 조금
1: 네.
2: 더 그나마 확률이 높다.
1: 아, 높다.
2: 그러니까 3년 이내로 먹거나
1: 네네.
2: 끊은 지 3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확률이 좀 낮다. 그러니까 평균 네. 뭐 1,000명에 1명이라고 쳐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약 종류가 많으니까
1: 네.
2: 이제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써달라고 보통은 하죠.
1: 네. 네.
2: 그렇지만 그렇군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1: 조심은 해야 된다.
2: 그리고 드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1: 네.
2: 이왕이면 치과 치료할 건 다 이왕이면 빼고 하는 게 낫잖아요.
1: 그렇죠.
2: 네네.
1: 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쵸. 이제 네. 골다공증.
2: 우리나라도요. 요즘 조금 센스 있고
1: 네.
2: 좀 선진국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그냥 막 약 주지 않고 이제 그게 왜냐면 이제 급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넘어지거나 이러면 할머니들 막 뼈
1: 그렇죠.
2: 부러지고 이럴 그렇죠. 수 있으니까
1: 네네.
2: 이제부터는 드시면서 관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긴 하니까 우선 치과 치료 급한 거 먼저는 좀 바꿔 오시죠.
1: 받으시고.
2: 예, 요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자, 그리고 4916번님. 얼마 전 길에서 넘어져 앞니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흔들리는 느낌도 있는데 치과에 갔더니 엑스레이 상으로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0: 않았으니 일단 좀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네. 앞니 색도 살짝 변해가는 것 같은데 네. 색이 변하는 거 안 좋은 건가요? 흔들리는 건 시간 지나면 자리 잡는다고 남편이 그러던데 얼마나 지켜봐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1: 나이가 궁금한데 남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서른 이상은 되셨다고 보고요. 색깔은 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부러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는데 네. 이제 이렇게 안에서 뇌출혈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색깔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신경출하고 씌울 수도 있고 네. 그냥 앞에만 이쁘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우선은 지켜봐야죠. 흔들리는 건 거의 좋아진다고 봐야죠. 안 부러졌다면.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시간 지나면 자리 잡는다. 이게 맞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1: 네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894번님 어금니를 뺀 남편이 음식 씹는데 지장 없다고 임플란트를 안 하네요. 질문입니다. 어금니가 빠지면 발음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셨는데.
1: 발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왕이면 좀 하시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둘 다 같이 먹고 살게. 예.
0: 네. 그 뉴스하는 이제 아나운서들이라면 몰라도
1: 네네네.
0: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뭐 발음에
1: 크게
0: 문제가
1: 크게 차이는 없죠. 차이는 어금니도 없죠. 어디 어금니냐 문제겠지만 네네. 요즘 임플란트 얼마 하지도 않는데 안 하면 옆에 치아들도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제가 그렇죠. 어느 치아인지는 모르지만
0: 네네.
1: 그냥 얼마 하지도 않는데 요즘
0: 네.
1: 하나 하시죠.
0: 네.
1: 네네네.
0: 아, 저기, 그, 보내실 때, 문자 보내실 때, 구체적인 위치도 한번 이렇게 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4179번님. 저는 치아가 약한 편인데요. 가끔 치아가 아프고 양치를 하다 보면 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네. 때면 겁이 나서 양치를 못 하겠어요. 피가 나도 양치를 계속 해야 하나요? 그러셨어요.
1: 피날수록 거기를 더 열심히 닦아야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잇몸에 질환이 그렇죠. 생겼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1: 피난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0: 염증이 있다는
1: 거기를
0: 얘기.
1: 피하면은 플라그가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오히려 정반대로요. 물론 이제 치석이 있거나 그러면 치과에서 제거를 하셔야죠. 피 네. 나고 그러면 최근 6개월, 1년 동안 안 가셨다 그러면 갔다 오시고
0: 네.
1: 그 뒤부터는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저는 이제 잘 닦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사실 조금 바쁘고 이런 날에 조금 이렇게 안 닦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자다가도 잇몸이 이렇게 욱신욱신 거릴 때 있어요.
0: 아.
1: 저도 가끔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0: 네.
1: 그러면요. 저도 두렵잖아요.
0: 아, 원장님도 피가 납니까?
1: 아, 그때 저도 좀 피곤하고 지금 약간 감기 걸려있는데.
0: 아, 네네.
1: 그러면요.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칫솔로 거기를 막 쑤셔요, 열심히.
0: 아.
1: 깨끗이 닦아야죠.
0: 네네.
1: 그러면 다음날 안 나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옷을 더 오히려 더 열심히 닦아야죠.
0: 네, 오히려 더 열심히 닦으시고. 네. 그거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1: 네네. 그러니까 네. 이미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그러면 치간 칫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칫솔 위주로 저는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0: 칫솔 위주로.
1: 칫솔 위주, 칫솔로 거의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0: 아,
1: 있어요.
0: 네네.
1: 치실도 꼭 필요한 사람만 쓰고 칫솔로 거의 다 해결된다.
0: 아.
1: 다만 나이 드신 분들 잇몸이 내려가가지고 치아 사이가 이미 뚫린 분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은 칫솔로 열심히 닦지만 안 되면은 치간 칫솔 써라.
0: 치간 칫솔로.
1: 네, 보통 네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치간 칫솔도 이게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철사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아주 젊은 분들은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건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쩝쩝했을 때 뭔가 물이 통한다. 그 정도라면 치간 칫솔 쓰셔야죠.
0: 네. 네. 자, 2311번님 임플란트 시술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마다 가격 천차만별 혹시나 시술 후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봐 걱정이 많이 돼서요. 그리고 시술은 한 번에 몇 개까지 가능한지도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1: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인데 치과의사 실력은 치과의사밖에 모른단 말이 있습니다.
0: 아,
1: 사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어디 누구 지역에서
0: 네.
1: 치과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사실 그 사람 실력은 잘 모르는 경우도 좀
0: 없죠.
1: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치과 환자들도 혼돈하는데 환자분들이 인터넷 광고 같은 거 보고 알기는 어렵죠. 근데
0: 어렵죠.
1: 다만 그냥 그래도 평균적으로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우선 광고 많이 하는 치과 피하시고
0: 네.
1: 예, 잘한다고 뭐 광고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것도 광고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0: 그렇군요.
1: 생각보다 네네. 아주 비쌉니다.
0: 네.
1: 그러니까 좀 한 자리에서 꾸준히 오래 있었다. 그게 제일 믿을 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0: 네네.
1: 돼요. 저는
0: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1: 평도 중요하고
0: 평이나 이런
1: 그쵸? 거. 그렇죠. 한 자리에서 오래 있었다는 건 어쨌든 검증이 된 부분이잖아요.
0: 네. 네네. 지금 그 임플란트 시술을 몇 개까지 해도 안전한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1: 이것도
0: 질문인
1: 이제
0: 것 같습니다.
1: 뭐 부위마다 다른데
0: 네.
1: 그러니까 부위 네 군데인데 네 개를 다 다른 연달아 네 개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0: 네.
1: 그렇지만 환자분의 건강 상태 봐가지고
0: 네.
1: 좀 시술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하나를 해도 너무 복잡한 수술이 있을 거고
0: 네.
1: 네 개도 사실 간단한 부분이 있을 거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저는 환자 건강 상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인데 시간 내기 어렵고
0: 네.
1: 같은

0: 쪽인데 그러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죠.
1: 아.
0: 나이 드신 분인데 어, 오히려 약 같은 것도 한꺼번에 많이 맞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그러면 네네.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1: 네. 지금 어, 좀 비슷한 질문인데 9254번님이 어머님 연세가 80이신데 네. 임플란트 권유를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그러셨는데 이 고령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네. 경우 원장님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이 임플란트 결정할
0: 저는
1: 때?
0: 저는 개인의 의지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 80은 요새 많은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예. 아, 제가 네. 이제 가끔 80 하나 이런 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한 70대 중반
1: 어.
0: 그 정도 어른들이 아유 나이 먹어서 무슨 임플란트야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1: 아, 그렇죠. 요즘 됐으시네.
0: 네, 무슨 75세가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지금 네네. 혼나요 어른들한테.
1: 네.
0: 그냥 보면 오히려 제가 말리는 분도 계세요. 85세 넘어가고
1: 아,
0: 이런데도 아, 나 그냥 몇 년을 쓰든 상관없어. 그냥 할게.
1: 아,
0: 이러시는 분들
1: 계시고.
0: 많죠. 그리고 정말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 불과하다.
0: 실제로 60대라도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막 다 많으신 분들 계시고
1: 네.
0: 80대라도 약 안 드시고 건강하시고 고혈압, 당뇨도 없고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안을 이유가 없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그런 부분들 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 네.
0: 다른 전신 건강 상태 뼈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1: 보통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0: 그럼요.
1: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0: 그러니까 80대인데 하자고 했으면 네. 사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다 많은데 뼈도 네. 없어. 수술도 커야 돼. 어. 그러면 뭐 그냥 네. 지내시는 거죠.
1: 권유하지 않으셨겠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의 만족도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틀니를 쓰시는데 틀니가 너무 편하신 거야 이분은.
1: 네.
0: 어, 나는 좋아 틀니가. 그러면 그냥 지내시는데
1: 네.
0: 틀니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1: 아하.
0: 그러면 사실 고생하시더라도 임플란트
1: 하셔야죠. 낫다.
0: 네, 그런 네.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죠.
1: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어린이들 관련해서 이제 또 질문이 네. 좀 들어왔는데 5184번님 5학년 딸이 구강검진하다가 과잉치가 발견됐대요.
0: 네네.
1: 대학병원을 가라고 하던데 알아보니 수술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0: 네네.
1: 정말 수술로 빼야 하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0: 과잉치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1: 아,
0: 다르죠.
1: 있느냐?
0: 이제 네. 위, 앞니 가운데 사이에 있는 게 제일 흔하고
1: 네네.
0: 그다음에 작은 어금니 부분이 제일 흔합니다. 근데 그게 치아가 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빼는 게 좋고요.
1: 빼는 게 좋고요.
0: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래야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위치로 갈
1: 네네네.
0: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판단은 치과 의사가 해봐야 되겠죠.
1: 그렇군요. 어, 꼭 대학병원에서 해야 됩니까?
0: 아니 뭐 대학병원이 사실 약간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긴 해요.
1: 네.
0: 대학병원 좀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너무 좋아해죠. 아니 대학병원에 있다가
1: 네.
0: 거기서 하던 사람이 나와서 다 개원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그 규모가 큰 어. 오히려 대학병원은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대학병원이 제일 싸요.
1: 네네.
0: 왜냐면 이제 전문적인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교육 연구 기관이잖아요.
1: 네.
0: 그럼 당연히 졸업해가지고 얼마 안 된 배우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그렇죠.
0: 당연히 더 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병원 규모를 좋아하셔가지고
1: 네네.
0: 대학병원 가서 오히려 더 비싸게 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냥 요즘은 전문의 제도도 많이 시행되고
1: 네.
0: 본인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밖에서 잘하는 분한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험도 많고.
1: 그렇군요.
0: 네. 네,
1: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4488번님은 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맵다고 어른 치약 쓰기를 너무 싫어하네요. 아직도 어린이 치약을 쓰는데 계속 써도 될까요? 이러셨습니다.
0: 네. 안 쓰는 것보다야 써야죠.
1: 아, 네, 그렇죠.
0: 그런데 어린 치약이 매운가요? 저희는 네. 하나도 안 맵게 느껴지는데.
1: 아, 네. 네. 또 어린 치약을 쓴다 그래서 뭐 이게
0: 아니, 그럼 전혀 왜냐면
1: 네.
0: 뭐 어른 치약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뭐 잇몸 성분에 좋다고 하지만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1: 네네. 네. 아직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0: 네네네.
1: 어린 치약 쓰고
0: 네. 무조건
1: 어, 어른이 네. 어린 치약 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0: 아,
1: 지금 밖에 PD가 오는데 참 저 네. 질문이 좀 그러네요.
0: 네, 질문이 그렇긴 한데 예. 사실은 치약은
1: 만약에 없어 예. 치약이 없어
0: 어,
1: 급하게
0: 써야죠.
1: 써야 되면 쓸 수 네. 있는 거죠.
0: 근데 치약보다 제일 중요한 건 칫솔질이다.
1: 아,
0: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1: 여기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칫솔질은 보통 이제 위아래로 하는 게 좋다라고
0: 네네네.
1: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0: 네네.
1: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안 닦는 것보다는 옆으로라도 닦는 게 좋고 그죠?
1: 네.
0: 제대로 닦으려면 어쨌든 치아는 결이 위아래로 돼 있지 않습니까?
1: 아, 네.
0: 그냥 사이사이로 잘 닦으면서 낀 걸 빼내는 그러니까 저는 마룻바닥을 제일 많이 비유해요.
1: 아, 마룻바닥.
0: 마룻바닥. 어쨌든
1: 네.
0: 틈이 있잖아요. 치아 사이마다.
1: 그렇죠.
0: 저 마룻 마룻바닥도 보면 옛날 마룻바닥 지금처럼 네네. 막 틈없이 만들어진 거 말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결로 닦는 게 아무래도 닦는 데는 가장 효과가 좋긴 하겠죠.
1: 그렇죠. 네네. 마룻바닥. 아, 이해가 확 네네. 오네요. 네. 네. 청취자분들이 오늘 시원시원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 잘해주셔서 참 재밌다고.
0: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0: 답변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도 새로운 게 없어요. 네.
1: 문자를 주십니다. 자, 6109번님은 4학년 어린이가 유치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인데 치열 교정해도 될까요? 이러셨어요.
0: 아, 그거는 이제 그것도 진단은 사실은 소아치과에서 교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아, 이게 참 그래요. 왜냐면 이게 참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지만 네네. 사실 누가 옷 사러 왔는데 좀 이따 사세요. 그렇게 쉽지 않죠. 아,
1: 그래서
0: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치과가서 양심을 믿어 봐야죠. 그러니까 네네. 꾸준히 다니는 치과가 있고 꾸준히 다니는 치과가 있고 주치의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치과 원장님은 어차피 내가 이 환자가 계속 내가 치료할 것 같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그냥 막 쇼핑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1: 안 되겠죠.
0: 또 내가 놓치는지 그냥 네. 지금 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하. 분명히 어릴 때 해서 좋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또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너무 오래 하는 경우도 좀 있겠죠. 근데 그 판단은 또 치과 의사가 해야 되겠죠.
1: 아직 어리니까요.
0: 네네. 정말 어릴 또, 때 네. 방향을 잡아주거나 조금 가이드를 해주면 좋은 경우도 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조금 더 늦게 성장이 좀 끝날 때쯤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1: 보통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
0: 케이스마다 좀 다르죠.
1: 네. 자, 3697번님은 잇몸은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는 힘든가요? 이러셨어요.
0: 올리는 뭐 수술이나 방법이 아주 많긴 한데. 네. 쉽진 않죠.
1: 쉽진 않군요. 네,
0: 쉽진 않죠. 아. 그리고 이제 뼈가까지 내려간 거는 더 쉽진 않고요.
1: 네, 네. 네
0: 더 어렵죠.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지키는 건 그보단 쉽습니다.
1: 지키는 거요?
0: 네. 있는 거 지키는 거 쉬우니까 지금부터 네. 열심히 잘 닦으시고 잘 치과 잘 가시고.
1: 네. 그렇군요. 아, 그거 궁금했습니다. 칫솔질을 이제 할 때 양치할 네. 때 식후 바로 하는 게 좋습니까? 조금 있다 하는 게 좋습니까?
0: 저도 그런 얘기 치면 아니 뭐 3분 안에 하면 오히려 이제 뭐 너무 일찍 하면은
1: 네, 너무 무슨 법칙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뭐 333 있는데 네. 333 법칙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그래요.
0: 우리나라에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냥 외기 쉬우려고 또 3자를 좋아하잖아요. 제 또 이름이 김영삼이라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3을 좋아하고 뭔가 법칙 만들고 이런 걸 좀 우리가
1: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0: 외국 가면 네. 대부분이 투투입니다.
1: 아, 투투.
0: 2분
1: 2분.
0: 그리고 하루 두 번.
1: 하루 두 번.
0: 네, 333. 아예 못 지키느니. 네. 아예 못 지키느니. 그거라도 해. 아. 사실 외국 사람들 보면 점심 먹고 일하는 사람처럼 많이 못 봤어요. 아, 치과 같은 데는 좀 닿긴 한데. 네. 쉽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1: 바쁘니까.
0: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많이 닦을수록 좋긴 한데. 네. 333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네.
1: 그래도 그거라도 지키는 게 어디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0: 그러니까 333을 하다가 보면 너무 안 지, 그러니까 식후 30분 후에 약 먹기라고 하지만 네. 그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식후 30분 후에 약 드세요.
1: 아, 그래요?
0: 네.
1: 처음 알았네요.
0: 네. 식후 30분 후에 약 드세요. 까먹고 안 먹을까봐 바로 드시죠.
1: 네, 바로 먹죠.
0: 그렇죠. 사람들은 네네. 다 마찬가지죠.
1: 보통 요즘은 그냥 바로 드세요.
0: 네, 그렇죠. 뭐 왜냐면 식후 30분 후에 다 까먹거든요.
1: 네, 네.
0: 예,
1: 네,
0: 마찬가지로 3분 뭐, 아유, 그냥 바로 닦으세요. 네. 생각날 때. 네.
1: 아.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아이고, 네. 이런 안타깝습니다.
1: 아니, 저기, 김영삼 원장님은 앞으로 모실 때. 네. 두 시간을 좀 터서.
0: 아, 네. 네.
1: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 네, 정답은 3번 어금니였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7691번님, 2894번님, 3808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2775번님, 이렇게 네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칫솔은 부드러운 게 좋은가요? 뻣뻣한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좋았네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뻣뻣한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잘 닦으라고.
1: 아, 부드러운 건 그냥
0: 조금 이제 잇몸 좀 아프고 그럴 때 네.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이 너무 네. 부드러운 걸만 닦다 보면 그나마 부드러운 것도 처음은 좀 괜찮은데 조금만 네. 닦으면 또 너무 흐물흐물해진다고. 저는 좀 구석구석 열심히 잘 닦아주기 때문에 일반 네. 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뻣뻣한 게 좋습니다.
0: 네네. 시원시원하게.
1: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 지키는데 꼭 필요한 습관 하나. 그 방금 말씀하신 거네요.
0: 저는 그냥 무조건 틈 날 때마다 네. 구석구석 잘 닦자.
1: 구석구석 잘
0: 구석구석
1: 닦자.
0: 칫솔이 구석구석 잘 닦자. 네. 1년에 한 번씩 치과 가서 꼭 스케일링 하자.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엄청난 환자들이 몰리는 그런 치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닥터스를 위해서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시원시원하게 네네. 네 숨김 없이 네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강남 레옹치과 김영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3: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40분을 기해서 서울 서남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더 혼잡한 만큼 목적지까지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사이로는 방금 내린 소나기로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강 다리 중에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8: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에도 서남권을 비롯해서 일부 비키는 곳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도로에는 돌발 상황도 있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천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라고 있습니다. 퇴근길 정체도 더해져서 한남대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사고 지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내부 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은 기름램프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8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도 더위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비가 지나간 곳이 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도 30도 이상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 시내 후암로 서울역 광장 방면으로 가는데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는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근 지나시는 분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8mm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0: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0: 합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0: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성숙한 사회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회가 성숙한 사회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성숙한 사회를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존중을 바탕으로 한 토론. 그런 토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마이클 잭슨, 블랙과 화이트. 오늘 여는 말에 이어서 첫 곡으로 블랙과 화이트를 들어드렸습니다. 어저께 TV에서 하는 토론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는 말을 부지런히 한번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가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어쩔 때는 굉장히 답답한 토론이 있는 반면 어저께 제가 본 토론은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들이 아주 잘 보여지는 토론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오, 괜찮네. 성숙한 사회가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보다 말고 부지런히 써봤습니다. 네.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뭐 이해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나누는 토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숙한 사회는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플레이어, 베이비 컴백. 이어서 포리너, 콜 에즈 아이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플레이어는 6525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포리너는 145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신청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아, 맞다. 이 노래 옛날에 좋아했는데. 이런 곡들이 많이 다시 재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 신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7007번님. 와, 처음 알았어요. 사랑과 우정 사이를 김성면 씨가 불렀는지를. 피노키오라는 그룹이 부른 줄 알았어요. 스누디의 새벽 공감이 좋은 이유.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주는 오늘. 듣길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요란하지 않고 찬찬히 진행하시는 느림보 스누디가 참 좋아요. 그 캐릭터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독보적이니까. 새벽 공감 최고. 아우와, 극찬을 해주셨는데.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근데 7007번님, 그 피노키오라는 그룹이 부른 줄 알았어요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피노키오가 불렀고 그 안에 그때 당시의 보컬이 김성면 씨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느림보 스누디 참 좋아요. 아,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권디, 순디, 우디의 순우디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순우디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황정호 PD는 저는 순디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저기 M본부에 그 순디가 있거든. 황정호 PD님아.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3344님. 사랑과 우정 사이는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 몇 번씩 반복 재생하는 노래입니다. 가족들은 좀 가족들은 좀 지긋지긋해 하는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그렇죠. 같은 노래라도 몇 번씩 반복 재생을 하면은 좀 주변에선 지긋지긋할 수 있겠네요. 예, 청취자분들, 그, 지난번에 블랙신드롬 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권순우의 새벽 공감을 치시면, 아직은 안 올라왔구나.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유튜브에도 김성면님의 인터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펜터즈, Yesterday, Once More. 7007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스노디 덕분에 이 시간 좋은 음악 들으며 작업합니다. 몰랐던 새로운 음악도 들으며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저는 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정상화되면 시간 늘려주세요. 좋은 음악과 나른한 스누디의 목소리가 오늘도 힐링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카펜터즈, Yesterday, Once More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저도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죠. 고맙습니다. 9992번님, 마침 손님이 없어 크게 해놓고 듣네요. 이런 귀호강이 K2 김성면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 꽃마리님, K2 김성면님 나오신 데서 눈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어요. 노래 부르는 목소리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그날 그 김성면 씨 나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8478번님께서 신성우랑 닮은 이거 읽어도 되나? 신성우랑 닮은 권디 덕분에 생각이 났습니다. 와, 이거 칭찬인 거, 굉장한 칭찬인 거죠? 신성우 닮았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드렁큰 타이거에, 그, 타이거 JK 닮았다,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말은 좀 들어봤는데, 신성우. 좀 쑥스럽습니다. 네, 신청곡 듣겠습니다. 신성우입니다. 서시.

0: TBS 캠페인
1: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어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만으로 벌써 지치는 이 단어, 폭염.
2: 더운 여름 폭염과 싸워 이기려면 수분 보충은 자주.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바깥 활동을 삼가기. 카페인 음료는 수분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는 것은

머틀리 클루, 홈 스위트 홈. 이어서 레인보우, 신슈 빈권. 머틀리 클루는 8673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레인보우, 신슈 빈권은 7854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이 홈 스위트 홈은 잠깐만 8673번님이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한 달 전인가 같은 분이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틀어봤고요. 일산 멋쟁이 주님, 우디 권선우님 반가 반가. 새벽 공감 출첵합니다. 목요일날 양평 처고모님 댁 방문하느라 하루 쉬었는데 그날 저녁 지인 처제 아들이 국악경연대회 10팀이 겨루는 본선대회가 있어서 시청했는데 당당히 개호주 밴드가 대상을 받고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개호주 밴드 장기 블루스 들려주세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고모님 댁 방문을 하셨고 지인 처제 아들이 국악경연대에서 그러니까 일단 서류상은 남인 거죠. 일단 남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렵네요. 이게 처고모 지인 처제 아들. 알겠습니다. 개호주 밴드 장기블루스가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들어볼게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국악이면 제작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림 시어트 Another Day 이어서 루리드 Perfect Day 두 곡 들으셨습니다. 드림 시어터 노래는 171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아, 고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듣네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드림 시어터의 베이스가 존명이라고 하시는 분이죠. 이분 생긴 것도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셨어요. 그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드림 시어터 베이스 그러면 그 베이스계에서는 6연 베이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조명 씨가. 드림 시어터가 참 진짜 실력파 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루리드는 그 원래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멤버이기도 하고 참 뭐라 그럴까요? 쓸쓸하고 정막한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피터 프램턴, Show Me The Way, 라이브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도노반, Catch The Wind까지 들으셨습니다. 도노반 정말 좋죠. 보크 다 기타한 대로. 우리에게는 김광석이 있죠. 김광석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석입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전국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 1호 터널 도심 쪽으로 1호 터널 입구를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브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장안교까지 정체고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아이, 펀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휴, 더워.
4: 아휴,
3: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춘천에 비 내리는 곳이 있고요. 오늘 전국 내륙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로 이 구간 통과하는데 40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한위에서 한강대교, 더 가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한강대교와 한남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성수대교와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진터널 안에서는 약 50분 전 차량 석대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1차로에서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남한성분기점 부근부터 무려 9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와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에서 토평까지, 이후로는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정체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선아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복정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 습도는 81%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배가 고파서 괜히 예민해지고 평소라면 그냥 넘길 말에도 울컥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지금 난가? 예, 이런 상태를 행그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배고프다는 뜻의 헝그리와 화가 났다라는 뜻의 앵그리가 합쳐진 말인데요. 공복이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지고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말 한마디도 유난히 날카롭게 들릴 수 있죠. 그럴 때는요, 나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졌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보단 일단 내 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물 한 잔, 간단한 간식, 또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유를 찾는 비결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가계부의 위험 신호는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출발합니다.